우리 인간의 뇌는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첫 번째 부위는 뇌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뇌줄기와 손해입니다. 호흡이나 심장 박동 같은 생존을 제어하는 곳이라서 생명의 뇌라 부르고요. 두 번째 부분은 중간 뇌인데요. 타자에 공감하고 협력을 일으키는 역할을 담당해서 감정의 뇌라 부릅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세 번째 뇌, 그걸 우리는 인류의 뇌 혹은 이성의 뇌

편성 새로운 방식의 연주로 들어보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인 2014년 3월 국립 부산국악원 뇌에 대한 말씀 드렸습니다. 세 부분은 생명과 관련된 부분, 감정을 담당하는 부분, 이성을 담당하는 부분으로 나뉘어 중에서 녹음된 자료로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는 우리 인간의 뇌에 대한 말씀 드렸습니다. 세 부분은 생명과 관련된 부분, 감정을 담당하는 부분, 이성을 담당하는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요. 뇌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뇌줄기와 손에는 호흡이나 심장박동 같은 생존을 제어하는 생명의 뇌이고요. 두 번째 중간 뇌가 이 타자에 공감하고 협력을 일으키는 역할을 담당해서 감정의 뇌라 부릅니다. 세 번째 뇌는 인류의 뇌 혹은 이성의 뇌라 부르는데요. 대뇌피질부가 있는 전뇌로서 가장 최근에 진화한 뇌죠. 고도의 정신기능과 창조기능을 관장하는 우리 인간 고유의 뇌라서 인류의 뇌, 인간의 뇌, 이성의 뇌라 부른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걸 추론하거나 자기 존재의 의미를 찾고 보다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뇌라고 합니다. 당장 눈앞의 만족이나 쾌락을 넘어서서 자유, 정의, 평등, 사랑 이런 걸 생각하는 부위인데요. 이성의 뇌 덕분에 우리 인류가 오늘날의 인류 문명을 창조할 수 있게 됐다고 하니 우리 인류가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게 한 게 바로 세 번째 인류의 뇌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찾아 나서고 이전과는 다른 내가 되려고 하고 보다 높은 가치를 향해 가고자 하는 마음이 모두 세 번째 이성의 뇌의 역할인데요. 예술을 창조하는 행위도 이 세 번째 뇌 담당입니다. 우리가 매일

용왕이 마침내 용왕이 아니라 왕이 용을 위해서 절을 짓도록 명했고요. 그러자 어두운 구름이 걷혔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죠. 그래서 그곳을 개운포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때 동해용이 일곱 아들을 데리고 나와서 춤을 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왕을 따라왔습니다. 그가 바로 처용이죠. 처용은 달밤에 거리에 나와 가무를 즐겼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왕은 그에게 아름다운 여성과 짝을 맺도록 하고 벼슬까지 주었습니다. 어느 날 역신이 와서 처용의 아름다운 아내를 범하려 하자 처용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데요. 그 모습에 감화된 역신이 마침내 모습을 나타내고는 처용 앞에 무릎을 꿇고 빕니다. 그 이후에 역병이 찾아왔을 때 백성들이 처용의 형상을 그려서 문간에 붙여놓으면 그 집은 해를 입지 않았다고 하죠. 당시에 처용이 춘 춤이 처용무라 전해지는데요. 그걸 보아서는

오늘 누군가 자기가 모두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더군요. 그런데 감정이든 이성이든 뇌가 쉽게 이해하기도 힘들고 감동해서 동의하기도 어렵네요. 당분간 지켜보려고 합니다. 처용은 화나고 억울한 상황에서도 폭력이나 분노 대신 관용과 예술로 상대방의 진심 어린 반성을 이끌어낸 거죠. 처용의 이야기가 오늘 유난히 큰 울림이 됩니다. 하셨습니다. 오늘 핵심을 들으셨네요. 처용의 입장을 생각해 볼 때 역신이 와서 아내를 범하려 했던 거기 때문에 이거는 분노로 유발이 될 텐데 정말 말씀대로 관용 그리고 예술로 진심 어린 반성을 이끌어냈다고 하니까 이건 정말 우리 역사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설화로 존재하긴 하죠.

보허사 혹은 현악보허자 아명으로 황하청 들으셨는데요. KBS 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3136님 문자 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그제 일요일 가진회상 전곡 명인의 연주를 감상하니 긴 곡을 구름에 달가듯이 흐트러짐 없이 너무너무 잘 감상하였습니다. 잘 몰라서 여쭙습니다. 가진회상 합주로 할 때 상현하고 밑도드리로 갈 때 다른 악기들은 밑도드리로 하는데 세피리는 밑도드리로 하나요? 윗도드리로 하나요? 아니면 그때 정악이 나름인가요? 하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밑도드리 연주는 다

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3136님 문자 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그제 일요일 가진회상 전곡 명인의 연주를 감상하니 긴 곡을 구름에 달가듯이 흐트러짐 없이 너무너무 잘 감상하였습니다. 잘 몰라서 여쭙습니다. 가진회상 합주로 할 때 상현하고 밑도드리로 갈 때 다른 악기들은 밑도드리로 하는데 세피리는 밑도드리로 하나요? 윗도드리로 하나요? 아니면 그때 정하기 나름인가요? 하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밑도드리 연주는 다 밑도드리를 연주하는데요. 간혹 새롭게 하고 싶어서 웃도드리를 같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래는 밑도드리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네,

음악 문화의 여백 박송암 스님 이야기. 이 글은 1980년대에 스님과 인터뷰를 하고 그 내용을 월간 음악동화에 명인 명창을 찾아서에 수록됐던 거라서 박송암 스님이 아직 생존해 계시던 1980년대 상황이란 점을 감안하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당시 스님이 74살 때이던 그 당시 이야기인데요. 글을 발췌 정리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 범패 인간문화재 박송암은 전혀 노쇠해 보이지 않았다. 오척 단신이지만 혈색 좋은 동안에다 먹물빛 승복 안에 감추어진 어깨가 실로 탄탄해 보였다. 산새 소리를 뒤로하고 경례를 벗어나 사저로 내려가는 동안 스님은 사뭇 어울리지 않게 그날 오후에 열릴 아마추어 야구 결승대회 결과를 어찌 예측하냐고 우리에게 물었다. 저 노구의 야구라니 나날을 그렇듯 젊게 산다는 것인가. 스님의 사저는 두 채의 집이 니은자 형국으로 앉아있는 아담한 규모였다. 방으로 들어가 마주 앉은 송암 스님은 범패란 죽은 사람을 위한 의식인 영산제 등에서 부처님 공덕을 찬양하는 노래, 즉 부처님께 올리는 음성 공양인 것이라고 문외한인 내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 종류에는 안채비, 바깥채비, 화청이 있으며 그중 바깥채비는 짓소리와 헛소리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나무, 극락도사, 아미타불 이 열자를 개송하는데 하루를 끌라 하면 하루를 끌고 한 시간에 하라면 한 시간에 하고 또 30분에 마치라면 30분에 다 마칠 수 있는 것이 범패라고 했다. 하지만 한마디로 잘라 정의할 수는 없다고 했다. 천마디 또는 만마디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범패의 특징이었다. 범패는 봉원사에 입적해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었다. 당시 봉원사에는 범패 스님들이 많았고 그 방면에 명인들도

유장하기가 장강 같은 그 깊고 그윽하고 청아하며 유연한 범패의 맛을 악보가 다 그려내지 못했다. 그러므로 그것들에 따르자면 제 소리와 제 맛을 내기가 지난할 수밖에 없었다. 실력을 인정받은 것은 21살 때였다. 기회는 늘 우연을 빙자해 오는 것인가? 큰 재는 을에 종일 계속되기 마련이었다. 그날도 밤 11시쯤 되자 종일 범패를 부른 어산 스님들이 모두 녹초가 되어 있는 상태였다. 영산제의 절차양 중 절정 부분에 해당하는 운수 상단 권공을 시작하고 얼마 있지 않아 범패를 가르치고 제를 지휘하던 스님인 어장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몇 스님이 음을 틀려 화음을 이루지 못했던 것이다. 음을 틀린 스님이 쫓겨났다.

0: 를 이루고는 했어. 1973년에 범패 예능 보유자로 지정을 받았고 1977년에는 42표 가운데 38표라는 절대 다수의 표를 획득해 봉원사 주지에 선임되었으나 한사코 사양하고 오로지 범패에만 전념해왔다. 신림동 장안사의 오송강, 봉원사 이수길 두 스님에게 범패를 전수시켰고 김구해, 마이룬, 이원명 등 여러 스님에게도 범패를 지도해왔다. 새벽에 일어나면 범패를 구음으로 흥얼거리며 뒷산을 산책하고 제자를 가르치는 일이 일과 중 가장 보람 있다는 스님은 그렇지만 아직도 몇 시간 괴속되는 재는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은 지녔다고 미소 지었다.
1: 지신을 전

터며 처자 군서이 공하거니 황천길에 못 만나고 대장경의 공죽시색 반야경에는 생

그의 부친이 봉원사에 승적을 둔 운허 스님입니다. 젊은 시절에 여러 직업을 전전하셨는데요. 13살 때에는 봉원사 앞에 간이 이발소를 차려서 봉원사 스님들의 머리를 깎는 일도 하셨고요. 경성호텔 사무원, 또 화공약품을 수입하는 무역중개회사, 또 양복점의 사무원 등으로 일하시다가 마침내 나이 19에 봉원사에 입적했습니다. 범패는 봉원사에서 배우셨고요. 평생 범패를 위한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오늘 음악 문화의 여백 코너에서 박송암 스님 이야기 함께 나누셨습니다. 보뜰마을님께서 그동안 송암 스님 범패를 종종 들려주셔서 스님에 대한 말씀이 더욱 반갑습니다. 송암 스님께서는 절대음감을 가지신 듯 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음악성이 아주 풍부한 분이셔서 범패를 아주 빨리 배우셨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가야금과 아쟁해금 석대악기로 연주하는 산조 삼중주 듣겠습니다. 발현악기 가야금 그리고 찰현악기인 아쟁과 해금 이 세 악기의 어울림이 궁금한데요. 오늘 정경옥의 가야금, 김일구의 아쟁, 김성아의 해금 연주로 산조 삼중주 함께 하시겠습니다.

조곤조곤 펼쳐나가는 진진한 대화가 조곤조곤 펼쳐나가는 진진한 대화 같은 그런 연주였죠. 세 분의 조화가 참 멋스러웠는데요. 산조 삼중주였습니다. 정경옥의 가야금, 김일구의 아쟁, 김성아의 해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6944님께서 아주 예쁘게 핀 나팔꽃과 함께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연휴를 보내고 온 탓에 오늘이 마치 월요일처럼 느껴지네요. 힘찬 한 주 보내서요. 올해 처음 핀 나팔꽃 보내드려요 하셨습니다. 아주 예쁘게 핀 보랏빛 나팔꽃인데요. 저희가 어렸을 때도 저희 집 마당에 나팔꽃이 피어 있었거든요. 보라색, 진분홍색, 또 분홍색, 때론 파랑색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색깔도 예뻤지만 이 나팔꽃이 한 낮 시간이 되면 지잖아요. 이렇게 오므라들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나팔꽃 보는 재미가 꽤 있었는데 오늘 우리 육구사사님께서 그런 어린 추억을 상기시켜 주게 하는 그런 사연과 꽃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글동무님께서 잘 듣고 있어요 하셨고요. 검정콩님께서 빈물이 웅덩이를 만들고 유유히 떠다니는 주인 없는 종이배에는

감상을 이렇게 또 시적으로 표현해 주셨네요. 네, 감사하고요. 세 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음악은 보뜰마을님 신청음악입니다. 판소리 수군가 중에서 골랐습니다. 수군가는 기본적으로 동물의 세계 이야기지만 사실은 조선 후기 이 새로운 가치를 대변하는 인물군의 모습을 그려낸 작품이라 할 수 있죠. 등장인물로는 별주부, 토끼, 용왕이 있고요. 또 어전회의에 등장하는 여러 어류들, 그리고 별주부가 육지로 가서 보게 되는 다양한 동물들, 그들의 다양한 가치관이 제시가 되죠. 여러 가치관이 충돌하는 모습을 만날 수 있는 작품이라서 내용에

크게 잔치를 베풀었는데 이내 병을 얻었고요. 선의도사가 내려와 진맥을 하고 약을 쓰지만 듣지를 않자 용왕은 화식을 하는 인간과는 다르기 때문에 듣지 않는 거라 하면서 마침내 토끼 간을 약 처방으로 내리죠. 그러자 그 간을 구할 방도를 찾기 위해 용왕이 어전 회의를 소집합니다. 토끼를 데려올 신하를 구하고자 하는 건데요.

영의 천의 역풍을 복중에 과히 세어 우연 특병하야 각 가지로 약을 다 써도 효용 보지를 못할지 진세상간에 조그만한 태간이 약이 된다 하오기에 용왕이 토끼를 구할 길 없사와 혼자 앉아서 자탄을 하시는디 왕왕

0: 조사가로되 대왕 성덕으로 어찌 성공 제신이 없으리까? 말을 마친 후에 이놀불견 당고시었겄다. 이때 용왕이 수구조정 만조백관을 일시에 영을 내려놓으니 세상 갖고 보면 일품 재상님네가 들어올 도로되 수국이라 물고기 등물들이 벼슬 이름만 따가지고 들어오는디 이런 과관이었겄다. 성상은 허 성지는 도 판선비노 주소고징어 할냄팡 대대사동도로모 방청사조계 해운공방계 평사청어 군수해 구형다몽어 조부장조구 부별당 정창의 승례 정다리 가오 자우나조리 금군보조 상순치 논치 준치 삼치 병치 가제 가오리까지 영을 듣고 그저 박박박박박 어전에 목지어야 대왕의 계절을 그저 구벅구벅 병든 용왕이 이만 하고 보시더니만은 내가 용왕이 아니라 생선전의 토물주가 되었구나.
1: 그치.
0: 경례 중에 어느 신하가 세상에를 나가 토끼를 구하여 짐의 병을 구하리까. 좌우 오독지졸 면면 상고하야 묵묵부답이었다. 왕이 똘똘 단식은다. 남의 나라는 중신이 있어서 할구사군 계좌주와

0: 달달지요
1: 다요제
0: 정은잉가 열자가 오대

0: 살짝 당근 면도기 명 주일 삼기 끝까지 태무가 아니면은 할 줄을 모르는지 보내지를 못합니다.
1: 아이 좋지.
0: 수문장 물메기가 나가면 어떠하뇨?
1: 그렇지.
0: 정헌 현자오대 얘기나
1: 글쇼
0: 장수구대하고 호풍신어근이와 아가리가 너무 커서 식량이 노른고로

이때요 해운공 방계란 놈이 열 발을 쩍 벌리고 살살 기어들어오며 희노호양은 세상에라 정인병 개선춘수가마니 참신하야 청복만악을 바래봐 산주

0: 것이라. 용왕이 이만 하고 보더니 내 이놈 너도 신하란 말이냐?
1: 그렇지.
0: 내 저놈 조가 밉다. 두 엄지발만 뚝 뛰어다 내 쫓아라. 방첨사 조계가 어떠하뇨?
1: 좋다.
0: 방첨사 조계는 철가 백구하고 방신체도 고르간도 싸우라.
1: 좋다.
0: 예그를 났으되 과 방주울지 세우고 자수인지공이라. 세상을 나가오며

0: 속에는 혀줄을 물고 서로도 치를 못할 적이 어부에게 한편으로 가서 속절 없이 묻고 죽게가 된지 세상 천지는 못 가리라.
1: 좋다.
0: 이렇다시 공론이 미결할 적에 영등 전리로 한신하가 들어온다.
1: 하이. 하이.

0: 다시오.
1: 나
2: 다치
1: 상소를 올리거나 용왕이 받아보니 별주부 잘해였다. 너의 충성은 지극하나 네가 세상에를 나가 죽게 되면은 인간의 진미가 된다 하니 그 아니 온통오냐. 별주부 여자 어대 소신은 수족이 넣으시라 강상에 둥실 높이 떠 망보기를 자라와.
2: 그렇지.
1: 인간의 봉패는 없사오나 해중지 소생으로 토끼 얼굴을 모르오니 화상 하나만 그려주시면 꼭 잡아다 바치겠나이다. 글랑은 그리 하여라.
3: 판소리 수군가 중에서 초합부터 어전회의 대목까지 들으셨는데요. 임현빈의 소리, 김태영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어전회의를 소집하자 수국의 여러 신하들이 모였는데요. 적임자가 나타나지 않자 마침내 별주부가 자청해서 자신이 다녀오겠다 하고 상서를 올렸네요. 별주부가 토끼의 얼굴을 모르니 화상을 하나 그려달라 하고 청하는 내용까지 들으셨습니다. 보뜰마을님 신청음악이었습니다. 1007님께서 사진과 함께 사연 주셨어요.

인구회의 연주였습니다. 5619님께서 앞서 감상한 수군가 제를 문의하셨는데요. 강도근제 이난초 바디 수군가입니다. 또 육자백이님께서도 함께 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오늘 지난날 범패의 명인 박송암 스님 이야기 소개해드렸는데요. 19살에 봉원사에 입적해서 아주 빠른 속도로 범패를 배우셨고 평생을 범패를 위한 삶을 사셨습니다. 범패를 부르고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야외에서 활동하기 좋은 계절이 되면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지는데요. 이용이 늘어나는 만큼 안전사고의 위험도 커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헬멧과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주변 소리를 차단하는 이어폰 사용은 자제해 주세요.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내려서 이동하고 야간에는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반사 장비나 전조 등은 이용 전에 확인합니다. 특히 전동 킥보드는 한 사람만 탑승하고 음주 후에는 이용하지 않는 등 기본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도스토옙스키 번역 일기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모두가 누군가의 아픔 앞에서 걸음을 늦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혜진의 문화시대입니다.

오디오 다시 듣기 플랫폼인 팟빵에서도 즐겨찾기 해주시면 감사드릴게요. 방송에 참여해주신 분들을 위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디오북부터 전자책까지 대한민국 대표 독서 플랫폼 윌라에서 3개월 이용권, 대한민국 대표 문화전문지 월간 쿨투라 3개월 구독권, 국악방송에서 마련한 보조배터리, 전통방식으로 건강하게 발효시킨 떡 가람증변에서 잔증변을 드립니다. 당첨된 분들은 방송 이후에 문화시대 홈페이지와 개별 연락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음악 한 곡 듣고 초대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박경소의 가야금 연주입니다. 기억조각.

라는 주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싱크넥스트는 어떻게 동시대 예술의 중심이 되었을까요? 세종문화회관 조휘영 PD님 모시고 자세히 박경소의 가야금 연주 기억조각이었습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초대석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0: 2022년 세종문화회관에서 독특한 공연예술제를 선보였습니다. 경계 없는 무대, 한계 없는 시도를 모토로 시작된 싱크넥스트인데요. 지난 4년간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공연을 선보이면서 예술가와 관객 모두에게 사랑받는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싱크넥스트는 어떻게 동시대 예술의 중심이 되었을까요? 세종문화회관 조휘영 PD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와, 이런 일을 하신다고 아마 이렇게 놀랄 것 같은데 세종문화회관에서 이제 PD로 계신 건데요. 네. 어떤 일을 주로 하시는 건가요?
1: 주로 이제 저희는 기획 제작 PD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제 한편의 공연이 처음부터 이제 기획되고 섭외되는 단계부터 제작에 이르기까지 공연 한편이 제작되는 전체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역할에 PD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아, 또 때마침 바로 이 방송을 시작하자마자 2630번 쓰시는 분께서 네. 굉장히 젊어 보이신다고 오늘 보이는 라디오로 나갔기 때문에
1: 그렇죠, 그렇죠.
0: 그런데 세종문화회관을 다 통틀어서 PD를 하고 계시냐 이런 질문도 하시네요.
1: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종문화회관에 PD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0: 아, 그렇습니다.
1: 네, 세종문화회관에는 저희가 하는 싱크넥스트처럼 기획 프로그램도 있는가 하면은 네. 세종문화회관 이제 서울시 산하 예술단들 총 7개의 예술단들이 있는데 그 예술단체에서 공연을 만드는 PD님들도 계세요. 그래서 합치면은 그래도 한 20, 30분 정도의 PD님이 지금 세종문화회관에서 열심히 공연을 만들고 계시지 않을까 네, 생각됩니다.
0: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PD님의 전 이력이 꽤 흥미롭습니다.
1: 네.
0: 제가 좀 읊어드릴게요. 대학에서는 화학공학과 생명공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SM 엔터테인먼트에서 근무를 하기도 했습니다.
1: 맞습니다.
0: 그러니까 소위 공대생에서 이렇게 공연 예술 쪽으로 완전히 넘어오신 건데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0: 급하게 오는 시점이 있었던 거예요. 아, 이 숫자 뒤에 누가 정말 이거를 당연히 봐주시니까 조회수가 찍히는 건 맞는데
1: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0: 그쵸. 그리고 순간. 이들의 표정을 읽을 수 없다라는 것에서 어떤 약간의 공허감이 온 것 같기도 해요.
1: 네.
0: 그 시점에 아, 뭔가 다시 아날로그 감성의 공연장에서 관객들을 면대면으로 좀 보면서 그 내가 일하는 거에 대한
1: 피드백을.
0: 실시간 피드백이 오는 그 현장에 좀 다시 나가고 싶다라는 네. 생각으로 다시 과감히 공연장으로 돌아왔습니다.
1: 와, 굉장히 도전의식이 충만하신 분이시네요.
0: 감사합니다.
1: 아니 왜냐하면 그 이제 삶을 살다 보면 이제 한 직장에서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하기도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뭐 나의 마음속에 내가 좋아하던 어떤 취향이나 뭐 취미 같은 것이 있지만 이걸 또 다른 나의 그 업의 영역으로 가져온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거를 굉장히 유연하게 그 흐름 안에서 잘 강물이 흐르듯이 이렇게 네네네. 여기까지 오신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네. 네.
0: 감사합니다.
1: 자, 그래서 학창 시절부터 이제 지금까지 조유영 PD님을 사로잡고 있는 그렇다면 그 공연 예술의 매력, 그 정

0: 어느덧 지금 세종문화회관의 대표 프로그램이 된이 싱크넥스트 제작자 중에 한 분이시기도 하니까
1: 네네.
0: 싱크넥스트
1: 위해서 다른 제작진들 가령에서 뭐 방송에는 뭐 카메라 감독님, 음향 감독님 이런 게 있는가 하면 저희로서는 뭐 무대 디자이너, 조명
0: 네.
1: 디자이너 이런 또 전문가분들 이렇게 섭외도 해주시고 많은 대표성을 점점 더 띄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즐겁게 요즘 임하고 있습니다.
0: 네.
1: 세종문화회관이 2018년에 세종문화회관 S시어터라는 블랙박스 극장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제 블랙박스 극장이라고 하면은 제가 기본적으로 객석과 무대가 분리되어 있는 극장을 프로시니엄 극장이라고 하는데
0: 네.
1: 그거와 정 다르게 뭔가 객석을 언제든 유연하게 변형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진 걸 저희가 이제 보통 블랙박스 극장이라고 칭하는데 18년 말에 이걸 열어놓고선 아티스트들이 좀더이 공간을 재밌게 썼으면 좋겠다라는 니즈가 세종문화회관 내부에도 있었는데
0: 네.
1: 뭔가 대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분들은 보통 여기를 소극장

0: 시작을 하셨을까요?
1: 많았죠. 이제 네. 21년 말에 처음에 이제 미션을 받고 당장 22년 7월에 올리기 위해서는 저희가 한 보통 한 3, 4개월 전에 티켓을 오픈을 하니까 티켓을 오픈을 한다라는 거는 그 여름 시즌 10주를 채울 프로그래밍을 이미 다 정리를 해서
0: 그렇죠.
1: 어떤 공연을 할지를 정하고 공연의 티켓 가격까지 정해서 오픈을 한다라는 건데
0: 네.
1: 그걸 4월에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저한테 이제 4개월밖에 시간이 없었던 거기 때문에
0: 네.
1: 물론 첫 해 때는 그래서 사장님이랑 당시 계셨던 본부장님이 이런저런 아티스트 분들을 섭외도 직접 많이 해주시고 프로그램도 많이 가져와 주셔가지고 비교적은 용이하게 첫 시즌 오픈을 할 수는 있었었죠. 근데 어쨌든 실무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없던 하나의 거대한 시즌을 만들라는 거 어쨌든 뭐 사람들은 시즌 내지는 공연 예술제라고 표현도 해주셨고 축제 페스티벌이라고도 봐주시니까
0: 네.
1: 기존에 없던 어떤 새로운 무언가를 만든다는 거에 대한 부담감과
0: 네.
1: 두려움은 사실 어떤 실무자에게든 있잖아요. 근데
0: 네.
1: 그게 또 컨템포러리라는 게 제가 생각해도 저조차도 이전에 내가 컨템포러리 예술을 내가 나의 시간과 돈을 들여서 가본 경험이 있나

0: 끊임없이 계속 저희들끼리 자문하고 좀 대답을 찾아보려고 하고 그런 과정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네.
1: 네. 그래서 이 싱크넥스트의 PD들끼리의 그 소위 협업 미팅
0: 네네.
1: 이런 과정이 굉장히 깊겠네요.
0: 굉장히 길고 이야기도 자주 하고 그다음에 아티스트 풀이 저희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아티스트 풀이라는 게 대단하다라기보다는 가령 지금도 싱크넥스트 26의 시즌 한창 진행되고 있는 시즌이지만 27년, 28년에도 뭔가 섭외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끊임없이 이제 아티스트의 보석함이라고들 하죠. 요즘 이제
1: 네.
0: 거기에 차곡차곡 이제 계속 넣고 있는 거죠.
1: 아.
0: 요즘은 저런 아티스트를 주목을 한다더라 아니면은
1: 네.
0: 꼭 라이징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 아티스트는 지금쯤 다시 한번 이렇게 디깅을 해서
1: 재발견.
0: 이의
1: 네.
0: 재발견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분들도 이제 그 보석함에 같이 넣어서
1: 네.
0: 여기를 계속 이제 보는 거죠. 요즘은
1: 예.
0: 뭘 하고 있고 이거 이분은 지금 당장 내년에 뭔가 섭외를 진행을 해도 괜찮겠다라는 판단을 할 경우도 있고
1: 네.
0: 그렇다고 해서 한 명의 판단만으로 되는 건또 아니고 또 여럿이서 다 같이 결정을 하는 절차가 또 필요하니까 이제 그걸 또 열심히 다 같이 디깅을 하고 리서치를 하고 연구를 하고 그런 과정들이
1: 네.
0: 깁니다. 굉장히. 네.
1: 네. 아, 그 보석함 굉장히 궁금하네요.
0: 아.
1: 그리고 보석함이라는 표현.

0: 요즘 저에게 되게 절실히 필요한 곡이라서 네.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1: 노동요가 아니라 힐링요.
0: 맞습니다. 힐링곡입니다.
1: 자, 웨이브 투어스의 사랑으로 듣고 오겠습니다.

0: 주제가 아니었고
1: 네.
0: 보통의 대부분의 예술제들은 예술 감독 역할을 하시는 이제 총괄을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1: 네.
0: 저희는 이제 그것도 없는 거죠. 저희가 주제와 예술
1: 감독 큰 엑스트만의 특징 이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0: 가장 큰 거는 저희는 일단 그 해를 관통하는 주제가 없고
1: 주제가 없어요?
0: 네, 주제가 아예 없고
1: 네.
0: 보통의 대부분의 예술제들은 예술 감독 역할을 하시는 이제 총괄을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1: 네.
0: 저희는 이제 그것도 없는 거죠. 저희가 주제와 예술 감독이 없는 게 싱크넥스트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와, 아니 공연이라 하면 당연히 주제가 있고
0: 네.
1: 그 공연을 전체적으로 그 관장하고 뭔가 조율할 예술 감독이 있을 것이다 예상하는데 네. 그게 없이도 이 공연이 가능한 거네요?
0: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저희가 싱크넥스트가 10주 정도 진행되면서 10개의 프로그램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10개의 프로그램의 아티스트 각각의 이야기에 조금 더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가는 거고
1: 네.
0: 주제가 없다라는 게 정말 이 아티스트가 각각의 공연에는 물론 주제와 메시지가 각각씩 있는데 이거를 싱크넥스트 26, 올해의 싱크넥스트로 묻는 과정에서 올해 시즌의 주제는 뭐 가령 예를 들면은 뭐 기후입니다. 뭐 주제가 뭐 상생입니다. 이런 네. 주제를 대주제를 정하지 않고 그냥 아티스트 10개의 프로그램을 그냥 싱크넥스트 26이라는 플랫폼 안에만 묶는다 정도로 저희가 이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 얼핏 듣기에는 주제도 없고 예술 감독이 없다 했을 때는 예를 들면 다양한 장르의 브랜딩을 한다 할 경우 마치 자 1시간짜리 공연이라 했을 때 한 10분은 국악을 대표하는 아티스트가 나오고 뭐 한 10분은 현대무용이 나오고 뭐 이런 식의 나열의 공연인가? 그래서 마치 종합 선물 세트처럼 그렇게 관객이 공연을 감상하게 되는 것일까라고 오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의 공연으로 감상을 하시잖아요.
0: 네네네.
1: 그러려면 이걸 어떻게 주제와 감독이 없이 어떻게 조율할 수 있을까요?
0: 우선은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특별히 뭔가 협업을 주관하는 아티스트가 많지는 않은데 가령 올해 저희가 천하제일 탈공작소랑 반이라는 메탈 밴드와 함께
1: 예.
0: 탈춤과 메탈을 함께 엮는 아마 각각의 아티스트분들도 최초의 시도일 거예요.
1: 그러니까 네.
0: 그다음에 공연계 관계자분들도 관객분들한테도 탈춤을 메탈이랑 엮는 게 이게 가능한 조합이냐라는 얘기를 했었을 때 저희도 이제 그런 뭔가 그 섭외를 할 때만 하더라도 해결되지 않은 어떤 기획적인 측면이 있었는데 이제 그걸 아티스트를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1: 네.
0: 각자가 각자의 방식으로 서로의 장르를 좀 이해하려고 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길었고 지금 한참 공연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또 굉장히 잘 나올 것 같더라고요.
1: 네. 이제
0: 이런 과정에서 아티스트와 아티스트 간에 좀 이런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이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좀 그런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고
1: 네.
0: 그러면서 좀 협업을 잘 꾸려나가고 있기도 하고
1: 네.
0: 저희가 매주 새로운 프로그램을 싱크넥스 소개를 하고 있는데 매주의 장르가 항상 다 이제 확확 뒤바뀌는 거죠. 뭐 가령 굳이 예를 들면은 국립극장에서 하는 여우락 페스티벌 같은 거는 한 달 동안 국악을 베이스로 여러 가지를 펼치는 거고 뭐 9, 10월에 진행하는 서울국제공연예술제 스파프 같은 경우도 어쨌든 극이라는 장르를 바탕으로 해외 초청작이나 국내 대표작들을 엄선해서 어쨌든 사람들도 아 저기 가면 극을 볼 수 있겠다
1: 네.
0: 뭐 여우락을 가면은 국악을 볼 수 있겠다라는
1: 그렇죠.
0: 게 명확하게 개념이 잡히는데 싱크넥스트는 그런 장르적인 걸 나열을 할 때
1: 장르 파괴네요.
0: 그렇죠.
1: 네.
0: 뭐 이 장르만 중점적으로 하지도 않는다.

0: 늘 그래도 믿고 보는 좀 안정된 완성도가 있지.
1: 네.
0: 아니면은 저기서 큐레이션하는 아티스트들은 언제 내가 이렇게 가도 늘 만족감을 주지라고 이런
1: 강렬하고
0: 네. 또 이런 게 있었는데 그 예전에 그 아티스트 에픽하이님이 어떤 유튜브에서 말씀하셨는데 또 생각외로 메탈이나 이런 강렬한 음악을 하는
1: 다음에 정말 재밌고 믿고 보는 공연이야.
0: 그쵸.
1: 이런 느낌을
0: 네네.
1: 주기 위한 게 싱크넥스트의 목표다. 탈춤과 메탈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 왠지
0: 적으로 내주시고
1: 네네.
0: 이 공연이 잘 되기 위해서 정말 오랫동안 고민을 하시고 의견을 내주시는 걸 보면서 또 되게 즐겁게 잘 협업을 하고 있고 저희가 또 해적으로 재해석이라는 단어가 누군가에게 되게 진부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옛날의 탈춤을 오늘날의 관객한테 계속 이렇게 생명력이 길게 소개하시려고 오래 주시고 이 공연이 잘 되기 위해서 정말 오랫동안 고민을 하시고 의견을 내주시는 걸 보면서 또 되게 즐겁게 잘 협업을 하고 있고 저희가 또 헤르만 헤세의 시타르타라는 원전을 바탕으로 또 공연을 꾸미고 있어가지고 아주 묘하게 잘 맞아떨어지더라고요. 시타르타를 중심으로 탈춤과 메탈이라는 장르가 아주 기가 막히게 블렌딩이 되어서
1: 네.
0: 아주 재밌는 공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아, 기대가 됩니다. 첫 해인 2022

0: 22년도에는 잘 알려진 작품들을 소개하는 거에 저희가 조금 더 많은 비중을 뒀어요. 감사하게도 뭐 안은미 선생님이나 아니면은 이날치 밴드, 뭐 엠뮤 어쨌든 제작을 하기 위해서 극장 안에 제작을 할 수 있는 수많은 조직들, 뭐 저희 제가 속해 있는 공연 제작 1팀 이런 데서 기획 제작을 하는 능력도 필요할. 이렇게 조금 조금씩 이제 기획과 제작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내면서 제작 극장으로서의 본연의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끼리 제작을 하는 게 점점 비중이 높아졌고
1: 네.
0: 작년에 저희가 한 75에서 80% 정도 7편에서 8편 정도를 제작을 했다 하면은 올해 이제 마침내 전편 10편을 다 직접
1: 그래요?
0: 제작을 하게 돼가지고
1: 네.
0: 뭐 관객분들한테는 사실 뭐 극장이 직접 제작을 했건 아마 아티스트가 어떤 걸 가져왔건 하나의 공연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와닿지는 않겠지만
1: 네네.
0: 그걸 만드는 내부의 측면에서는 또 하나의 고무적인 어떤 목표를 이룬 것 같아서 또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1: 그게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담스럽고 돈도 많이 들고
0: 그쵸.
1: 업무 강도도 높아지고 함에도 불구하고 왜 자체 제작 공연을 늘릴 이유가 있었을까요?
0: 이거는 그 아마 그 24년도에 제 사장님이 문화실에 나오셔가지고 제작극장으로 막 이런 얘기하셨을 때 또 한번 얘기를 하셨던 것 같기는 한데
1: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담스럽고 돈도 많이 들고
0: 그쵸.
1: 업무 강도도 높아지고 함에도 불구하고 왜 자체 제작 공연을 늘릴 이유가 있었을까요?
0: 이거는 그 아마 그 24년도에 제 사장님이 문화실에 나오셔가지고 제작극장으로 막 이런 얘기하셨을 때 또 한번 얘기를 하셨던 것 같기는 한데 뭔가 해외 나갔을 때도 그렇고 국내에서 이제 서울이 아닌 다른 수도권이나 지역에 공연을 할 때도 세종문화회관이라는 공연장이 이미 너무 훌륭한 예술단도 가지고 있고 기획재장의 역량도 갖추고 있는데 우리가 직접 손수 만든 프로덕션을 이제 저희는 뭐 해외 확산, 국제 교류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이걸 만들어서 보냈을 때 아 그래도 세종문화회관이라는 기관 공연장이 제작 프로덕션으로서 되게 우리나라의 공연 예술계에서 뭐 조금 더 나아가 아시아 뭐 크게는

0: 있는 뭐 힙노시스 테라피라는 팀도 사실 한국보다는 유럽에서 이제 너무나 유명해진 유럽의 정말 저명한 뭐 스페인의 프리마베라 페스티벌 이런 데서 공연을 계속 하고 있는 아티스트이기도 한데 어쨌든 여기 싱크넥스트의 폐막작을 맡으면서 테크노, 힙합 이런 쪽에서 본인들이 소개할 때 이제 대체 불가능한 엄청난 에너지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네, 네. 이제 그걸로 또 세종문화회관의 밤을 아주 와. 정말 치열하고 화끈하게 만들어줄 예. 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1: 와, 7월 3일부터 9월 5일까지입니다.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릴 싱크넥스트 26.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싱크넥스트의 뭐 성공 요인, 그런 어떤 차별화, 그리고 오래된 특별한 기획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구독 서비스 도입도 한 몫을 했다. 저는 이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네. 구독 서비스라고 하면은 이제 뭐 보통 출판계의 어떤 북클럽 뭐 이런 거랄지 OTT 서비스, 동영상 뭐 이런 그렇습니다. 거와 연관이 될 거라고

0: 모을 때 친숙함을 가지고
1: 그렇죠.
0: 저 공연 시즌을 구독을 해서 내가 원할 때 한번 그냥 볼까? 라는 그 어떤 소비 과정에서 레이어를 하나 줄여주게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친숙함과 뭔가 편리함이 많은 역할을 하지 않았나.
1: 네.
0: 그래서 싱크넥스트 23에서 선보이고 지금은 이제 싱크넥스트뿐만 아니라 세종문화회관의 연간 시즌을 또 세종 시즌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세종 시즌에서도 이제 구독을 적용을 해서 네. 잘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 이것도 우리 PD님이 이끌었다고 들었습니다.
0: 아이디어는 제가 냈는데 이제 네, 각각의 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1: 다양한 네. 아주 기획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계시는데 시간이 막 흐르고 있는데요. 우리 많은 분들 좋아해 주신 김창원 밴드 공연도 이번에 싱크넥스트에 함께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미
0: 맞습니다.
1: 뭐 매진이라고 들었는데
0: 네.
1: 김창원 밴드는 사실 굉장히 오래 사랑을 받고 있는 그룹인데 컨템포러리라는 컨셉과 어떻게 이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 굉장히 또 궁금하네요.
0: 처음에 김창원 선생님을 섭외를 할 때는 K-POP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었고
1: 네.
0: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는 K-POP과 해외 팬들이 보는 K-POP에 약간의 시각차가 있다라는 거를 SM엔터테인먼트에서 근무할 때도 느꼈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뭔가 K-POP을 되게 뭔가 산업화된 시스템, 뭔가 잘 정리되어 있는 어떤 산업의 아웃풋이라고 보는가 하면은 해외에서는 뭐 골든, 이번에 상탄 골든도 그렇고 되게 하나를 모두 알 수 있는 이 기나긴 스펙트럼에서 어떤 상징적인 아티스트가 필요한데 그럼 그거는 사실 김창원 선생님 말고 다른 대안이 떠오르지 않는다.
1: 네.
0: 그래서 선생님을 통해서 저희가 컨템퍼러리라는 단어를 쓰고는 있지만 선생님을 통해서 대중음악의 이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그 겨울을 좀 한번 담아보고 싶다라고 제안을 드렸고
1: 네네.
0: 흔쾌히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1: 네.
0: 흔한 콘서트처럼 안 보이려고 뭔가 좀 여러 가지 시도들을 고민을 해보고 있고
1: 네.
0: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1: 저도 김창원 밴드의 공연을 본 적이 있습니다만 컨템퍼러리의 그 열정, 그 이상이기 때문에
0: 그쵸.
1: 전혀 이질감이 느껴지지
0: 맞아요.
1: 않을 것 같다는 네, 기대감이 듭니다. 자, 여전히 우리 PD님은 공연을 이렇게 보고 기획하고 만드는 일이 즐거우시죠? 원동력이 뭘까요?
0: 이 질문을 받고 저도 좀 고민을 해봤었는데
1: 네.
0: 물론 지금도 막 공연 보는 게 늘 재밌냐라고 하면은 솔직히 언제는 좀 보기 싫을 때도 있고 뭐 이건
1: 네.
0: 뭐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맞는 것 같긴 한데 그럴 때마다 이제 그래도 뭔가 초심을 내가 어떻게 생각했었는지 고민을 해보면은 저는 옛날부터 그렇게 불 꺼진 극장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경무를 끝나고 퇴근을 하는 길에 뭐 불 꺼진 극장을 지나가고 있으면은 뭐 저의 MBTI가 N이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되게 여러 가지 가능성이나 상상력이 막 이렇게 샘솟더라고요.
1: 네.
0: 그다음에 극장이라는 건물이 너무 육중하고 거대하기 때문에 그 불 꺼진 극장에서 오는 아우라나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해보일 수 있을까라는 그 혼자만의 상상력이나 이런 기대감이 지금까지 저를 계속 이끌어오는 원동력 중에 가장 큰 축이자
1: 네.
0: 지금도 영감을 주는 큰 소스이지 않을까
1: 네.
0: 싶습니다.
1: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 여쭐게요. 아주 짧게 시간이 충분치 않아서.
0: 네네. 네. 저는 계속 극장에서 근무를 했었던 만큼 계속 뭔가 극장에 있고 싶습니다. 뭔가 그게 공연 기획이 됐든 아니면 뭐 극장 경영이 됐든 뭔가 극장이라는 공간에서 계속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꾸준히 이 일을 계속 하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1: 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초대석 지금까지 세종문화회관 공연제작팀 조휘영 PD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어느 집안이나 품에 안긴 작은 아기를 바라보면서 평생 불릴 이름을 고민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이름 속에 정말 좋은 기운과 축복만 가득하기를 바라는 부모의 간절한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을 텐데요. 그런데 요즘 젊은 부모들 사이에서는요, 유명한 장명소나 철학관을 찾아가는 대신에 인공지능 AI의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부쩍 늘었다고 하네요. 사주도 결국은 수많은 데이터의 통계라면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알고 있는 AI가 이름도 더 잘 짓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인 거죠. 기계가 계산해낸 조금은 차가운 단어라 해도 그 수많은 추천 목록 중에서 가장 예쁜 이름을 고르고 골라서 내 아이에게 선물하는 부모의 눈빛.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따스한 온기로 가득할 텐데요. 한 사람의 소중한 인생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오늘 첫 문을 열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이진영입니다.

가이아의 연주로 A New 첫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자, 오늘 여는 말 듣고 어떠셨어요? 요즘 젊은 부부들 사이에서 유행한다는 AI 장명에 관한 이야기였는데요. 실제로 최근 2년 사이에 장명소 검색량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AI 장명을 찾는 부모들은 10배나 늘었다고 하네요. 아기가 태어난 날 실을 넣으면 그 사주에 부족한 기운을 채워주는 한자는 물론이고요. 그 요즘 유행하는 세련된 어감까지 이름도 좀 유행이나 흐름이 있잖아요. 그런 감각까지 더해서 척척 잘 골라준답니다. 자, 이런 분위기 때문에

막내는 양태유 하시면서 그 어렸을 때 진짜 동네 친구들 이름은 한참 지나도 안 잊어버리지 않나요? 맨날 그 눈만 뜨면 만나서 놀았던 친구들이라서 그런지 그러면서 놀면서 놀이하면서 얼마나 이름을 많이 불렀겠어요. 잊힐래야 잊힐 수가 없는 그 추억의 이름들 오늘 한번 소환해 보시죠.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음악이 흐르는 마루 오늘도 1부에서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준비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캐롤의 사계절 미소와 채식 한끼 중에서 일부분 나눌게요. 밥상 위로 흘러가는 계절과 내 삶의 숨은 리듬, 또 소박한 기품에 관한 이야기 잠시 후에 전해드리고요. 2부에는 쓸데없는 것 같지만 알아두면 쓸모 있는 일상생활에 유용한 주제로 소통하는 시간, 궁금한 건못 참지. 자, 오늘은 월드컵 곧 열리잖아요. 월드컵 상금, 포상금에 관한 이야기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문자 참여는 샵 0302, 우물정 0302번으로 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지닌다. 이러한 식재료는 마크로비오틱 식생활에서 음성의 성질을 띠는 것으로 본다. 반면 건조하고 기온이 낮은 한대지방의 식재료는 수분이 적고 단단한 뿌리나

유지숙의 소리로 서도민요 나물타령 전해드렸어요. 갖가지의 나물을 노래하는 서도민요인데요. 후렴구에 반복되는 끔대라는 말을 따서 끔대타령이라고도 불리는 나물타령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오늘은

글이 올라와 있었나?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사실 굳이 뭐 달력을 넘겨보지 않아도 시장에 가면 계절을 느끼잖아요. 파릇하게 나와 있는 제철 나물 한 줌에서 우리는 그 계절이 가고 오는 걸 가장 먼저 알아채곤 해요. 특히 봄나물은 기다림보다 타이밍이다라는 작가의 말이 와닿는데요. 제때를 놓치면 정말 금세 억세지잖아요. 그런 나물처럼 우리 삶의 소중한 순간들도 다 저마다의 알맞은 때, 저마다의

금세 억세지잖아요. 그런 나물처럼 우리 삶의 소중한 순간들도 다 저마다의 알맞은 때, 저마다의 리듬이 있는 건 아닐까 싶었어요. 조금은 번거롭고 손이 가더라도 나를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정성껏 재료를 다듬고 세심하게 간을 맞추는 일. 그 정성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일지도 모르죠. 날이 더워지면서 이제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기 쉬울 텐데요. 오늘은

그 산세 타령을 소재로 해서 희망찬 서울과 열정을 담은 곡입니다. 완전 육도의 노래와 연주로 산세 서울 전해드리죠.

산세는 산이 공장하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척하기로 사람이 나면 제조이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완전 육도의 노래와 연주로 산세 서울 전해드렸습니다. 자, 음악이 흐르는 바로 1부 마지막 곡은요. 두꺼비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이에요. 서울은 비가 올 것 같아요. 날씨가 꾸물꾸물하네요. 하시면서 청해 주신 곡 1부 마지막 곡.

사람이 좋아서 숲이 아닌 마을에 사는 새가 있습니다. 견우직녀의 다리가 되어주고 멀리 있는 그리움을 가장 먼저 물어다 주기도 합니다. 또 기쁜 날이면 처마 끝에서 함께 울어주고 외로운 날은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새. 어쩌면 우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까치의 그 작은 날개에 마음을 기대어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리랑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늘 여는 말에서 그 이름 얘기했었잖아요. 출기, 동협, 갑철, 종원, 용근, 옥두, 성일, 세영, 희성, 석환, 기성 건강하게 잘 지내거라 라고 불러주셨는데 와 친구들 많으신데요. 그리고 그 딱 시대별로 특징적인 그 이름들이 있잖아요. 유난히 딱 그 글자는 많이 들어가는 이름들. 그 시대를 어떻게 보면 좀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이름들이 분명히 있다 싶네요. 0366님께서 어제 실생문자로 찾아와 주셨는데요. 저는 취미생활이 구청 소식지 프로그램 찾아서 보고 또 계속 새로운 걸 참여하는 거예요. 라고 하셨는데 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동네에 구청이나 뭐 시에서 나오는 그 소식지들 있잖아요. 그렇게 저도 한 번씩 이렇게 넘겨보면 와 내가 알지 못했던 내용들 그리고 이건 쓸만한 프로그램인데 괜찮은데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잘 또 활용을 하고 계시는군요. 좋습니다. 0408님께서 오랜만에 여유롭게 국악방송 듣고 있습니다. 초록초록한 산에 가고 싶지만 시험 공부하고 있습니다. 합격하고 또 뵐게요. 라고 하셨는데 무슨 시험 공부하실까요? 요즘 같은 때 정말 공부에 집중하기 어렵지 않아요? 풍경이 너무 좋아서 자꾸만 시선이 창밖으로 가다 보니까 책에 집중하기가 어려운데 아무튼 열심히 하셔서 꼭 합격하시고 좋은 소식 또 저희 음악마루에 꼭꼭 전해주세요. 자 이번에는 내가 돌아라는 곡 전해드릴 텐데요. 일주일이 지나면 또 돌아오는 일상. 월요일이 되면 지옥철을 타고 출근하는 그 직장인들의 애환으로 시작하는 곡인데요.

판소리 공장 바닥소리의 노래와 연주로 내가 돌아 전해드렸는데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일 틈에서 돌고 도는 일상이 노래 가사에 그대로 담겨져 있네요. 아, 일에서 좀 벗어나서 쉬는 시간도 가져야 몸도 마음도 건강해질 텐데요. 너무 일에 치여 있으면 뭐 여러 가지로 결국은 늦은 밤에 막 그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자극적인 음식으로 마음을 달래게 되기도 하죠. 그러면 살이 찔 수밖에 없고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속상한 일이에요. 그저 매일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내는 것뿐인데 정작 가장 소중한 나 스스로의 건강은 조금씩 잃어가고 있었던 셈이니까요. 혹시 오늘도 쉴 틈 없이 밀려드는 업무 속에서 앞만 보고 달리느라고 고단하지는 않으세요? 바쁜 와중에도 잠시 잠깐 시간을 내서 굳어있던 어깨도 한번 쭉 펴고요. 숨도 크게 내쉬고요. 잠시 잠깐이라도 좀 환기시키고 나를 돌보는 시간 꼭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슬기 외 여러분의 연주로 슬향 전해드렸어요. 어떻게 마음에 좀 힐링해 보셨나요? 하루에도 뭐 여러 번 속상한 일도 생기기도 하고 힘든 일도 생기기도 할 텐데 오늘 하루가 힘든 사람들에게 그저 쓱 웃고 말자는 담백한 격려와 위로를 전하는 곡 다음 곡으로 준비했어요. 모래 해금 병창으로 세상 만사 전해드립니다.

그 시기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시 몇 시? 2시 여러분의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바투의 상사 디아가 지금 대기 중에 있으니까 여기 마루에서 충분히 쉬시다가 2시에 넘어오셔요. 아셨죠?

지구촌 최대 축제이자 생각만 해도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그라운드의 전쟁, 바로 월드컵이 다가오고 있어요. 축구 팬들의 마음도 벌써 북중미 월드컵으로 향하고 있을 텐데요. 어제 발표된 내용을 보니까 대한축구협회에서 우리 선수들에게 역대 최대 규모의 포상금을 내걸었더라고요. 최종 명단 전원에게 기본 5천만 원 지급되고요. 새로 도입된 32강 진출 시 1억 원, 또 16강 진출 시에는 2억 원 등등 이렇게 위로 올라갈수록 상금이 배로 뛰는 구조예요. 하지만 이 정도로 놀라기에는 좀 이릅니다. 세계 무대의 스케일은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인데요.

포상금과 함께 바로 그 원정 16강의 벽을 넘어서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결코 살 수 없는 명예, 그리고 온 국민이 하나 돼서 외치는 함성, 대한민국. 그것이야말로 진짜.

록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번 6월 11일부터 열리죠. 이번 북중미 월드컵은 참가국도 늘어났어요. 48개국, 그리고 32강 토너먼트가 신설되기도 하고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대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협회에서 선수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개최 도시 호텔 객실 지원은 물론이고요. 가족들이 전 경기를 1등석에서 관전할 수 있는 특급 지원까지 한다고 하네요. 아, 이제 정말 며칠 안 남았죠. 모든 준비는 끝났고 우리 선수들이 그라운드 위에서 후회 없이 달리는 일만 남았을 거예요. 월드컵 상금이나 포상금 규모도 대단하지만 내 이름을 걸고 국가대표로 나선다는 거, 이거야말로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잖아요. 온 국민의 관심을 한 몸에 받는다는 것, 참 대단한 행운이 아닐까 합니다. 뭐 수백, 수천억 원의 상금

0: 모든 준비는 끝났고 우리 선수들이 그라운드 위에서 후회 없이 달리는 일만 남았을 거예요. 월드컵 상금이 많은 축제인 만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궁금한 건 못 참지였습니다. 온 일이잖아요. 온 국민의 관심을 한 몸에 받는다는 것, 참 대단한 행운이 아닐까 합니다. 뭐 수백, 수천억 원의 상금도 결코 가질 수 없는 단 하나의 가치,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하나 되는 감동일 겁니다. 아, 이번에는 얼마나 또 응원의 열기가 대단할까요? 아쉬운 점은 저녁에 좀 퇴근 후에 치킨도 먹으면서 그렇게
1: 스만 입고 다니는디? 4년 전에 입었던 프리사이즈 빨간 티가 앞볼록, 옆볼록.
0: 다가올 북중미 월드컵은 현지 기준으로 6월 11일부터 7월 19일까지 개최되는데요.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축제인 만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궁금한 건 못 참지였습니다.
1: 뒷불로 꽉 끼는 쫄티가 되었어도 마냥 즐거웠던 것이었다.

씻고 분위기 참말로 좋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월드컵만 같아라. 설거지를 하면서도 대한민국 빡빡빡빡빡 힘이 절로 들어가 김밥을 싸면서도 대한민국 수닥닥닥닥 다섯 번만 써는 뒤 식구들이 집에 온다. 봉다리 아버지 왕대포 고3 수험생 봉다리 중학생 딸 봉순이

그 자식 생각난다. 봉다리 아버지는 홀로 된 여동생을 힐끗 보며 아이고 저 선수는 안 넣고 싶어서 안 넣나. 막내딸 봉순이 대한민국이 안 되는 게 어딨니? 다 되지. 꼭 이길 거야. 그때여 시엄니는 눈앞이 황 울어요. 네 집 자식들이랴 그냥 힘이 장사구먼.

대덜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무서운 나라인 줄 모를겨. 거리는 총알 택시, 술집에는 폭탄주. 아.

이럴 땐 그냥 뭐니 뭐니 해도 꼭지춤이 제일이라. 자고로 꼭지춤이라 하는 거는 온몸에 꼭지를 제대로 써먹어야 되는 겨. 우리 식구 다 같이 자고로 꼭지춤이라 하는 거는 온몸에 꼭지를 제대로 써먹어야 되는 겨. 우리 식구 다 같이 신나게 꼭지춤 발사!

음악이 흐르는 마루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진영이었고요. 오늘 하루도 마음껏 행복하세요.

됩니다. 전통 농악의 장단이 영상과 미디어 아트를 만나 조금은 새로운 감각의 무대로 관객들을 찾아갑니다. 고창 농악보존회의 창작 공연 시네마 굿 레퍼토리 샤이닝이 6월 5일 금요일 저녁 7시 서울 강동아트센터 대극장 한강에서, 그리고 6월 7일 일요일 저녁 7시엔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은요, 고창지역 농악의 전통을 바탕으로 굿과 풍물, 그리고 시네마 영상과 미디어 아트를 결합한 작품인데요. 당산굿과 판굿, 풍장굿 같은 전통 마을굿의 흐름을 오늘의 무대 언어로 새롭게 풀어내면서 전통 연희가 가진 생동감과 현장성을 색다르게 전합니다. 특히 이번 작품은 시네마 굿이란 형식으로 꾸며진다는 점도 눈길을 끄는데요. 기록 영상과 실제 무대가 함께 호흡하면서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시간이 한 장면 안에서 이어지도록 구성됐습니다. 공연은 한 소녀의 성장 이야기를 따라가며 세대를 이어온 기억들이 장단과 몸짓, 영상 속 풍경으로 무대 위에 펼쳐집니다. 전통의 기억을 오늘의 감각으로 다시 풀어낸 무대, 시네마 굿 레퍼토리 샤이닝, 6월 5일 서울 강동아트센터, 그리고 6월 7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0: 파투의 상사야.
1: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바투의 이상화
2: 김봉영입니다. 다량의 수증기와 열을 품은 저기압이 다가오면서 제주를 시작으로 오늘 전국에 비가 내리는 지역이 많을 거라고 합니다.
1: 맞습니다. 5월에 달콤했던 연휴 끝을 알리는 비바람이 아닐까 싶은데 자, 비는 내일까지 이어질 거라고 합니다.
2: 네, 서울은 지금 아직은 비가 내리지 않고 있는데 벌써 장마 느낌이 약간 있어요.
1: 그렇습니다.
2: 습기도 좀 많고 꿉꿉하고 그렇습니다.
1: 아, 연휴 어떻게 좀 보내시는지 모르겠는데
2: 네.
1: 예, 연휴에 남은 피로 그리고 오늘 비오는 날의 눅눅함까지 자 오후에 제습기 듀오죠.
2: 구간 왜 웃어? 아 우리가 제습기입니까?
1: 제습기지.
2: 쫙쫙 빨아당겨야겠네.
1: 가습기는 아니잖아.
2: 아 우리 그런가요? 촉촉함은 아니지.
1: 쫙쫙 이제 건조하게
2: 우리가 건조하게.
1: 아, 그러니까 뽀송뽀송하게 네. 네.
2: 여러분의 눅눅함을 저희가 쭉쭉 빨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자, 상콤하게 한번 열어볼까요?
2: 자, 상콤하게 시작해 볼까요?

0: 국악과 전통을 새롭게 만나는 오후의 K컬처쇼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2026년 5월 26일 화요일 오늘의 첫 곡은 오주하의 연분홍 듣고 왔습니다.
1: 네. 자, 5월의 연휴도 이제 다 끝나고요. 오늘부터는 또 깔끔한 5월 마무리에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2775님께서 두 분 진짜 재밌게 잘 노시네요. 낮 2시가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해주셨어요.
1: 잘 놀죠?
0: 놀아야 돼요. 인생은 노는 거 아니겠습니까?
1: 그렇습니다.
0: 자, 5월도 이렇게 이제 마무리 잘 한번 해보고 네.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0: 4월 마무리에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2775님께서 두 분 진짜 재밌게 잘 노시네요. 낮 2시가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해주셨어요.
0: 잘 놀죠?
1: 놀아야 돼요. 인생은 노는 거 아니겠습니까?
0: 그렇습니다.
1: 자, 5월도 이렇게 이제 마무리 잘 한번 해보고, 네.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또 6월 시작되는데, 네네네. 산뜻하게 출발해야죠.
0: 아, 뽀송뽀송하게 시작해야죠.
1: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아.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거. 네. 5월 마지막 주에 마무리해야 될 일을 좀 잘할 필요가 있죠.
0: 마무리해야 될 거. 네. 깔끔하게. 네. 마무리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1: 뭐 지금 하고 있는 얘기를 해도 오늘도 좀 뛰다 왔습니다.
0: 아, 그래요? 네. 배도 살짝 나오시는 것 같고.
1: 아, 예, 감사합니다.
0: 아니, 운동을 하는데 배가 나오네요.
1: 운동을 해서 그래도 이 정도에 멈춰 있는 거예요.
0: 아, 그래.
1: 그럼요. 안 그랬으면 쭉쭉 나아가지.
0: 뭘 나가, 나가겠네.
1: 옆으로 나갔겠죠. 응? 저보다 더 나가신 분이 있잖아요.
0: 아, 그렇습니다. 네. 지금 성장 중입니다, 저는.
1: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0: 성장판이 열렸거든요.
1: 아, 그래요?
0: 예. 예. 앞으로 그냥 나오고 있습니다.
1: 좀 붙잡아 두셔도 괜찮아요.
0: 그러게요. 네.
1: 네. 어떻게 그러면 5월 마지막 주에 운동 스타트? 아, 할 용의가?
0: 저 없죠. 다른 걸 좀 해야 돼서.
1: 아, 그런가요? 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5월 마지막 주에 마무리해야 되는 일은 뭐며? 네. 어떤 일들을 좀 잘 정리하고 싶다 하는 일들 네.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0: 분은 어떻습니까? 5월 마지막 주에 마무리해야 되는 일은 뭐며 네. 어떤 일들을 좀 잘 정리하고 싶다 하는 일들 네.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1: 우물정 0302
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국악방송 스마트폰 앱 덩덕궁으로 자유롭게 여러분들 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자, 바투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정가농산의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
0: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잔기지떡에서 떡 선물,
1: 국악방송에서 준비한 유산균 선물 보내드립니다. 지금은 바투 시대
0: 바투의 상사됩니다. 50원의 즐거움 지금 바로 눌러 100원의 행복 지금 바로

0: 전병훈의 창부타령 듣고 왔습니다.
1: 네, 좋습니다. 네. 자, 5월의 마무리 깔끔하게 오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들 문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0: 네.
1: 3678님께서 저는 일단 냉장고 청소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안 먹는 영양제 싹 다 버리고요. 오래된 것들 좀 치워야 할 것 같습니다. 깜짝 놀랄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시면서.
0: 네.
1: 아, 그렇죠. 이제 냉장고 안이 또 깊다 보니까.
0: 그렇죠.
1: 네, 숨은 보물들이 있죠.
0: 네. 네. 보이지 않는 영역들이 많습니다.
1: 어? 이거가 있었구나.
0: 이게 있었어?
1: 다 상했네. 이런 거.
0: 날짜 봤더니 뭐야 2023년?
1: 뭐.
0: 이런 경우도 허다하죠.
1: 한두 개가 아니죠.
0: 네. 아, 큰 마음 잡수인 것 같은데 꼭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4091님 우리 아들이 카레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만들어주기로 했는데 숙제를 아직 못했네요. 오늘 내일 돼지고기랑 감자, 당근, 양파 다 넣고 카레 한 냄비 끓여야겠습니다.
1: 와.
0: 그렇게나 많이요?
1: 거의 군인 스타일이시네.
0: 한 두 끼만 먹죠.
1: 어디 가실 계획은 아니신 거죠? 일주일치 어디 지방이라 그런데.
0: 저는 이게 카레 한 냄비가 아니라 카레 한 소스로 보였습니다. 순간.
1: 아,
0: 엄마가 말하는 한 냄비와 다른 사람이 보는 한 냄비는 약간 다를 수 있어요.
1: 거의 곰솥에다 끓이신다는 얘기실 것 같은데.
0: 이건 뭐 적정한 측량치가 없기 때문에 약간 다를 수 있어요.
1: 두 번 다시 엄마 뭐 먹고 싶어요라는 말을 못하게 얘기했다가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해롭기 때문에
0: 뭐 이걸 바라는 건 아니지만 제일 좋은 건 한 번에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자주 끊어서 먹을 수 있는 게
1: 그게 제일 좋죠.
0: 네, 제일 좋죠 사실. 네.
1: 이것도 남으면 또 얼린다고 냉장고도 들어가고
0: 그렇죠.
1: 그럼 나중에
0: 2023년
1: 있었어. 이게 반복이 된다고 또.
0: 맞아요. 유산균 선물 드립니다.
1: 그래요. 소량만. 네. 네, 소량만 조금만. 네.
0: 곰국 또 많이 하잖아요. 곰국.
1: 그렇지.
0: 딱 먹고 한 솥 끓여놓고.
1: 그렇지. 오늘 저녁 한 끼 먹고 끝낼 정도로만.
0: 제일 좋은 건 한 끼고. 곰국이 나중에 가면 어우 짜다.
1: 어우 물려.
0: 하도 먹어가지고
1: 아 물려.

0: 오히려 주는 게 그게 더 위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1: 그럴 수 있죠.
0: 네. 입맛이 없고 막 그러면 오히려 약간 건강에 나쁜 신호처럼 보일 수 있지만
1: 생을 가거나 낯선 환경에 가면 시간이 오히려 천천히 간다고 하더라고요. 하반기에는 낯선 일들이 조금 더 많이 해가지고
0: 이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1: 학생들 입장에서도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선생님이 아주 훌륭해 보일 겁니다. 그죠?
0: 예. 그렇죠.
1: 꾸준히 운동하셔가지고 건강한 몸 예, 꼭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0: 네. 네. 부채도사님, 비 그치면 여름 이불 꺼내고 이불 빨래하고 약간 그런 차원의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1: 저희가 그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그 문화생활을 한다든지 공간이 변하면은 노화가 확실히 적게 온다고 네. 늦게 온다고
0: 맞아요.
1: 그때 그 연구 결과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0: 네.
1: 그게 어디였더라? 어디 나라에서 했었었지?
0: 그게 약간 그런 차원의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1: 저희가 그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그 문화생활을 한다든지 공간이 변하면은 노화가 확실히 적게 네. 온다고 늦게 온다고
0: 맞아요.
1: 그때 그 연구 결과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0: 네.
1: 그게 어디였더라? 어디 나라에서 했었었지?
0: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1: 영.
0: 그때 출처만 확인했고 메시지가 중요한 거니까
1: 그래요 그래요,
0: 예.
1: 그래요.
0: 네. 그리고 항상 일상이라 하더라도 낯선데 꼭 안 가더라도 낯설게 보려는 노력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1: 아, 네. 어? 여기가 우리 집 맞나? 여기가 내 방이 맞겠지? 화장실이 아니, 어디더라?
0: 연기를 하라기보다는 내가 항상 보던 시선에서 앉아서 달리 보면 또 달리 보여요.
1: 앉아서?
0: 예를 들면 책상도 항상 여기만 보잖아. 근데 요 아래 보면 달리 보인다니까. 시선을 바꾸는 거죠.
1: 그래,
0: 시선을.
1: 그래, 그래.
0: 그럼 마음도 바뀌더라고요.
1: 항상 예, 새롭게.
0: 낯설다.
1: 여기가
0: 여기가 어디지?
1: 내 직장이 맞겠지? 이렇게.
0: 여긴 어디 난 누구?
1: 이렇게.
0: 8852님. 옷 정리가 목표입니다.
1: 옷 정리.
0: 이건 냉장고나 이불 빨래보다 훨씬 더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옷 정리가. 보겠습니다. 내 가족에 내 가족이면 진짜 장난 아니겠네요. 사계절 옷이 한 대 엉켜 있는 걸 볼 때마다 제 머릿속도 엉켜버리거든요. 근데 그걸 안 보고 피해

0: 아들 때 네. 종을 몰라가지고 데려왔다가 나중에 뭐 또 엄청 큰 개가 되고 어,
1: 그럴 수 있죠.
0: 약간 이런 느낌 비슷한데 네. 떡 선물 드리겠습니다.
1: 떡 맛있게 드십시오. 그리고 분갈이 잘하시기 바랍니다.
0: 허리 조심하세요.
1: 네. 칠하나 오이님께서 열무 물김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름에 열무 물김치가 없으면 안 되는데 정말 후딱 만들어야겠어요 하시면서.
0: 그게 후딱 가능한 일입니까?
1: 아 진짜 아 가능은 하지.
0: 그래요?
1: 그럼 후딱? 열무 이렇게 다듬는 게 사실 또 일이고 아~ 네, 네. 그렇긴 한데 한솥 이렇게 만들어도 금방 먹잖아 열무는.
0: 그건 이제 상화 씨 집 얘기죠.
1: 아니 진짜 뭐.

0: 네. 그래도 안 상하는 걸로 딱 오박 오이소박이는 상할 수 있는데
1: 빨리
0: 나머지는
1: 먹어야죠.
0: 뭐 괜찮네.
1: 오이소박이도 저는 아예 생보다는 약간 익은 게 그래서 신맛이 약간 올라올 때 진짜 맛있던데.
0: 진미치가 빠졌네요. 7014님. 진미치도 하나 추가.
1: 일거리를 더 주네.
0: 아니,
1: 요 정도만 하려 그랬었는데 일거리를 더 줘. 열무김치까지 그렇게 강조하더만.
0: 두고두고 먹을 수 있으니까 진미채.
1: 아, 근데 진미채는 조심해야 돼요. 먹다 보면 계속 들어가.
0: 아, 그치.
1: 반찬처럼 안 먹고 안주처럼 먹게 돼요.
0: 어묵볶음도 지금 빠져있는.
1: 아, 어묵볶음도 안주예요.
0: 그치. 그 자취생한테는 꼭 그거잖아. 필수잖아. 반찬으로.
1: 맞아요. 그거는 많이 주셔도 됩니다.
0: 어묵볶음이랑.
1: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0: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김치볶음, 뭐 참치 넣어가지고.
1: 네.
0: 그것도 하나 좀 빠진 것 같고요.
1: 네. 계속 주네 일거리를. 자, 오늘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네. 2부. 아, 저는 일주일 이 코너가 항상 기다려집니다.
0: 아, 너무 좋아.
1: 청국장 한번 가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드는 코너죠. 청취자 국악 장기자랑.
0: 네.
1: 아니, 매 코너 때마다 항상 인간미 넘치는 우리 청취자분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0: 맞아.
1: 좋거든요.
0: 너무 좋아.
1: 아,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나 진짜 못해. 나 소리는 진짜 못하긴 하는데 나는 정말 국악을 사랑해.
0: 아.
1: 국악가요 정말 사랑해. 하시는 분들은 언제라도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0: 그 우리 방송 청국장 코너 네. 들어보셔서 아시잖아요. 뭐 짧게 해도 됩니다.
1: 네.
0: 길게 해도 되고 짧게 해도 되고 하다 보면 또 흥이 올라가지고 앵콜 해도 되고.
1: 그리고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추임새가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인간미 넘칠 때 오히려 더 큰 추임새 나갑니다. 와, 맞아. 좋다.
0: 맞아, 맞아.
1: 맞아. 기량적으로 잘하는 것보다는 그 마음이 느껴지는 인간미?
0: 그 감동이 있더라고.
1: 음정이 좀 나가면 어떻고. 우리가

0: 나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네. 내 딸이 하는 거잖아.
1: 어, 그럼요.
0: 돈 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치. 공짜로 하는 거니까 네. 얘야 엄마 머리로 한번 해보자. 네. 네.
1: 대신 짧으면 안 돼요.
0: 복 길어야 되나요?
1: 아니까
0: 어느 정도?
1: 실패 시에 복구 작업은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여지는 있어야 돼.

0: 점심으로 먹었어요.
1: 맛있겠다.
0: 김밥만 4일째 속만 다르게 해서 먹고 있습니다. 쌀이 푹푹 없어집니다.
1: 와, 자, 이거 너무 좋다.
0: 지미찡밥 맛있어.
1: 아니, 김밥을 계속 다른 속으로 해서 4일간 먹는 거 저라면 너무 땡큐겠네요.
0: 너무 좋지.
1: 김밥이 잘 보면 이제 밥 양이 엄청 들어가기도 그쵸? 하지만 그 안에 막 채소도 들어가고 계란도 들어가고 하면 은근히 이게 영양 측면에서 괜찮아요.
0: 그것도 맛있더라. 그 당근 있지. 네. 당근을 막 지금 볶은 거를 네. 그것만 속 해가지고 진미채랑 두 가지만 넣고 있는데도
1: 맛있겠다.
0: 맛있더라고.
1: 참기름은 꼭 들어가야죠. 네.
0: 그거 괜찮더라.
1: 맛있겠다 그것도.
0: 되게 색달라.
1: 대신 이제 단백질이 좀 필요하니까 계란은 넣는 게 어떨까.
0: 뭐 넣어도 되고 네. 빼도 되는데 아무튼 괜찮더라고.
1: 김밥은 진짜 사랑이에요. 효율적이기도 한데 빠르게 끼니를 때울 수도 있는데 영양 측면에서 좋고.
0: 아, 사랑 정도야?
1: 네, 저는 약간.
0: 그래? 그럼 김밥 보면서
1: 김밥. 사랑해. 널 낯설게 한번 봐볼게.
0: 오케이, 알겠습니다.
1: 음악 들을까요?
0: 음악 들어야 되겠네요.
1: 토케토리의 사는 게 니나노 띄워드립니다.

0: 파트의 상사리야.
1: 아이 나 이거 참 눅눅하네 이거. 비가 오는데도 이 기온이 안 떨어지네 오늘은.
2: 아 그러게. 아 장인어른. 아 수증기하고 열 가지 품은 저기압이라서 지금 그렇대요.
3: 아 그러니까 내가 그 풍기 인견으로 만든 셔츠 입으라고 그냥 사줬잖아. 그냥 사줘 그거 입지 왜 안 입고 그러고 있어요 어짜.
1: 아 저기 말이야 용녀 저기
2: 비단이라는 뜻이에요.
1: 아 그래 그래.
2: 이게 그 레이온을 말하는 건데요. 비단처럼 빛이 난다고 해가지고 인조 비단 인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1: 아 그래. 야 우리 사후 아주 똑똑하다. 아 이제 좀 의문이 풀린다야. 아이 근데 말이야 저 그 인견이 얼마나 그 시원하길래 아 여름마다 그 거리에 풍기 인견 그걸 막 팔고 그러더라고.
2: 아 그게요 인견은 가볍고 몸에 달라붙지도 않고요 여름에 그리고 그 세탁하면요 금방 마르고요 장점이 많아가지고 옷부터 속옷 침구류 등 이 겨울철에 아, 여름철에 특히 더 다양하게 인기예요 인기.
1: 아,
2: 그죠
1: 그래.
2: 그죠 장모님.
3: 아우 진짜 우리 사위가 진짜 최고지 진짜. 아 내가 진짜 못 살아. 아니 그래서 내가 인견으로 잠옷 어 그 잠옷도 사주고 그랬었는데 아니 이 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이제 정말 진짜 아우 답답해 진짜 몰라 진짜.
1: 저기 말해 용녀. 아 그럼 내가 이렇게 입고 자는 그 잠옷이 그럼 그 인견이야?
3: 아우 정말 답답해.
1: 야 그런 거야. 야 어쩐지 좋더라. 야 그러면은 나 입으라고 그 꺼내놓은 인견 티셔츠 그거 어딨어? 나 당장 입어야겠어.
2: 아 그거요 장인어른. 장인어른이 안 입으신다고요? 장모님이 저 주셨어요.
1: 아니 빨리 가져와 그 내 거야 빨리 너 벗어.

사실만 말씀하세요. 자, 면이나 펄프 등에서 실을 뽑아가지고 만든 재생 셀룰로스 섬유를 인견 레이온.

0: 천연금 거문고의 최현정의 금강산 타령.
1: 진짜 편하고 좋기는 하더라고.
0: 그래. 네.
1: 그래서 저도 꼭 추천하는 바고. 네네. 아이 것도 인견으로 바쳤더니 그것만 입고 자더라고요.
0: 애기 거나 하나 해줘야겠다. 진짜. 네.
1: 근데 조금 비싸긴 하더라고.
0: 아 그래.
1: 근데 또 비싼데 오래 입을 수가 있어요. 네. 내구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0: 빨래할 때 좀 신경 써야 된다네.
1: 그래요? 전 신경 안 쓰고 그냥 넣었는데.
0: 저기 찬물에 중성세제로 조금 이렇게 쫌불닥쫌불닥 하고 좀 해야 된다 그러죠.
1: 다 때렸는데. 세탁기
0: 잘했어.
1: 세탁기 이래라 하고 그랬는데 뭐 어쨌든 한번 추천드려봤고요. 네. 자 이제 똑딱이 퀴즈 넘어갑니다.

0: 똑똑똑똑 똑똑하게 딱 두 개만 맞히는 똑딱이 퀴즈 우물정 030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을 맞춰주세요. 떡 선물이 걸려 있습니다. 첫 번째 퀴즈 갈게요. 오늘도 전형적으로 고온 다습한 날씨입니다. 최근 냉면 전문점에서 살모넬라 식중독 의심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면서 식약처는 여름철 달걀을 취급할 때 주의해야 한다고 알리고 있는데요. 자, 다음 중 살모넬라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달걀의 올바른 취급법은 무엇일까요?
1: 올바른 거?
0: 네.
1: 1번. 달걀을 만진 다음에 반드시 손을 씻고

0: 짧은 시간 동안 풍속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우리말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바람의 이름도 다양합니다. 바람의 이름 중에 우리 국악기와 관련된 바람도 하나 있는데요. 다음 중 무엇일까요?
1: 1번 건들바람, 2번 한이바람, 3번 소슬바람.
0: 네. 판소리에서도 나오는데 땡땡 뭐 땡 아 기억이 안 나네.
1: 왜?
0: 어 땡땡 광풍이 하면서 나오거든요.
1: 음흠.
0: 아 근데 이건 힌트가 안 되겠고.
1: 힌트 안 될 것 같아. 자 건들, 한이, 소슬 중에 우리 국악기와 관련된 바람이 하나 있습니다.
0: 야 이거 어떻게 힌트를 드려야 되지?
1: 어 우리가 갑자기
0: 아
1: 엄청나게 깜짝 놀라며 뭔가
0: 우당탕 쿵쾅
1: 펄썩 주저앉거나 펄쩍 뛸 정도로 놀랬을 때
0: 맞아요.
1: 그때 땡땡라치게 놀라다
0: 맞아요
1: 라고 하죠.

0: 프로그램을 펼칠 거래요.
1: 전국에 있는 중고등학교 풍물 동아리와 대학 풍물패 그리고 전국 각 지역 농악 보존회, 국방부 군악대대 전통 악대까지 1,300여 명이 광화문에서 대규모 전통 풍물패의 길놀이로 국악의 날 시작을 알린다네.
0: 올해는 미국 선교사 헐버트 박사가 아리랑을 서양식 악보로 처음 체보한 지 130주년이자 나운규 감독의 영화 아리랑이 제작된 지 100주년이 되는 해라서 아리랑을 주제로 특별 프로그램도 선보일 거라고 하더라.
1: 우리 국민과 외국인 관광객들까지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우리 국악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다는데 6월 5일 국악의 날. 와, 벌써 기대되고 기다려지네.

0: 그것도 한번 광화문에서 펼쳐지면 진짜 멋있을 것 같아요.
1: 줄다리기. 우리의 어떤 협동 정신, 공동체 정신을 느낄 수 있는 뭐 특별한 하루가 아니라 늘 함께 해온 그 국악의 가치, 그 즐거움을 계속 이렇게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네. 국민들과 함께 나누는 국악 열려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0: 맞아. 자, 아무튼 그렇고요. 자, 한번 가봐야죠.
1: 자, 이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을 만나는 시간 저희가 항상 애정하고
0: 그렇지. 한번 꿈만 꿔봅니다. 제가 책임자가 아니다 보니까.
1: 그러니까 앞으로 아이디어는 진짜 많다. 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0: 맞아. 자, 아무튼 그렇고요. 자, 한번 가봐야죠.
1: 자, 이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을 만나는 시간 저희가 항상 애정하고 기대하고 있는 그 코너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0: 자,
2: 전국!
3: 청국장
0: 얼마나 좋아!
2: 얼마나 좋아!
0: 화요일에 만나는 청취자 국악 장기자랑 청국장!
2: 아하!
0: 오늘도 전국에 계신 국악방송 청취자 우리 밭회 상사대의 청취자 모두 환영합니다.
1: 자, 소박하게 즐겁게 국악을 좋아하시는 청취자 여러분은 우물정 0301로 지금 신청해 주시고요. 자, 오늘 첫 번째 청국장 주인공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2: 이리 오너라.
1: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4: 저는 서울에서 밭회 상사대야 재밌게 듣고 있는 애청자.

0: 네.
1: 왠지 느낌적으로 트로트도 굉장히 잘하실 것 같은
0: 트로트?
1: 느낌인데.
2: 왜 갑자기 트로트?
1: 아니, 왠지 그런 느낌이야.
0: 궁금해서.
2: 느낌이. 그래요?
1: 네. 네. 노래 자체를 좋아하시죠?
2: 네네네.
1: 아하.
0: 그러면 오늘 저희와 함께 나눠주실 일단 민요는 어떤 거 해주실 거예요?
2: 노래 가락 조금 하고요. 네. 홍춘가 조금 할까 해요.
0: 아, 좋다. 이 두 곡을 제일 애정하시는 곡이세요?
2: 아, 좀 그런 편이죠.
0: 힘들 때도 부르시고 이를테면 설거지 할 때도 부르시고 청소할 때도 부르시고 그러실 것 같아. 그죠?
2: 흥얼흥얼거리지 아파트에서 소리 지르면
0: 그렇지.
2: 민원 들어와요.
0: 진짜 임미숙님의 삶의 노래네요. 삶의 그러니까. 노래.
2: 네.
0: 지금 박수로 한번 청해 들어볼게요.

0: 민요를 막좀 좋아하거나 따라 부른다든지 좀 그런 거는 없습니까?
1: 이상하게 우리 애들은 거리가 멀어요. 근데 우리
0: 아버지가
1: 아버지가 노래를 좀 아셨어갖고,
2: 아버지구나.
1: 우리 친정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2: 그러면 어렸을 때 아버지가
1: 좋아하셨던 거죠.
2: 들려주고 막 이러셨어요?
1: 그렇죠.
0: 세상에.
2: 어떤 소리 들려주셨는데요, 아버님이? 뭐 판소리 아니면 민요?
1: 아이, 그냥 트로트죠.
0: 트로트로.
2: 그러니까 트로트. 기본적으로 그냥 음악성이 몸 안에
0: 그러네.
2: 있으시구나.
1: 그냥 아버지가 트로트를 좋아하셨어요.
0: 그래서 그
1: 옛날에
0: 그 노래 좋아하는 그게 이제 물려받으셨네.
2: 그러니까. 자, 이제 리허설 했어요. 노래가라. 그죠?
1: 네.
2: 청춘가 해 줘야죠. 청춘가 했죠.
1: 청춘가도 했어요.
2: 아, 그래요? 뭐 다른 거 하나 더 가능하십니까? 트로트 가능하세요? 트로트?
1: 아니, 트로트는 제가 민요를 부르면은 민요를 배우시잖아요, 일반 분들이.
2: 네, 그렇죠.
1: 그러면 솔직히 트로트

0: 그러면 지금 쉬고 계시는데 몇
1: 네.
0: 시에 애들 옵니까?
1: 애들은 이제 학원 가려면
0: 네.
1: 뭐 4시 반이면 와요.
0: 4시 반.
2: 4시 반.
1: 네.
0: 한 시간
1: 학원.
0: 쉬네요. 한 시간 쉬어.
1: 네,
0: 자,
1: 학원을 가야 되고 이제
0: 공연하셨으니까 이제 좀 쉬십시오.
2: 아, 오늘 아주 좋은 공연이었어요.
0: 네.
2: 정말로.
1: 감사합니다. 이렇게
2: 예.
1: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저희가 더 감사드리고
2: 다음에 또
0: 네.
2: 한번 연락 서로 연결되면 좋겠습니다.
0: 네.
1: 네.
0: 오늘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자, 구로에 사시는 임미송님, 아주
0: 네.
2: 감동적인 소리였습니다.
0: 네네. 아우, 좋네요.
2: 네.
0: 자, 이제 두 번째 청취자분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이리 오너라.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3: 네,
0: 자,
3: 안녕하세요.
0: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3: 아, 네, 저는 경기도 의정부에서 아이스크림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이우미숙이라고 합니다.
2: 아, 반갑습니다.
0: 이우미숙님.
3: 네, 안녕하세요.
2: 아이스크림
3: 반갑습니다.
2: 가게면은 무인 가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0: 만 하게 되는 게 아니라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그렇게 오래 전부터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리고 너무너무 또 다 듣기가 좋고. 그래서 사실 뭐 뭐를 할까 고민도 안 했어요. 아하. 그냥 바로 집 앞에 있는 그 문화센터에 등록을 해가지고 예. 사업 종료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뭐 남도 민요인지 경기 민요인지 그런 구분도 못하던 시절이었죠. 예, 예. 그래서 그 문화센터에서 이제 맨 처음에 이걸 접하게 된 거예요. 실질적으로.
1: 그래서 거기서 뭐 배우셨어요?
0: 거기에서 이제 가서 보니까 경기 민요더라고요. 경기 민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몇 개월 배우고 나니까 이거 너무 재밌다 생각했던 거보다 그래서 좀 더 깊이 좀 더 많이 그래서 배우고 싶은 욕심이 생겨가지고 이제 막 그 제 나름대로 막 여기저기 말하자면 좀 좋은 선생님들 제 나름의 좋은 선생님들 찾아 막 이렇게 막 찾아봤어요 적극적으로 그래서 실제로 지금 너무너무 좋으신 선생님들 여러분들을 제가 모시면서 지금 여러 가지를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1: 뭐 배우시는데요? 여러 가지라고요?
0: 저 60대 거의 그 저기 국악 전공 대학생처럼 지금 하고 지내고 네네네 그 아, 제가 지금 모시고, 제가 이제 배우고 있는 선생님 중에 한 분이, 네. 그, 얼마 전에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셨던 박나연 선생님.
2: 박나연 씨, 예.
0: 네, 기억나세요?
1: 예, 그럼요.
0: 네네네. 저희 박나연 선생님께 제가 지금 판소리랑 가야금, 민요 이런 거 다 배우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대금 같은 거는 이제 개인 레슨으로 받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경기 민요 휘모리 작가라고 아실지 모르겠는데
1: 예 알죠
3: 알 거예요 네네. 아마 저희들이
0: 네네 네네 예. 휘모리 작가도 그 지금 보유자 선생님도 배우고 있습니다.
1: 진짜요?
0: 네네네네
3: 뭘 하나 하면은 깊이 들어가서

0: 이야. 잘한다.
1: 지금 저희 집 잔치집입니다. 남편 제 앞에서 지금 춤추고.
2: 어머.
0: 이야.
1: 네네.
0: 아니 지금 사부님이랑 되게 재밌게 사시네.
1: 네, 제일 좋아합니다.
0: 아니 그러면 남편분은 네. 뭐 이렇게 구가

0: 쉬기라도 네. 하는데 네, 사업가는 네. 그냥 자는 시간 빼고는 계속 그 생각에 몰두하게 아, 되잖아요.
1: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0: 그렇게 이제 일만 하면서 살아오시다가 드디어 네. 다 워라벨을 이제 지키면서 지금 국악을 만나신 거고.
1: 맞아요. 아주 진하게 워라벨 네, 지금 지키고 아, 있습니다.
0: 그러니까요. 좋네요. 그 네. 행복이 느껴지는 것 같고 네. 지금 청취자 네. 여러분들도 다 네. 그걸 느끼고 계세요. 4126님도 진짜 좋아하시는 게 느껴진대요. 너무 기분 좋아지는 소리입니다. 듣는 사람도 그게, 행복해지네요. 이런 얘기 해주셨어요.
1: 그게 전달이 됐다니 너무 영광입니다.
2: 아, 진짜로 느껴졌어요.
1: 잘하지는 못해도. 네네. 아유,
0: 근데 아마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사업가들도 많을 테고 뭐 그치. 워라벨을 원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그분들께 네. 유미숙님이 한 말씀 해주신다면?
1: 아, 그...

0: 그 다른 그 능청 그냥 좀 이렇게 좀 쉬엄쉬엄 사는 사람보다는 좀 더 큰 그 기쁨부가 그런 게 있어요.
1: 그래서
0: 진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일하실 나이에는 열심히 하시고 또 이렇게 이제 나중에 이제 은퇴하시고 또 이렇게 재미나게 살면 사는 그 행복감을 같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1: 아 감사합니다.
0: 네네네. 네, 네.
2: 덕분에 네. 많은 분들이 이 긍정의 에너지 많이 받으셨을 네. 것 같아요. 유미숙 님 덕분에.
0: 아유, 그랬다면 네. 너무 감사합니다.
3: 저 네, 농담이긴 네. 한데 저도 그 31가지 좋아하거든요. 저는 피스타치오 아유. 좋아하는데.
0: 아우 그래 언제
3: 사장님은 어떤 걸 제일 좋아하세요? 혹시 나 그거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
0: 저는 오리지널을 좋아합니다. 저는 아몬드 봉봉을 좋아합니다.
3: 아 아몬드 봉봉 맛있지.
0: 아우 네네네.
3: 여러모로 자, 기분 좋아지. 예? 네?
0: 초창기 제품이에요.
3: 아, 네. 그게 초창기 제품이죠, 맞아요.
0: 네네네.
2: 유미수님.
0: 네.
2: 사실 지금 공부하고 계신 게 많잖아요. 대금도 있고 휘몰이 접고 네. 뭐 이런 거 다 배우신다고 했으니까
3: 이제 시작이지.
2: 네. 오늘을 1부 1차라고 그렇죠. 하고 또 한 뭐 다음 달이나 좀 쉬었다가 네. 또 2차 네. 한번 또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할 것 같아요. 네네.
0: 제가 네 저의 그 빌드업 되는 모습을 오. 제가 바트의 상사디아를 통해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2: 아우 좋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3: 정말 멋지시다.
2: 유미수님 네. 오늘 네네.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0: 네네 저도 영광이었습니다.
2: 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 네. 어쩜 이렇게 진짜. 에너지들이 다 좋으실까?
3: 그러니까.
2: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네. 방송이니까 밝게 한다 이게 아닌
3: 거 같아요. 그 개념이 아니었죠.
2: 이게 차곡차곡 쌓이고 쌓인 맞아. 게 자연스럽게 발현되는 것 같아.
3: 야 훈둥어맨님 난 민초 하셨는데 민초파이시구나. 어쨌든 굉장히 기분 좋아지는 네. 우리 유미숙님 만나고 왔습니다.
2: 아, 음악 한 곡 듣고 갈까요?
3: 네.
2: 자 이번에는 김수현 외의 많은 분들의 소리입니다. 진도아리랑 듣고 올게요.

0: 김수연 외 여러분의 소리로 진도 아리랑 듣고 왔습니다.
1: 감동해요.
0: 너무 행복해요. 진짜 이 코너.
1: 화요일 이 청국장 코너가 이 코너만의 매력 있고.
0: 맞아요.
1: 아, 그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0: 그러게요. 네. 자, 생생한.
2: 한두 시에 들은 거예요, 그래요.
0: 네, 저희 이거 스태페이 초창기 네. 할 때부터 조성준님 이름이 나왔었어요. 올 거라고, 분명 오실 거라고.
1: 조성준님.
2: 아, 네.
1: 잘 지내셨어요?
2: 네, 잘 지내고 있죠.
0: 자, 혹여 모르는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우리 조성준님은 저희 프로그램에 또 출연도 해주셨었어요.
1: 그럼요.
0: 예, 공개 네. 방송을 네. 출연도 해주셨고.
1: 그리고 다시 만나 편의점을 또 운영하고 계시고.
0: 맞아요. 경기 소리를 정말 사랑하는 우리 조성준님이세요.
1: 저기 사장님.
2: 네.
1: 포천에 지금 비 옵니까?
2: 이제 올라고 껌껌해졌어요.
1: 아, 올라. 아. 그러면 오늘 또

0: 지금은 제가 찍었죠.
1: 찍었죠?
0: 네.
1: 그쵸. 노래하면서 지금 계산한 거죠.
0: 네.
1: 대박이야. 대박이야. 네.
2: 이게 우리 삶의 소리입니다, 아, 여러분.
1: 네? 네? 조성준님.
0: 그러니까. 네.
1: 우리 방송 한 5분 남았거든요.
0: 네.
1: 지금 빨리 노래 또 하나 뭐 해주세요. 뭐.
0: 네. 창구 타령한 거라.
1: 창구. 아, 너무 조성준님의 창구 타령. 바로 갑니다.
0: 얼씨구나 지와자가 좋네 아니 돌지는 못하리라 간밤꿈에 기러기 보고 오나마렸지 모두 위에 같이 앉아가 지졌으니

0: 있을까? 얼씨구나 지와자가 좋네. 아니 돌지는 못하리라.
1: 아, 잘한다. 최고야,
2: 너무 좋아,
1: 최고.
2: 너무 좋아, 진짜.
0: 지멋 때려 소리 지르는.
3: 아니 지금 너무 좋아, 진짜. 이 전 세계에서 지금 바코드 저기 지금 계산하면서 소리도 하고 거기다가 손님까지도 기다려주면서 응원해주는 데는 여기 네. 포천 편의점밖에 없어요, 진짜. 최고예요. 네,
2: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3: 와, 진짜 민요 잘하시는 사장님으로 동네에서 유명하시겠다. 그죠?
0: 그러면
3: 그게 뭐 의도치는 않았지만 오히려 더 홍보가 됐을 것 같고.
2: 그러게요. 네. 아까 잠깐 화이팅 하신 그 여성 손님.
0: 네.
2: 그분도 흥이 넘치신다고 우리 청취자분들끼리 얘기하고 계세요.
0: 좋아하셔요, 다들.
2: 아, 진짜.
3: 아, 진짜.
0: 그러면 노래 소리 들으면 좋아하시더라고요.
2: 와, 세상에.
3: 그러면 편의점 이제 그 업장 관리하시면서
0: 네. 네. 네.
3: 매장에서도 흥얼흥얼 이렇게 연습하고 그러세요?
0: 하고 있죠. 손님 있어도 부르고 있죠.
3: 오, 그래요? 아, 진짜. 손님이 있어도?
0: 싫어하든 말든 하지. 내가 좋아하니까.
3: 멋있다.
2: 저희 원래 끝곡 들으려고 그랬었는데 뭐 소리 하나 네. 더 하실래요 그러면?
0: 한 곡 더 하실까요?
2: 그래.
3: 되죠.
0: 네.
3: 1분만.
0: 네.
2: 1분 정도.
3: 네. 뭐 해주실 수 있어요?
0: 노래가락이요.
2: 아, 좋다.
0: 네.
3: 갑니다.
2: 갈게요.
3: 조성주님, 오늘의 엔딩곡이에요.
0: 네.
3: 네, 가보겠습니다.
2: 어야!
3: 자, 시작!
0: 사랑도 거짓말이요. 이미 날 위함도 또 거짓말.
2: 얼씨구.
0: 꿈이 와서 보인다. 아!

0: 좋다. 감사합니다.
1: 조성준님 덕분에 너무 행복해요 진짜.
0: 감사합니다.
1: 감사해요.
2: 바코드 소리를 이렇게 들게 될 줄이야.
1: 바코드 소리.
3: 나 이거 진짜 와.
1: 아 근데 나 갑자기 궁금한 게 조성준님.
0: 예.
1: 매장에서도 아니 내가 좋아서 그냥 민요 해. 나는 그냥 연습해 노래 불러 이러셨잖아요.
0: 네. 혹시 그럼 나 좋다 그래.
1: 혹시나 네. 무서워서 다시 나간 손님도 있습니까? 혹시?
0: 없죠.
1: 없어요.
0: 노래
1: 아, 없어요.
0: 그럼 노래가 좋은데.
1: 오. 아, 다행이다.
0: 다들 힘. 얼씨구 그리지도.
1: 아 그래. 야
0: 노래 부르기.
1: 아이고 행복합니다 조선준이 덕분에 민요로 이렇게 하루하루가 즐겁고.
3: 그러니까.
1: 어. 아이고 참. 지금 많은 분들 또 이 소리 듣고 감동 받았다고.
0: 네.
1: 해주고 계시거든요.
0: 네.
1: 더불어서 우리 같이 힘내자고 많은 시청자 청취자 여러분들께 어떤

0: 응원의 메시지 하나 남겨주실 수 있을까요?
1: 고향이 너무 좋은 것 같으니까 다들 같이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아, 고맙습니다.
2: 너무 좋습니다. 다음에 혹시 뭐 저희가 네. 약간 시간이 남으면 또 한번 연락드려도 되죠?
1: 되죠, 그러면.
3: 너무 행복해. 다음에 그 코너 속의 코너로 성준 네. 쇼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
1: 알았습니다. 네.
3: 조성준님,
1: 네.
3: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네. 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0: 덕분에 진짜 에너지 받았고요, 저희들이.
1: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과 문자로도 소통을 하지만 이렇게 전화로 목소리로 대면하는 게
0: 그치.
1: 진짜 감동이 있어요.
0: 이게 사실 라디오의 핵심이었던 것
1: 맞아요,
0: 같아.
1: 맞아요.
0: 함께 만들어가는 느낌이
1: 맞아요.
0: 들고.
1: 예.
0: 좋았습니다.
1: 7416님 아까 문자 소개 못했는데 퇴근길에 이제 듣고 계시다고 하시면서 신인 발굴 쇼에 출연했던 5월 6일 이문별님의 양금 연주에 잘 다녀왔다고 덕분에 너무 재밌게 잘 보고 왔다고 또 얘기
0: 아이고야,
1: 남겨주셨어요.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저희들이 또 좋은 공연, 프로모션 있으면
1: 네.
0: 또 소개해드리고 티켓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네.
0: 자, 제주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좀 비가 온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잘 신경 쓰시기 바라고요.
1: 네.
0: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바투 시대.
1: 바투의 상사대입니다.
0: 네, 배우.

당산나무 아래 북적이던 굿소리, 첫사랑과 나란히 걸었던 길굿, 우리들의 영원한 곳을 꿈꾸던 시간. 굿 속에서 성장한 한 소녀의 삶을 신개념 시네마 굿으로 전해드립니다. 고창농악보존회가 전하는 감성농악, 시네마 굿 레퍼토리 샤이닝. 굿의 신명인 시네마 영상을 만나 기억과 시간의 경계를 넘나듭니다. 고창농악보존회의 시네마 굿 레퍼토리 샤이닝은 놀 인터파크에서 예매하실 수 있습니다. 6월 5일 저녁 7시 서울 강동아트센터, 6월 7일 저녁 7시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낮에는 내려서 이동하고 야간에는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반사 장비나 전조등은 이용 전에 확인합니다. 특히 전동 킥보드는 한 사람만 탑승하고 음주 후에는 이용하지 않는 등 기본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래가 좋다 황민호입니다. 오늘부터 전국에 비가 내린다고 하던데 비 소식이 있는 곳도 있고 지금 스튜디오 밖은 곧 비가 내릴 것 같은 그런 하늘이 잔뜩 찌푸리고 있는 날씨입니다. 지역마다 비가 내리는 양도 다르고 비는 비인데 우리가 부르는 이름도 다양합니다. 바람이 없는 날 가늘고 성기게 조용히 내리는 비를 보슬비라고 부르고 빗줄기가 매우 가늘어서 안개처럼 부옇게 보이는 것은 안개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안개비보다는 조금 굵은 비를 는개라고 하고

0: 꼬작.
1: 함동 정월의 가을 병창으로 죽장망해 보내드렸습니다. 6186님께서 앞서서 오프닝에서 비 소식 말씀드렸는데 황민왕님 보성에 있는데요. 비 덕분에 모내기 휴식 중이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일이 너무 힘들 때 내리는 비는 또 좀 이렇게 쉬게 해주는 그런 반가운 손님이기도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내기 무렵에 내리는 비 이름은 또 목비라고 이름이 따로 있고요. 모종할 때 내리는 비는 모종비라고도 합니다.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장대비는 장대처럼 굵고 거세게 쫙쫙 내리는 비, 그리고 채찍비는 채찍을 내리치듯 굵고 세차게 쏟아져 내리는 비. 개인적으로는 장대비와 채찍비가 도대체 무슨 차이인가 구분이 좀 안 된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마 느낌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개인적으로는 실제로 있는 비 이름인데 그 여름에 빗소리 듣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때 저절로 이렇게 낮에 빗소리 듣다가 이렇게 까무룩하고 낮잠 이렇게 빠져들게 되는데 여름에 낮잠을 자게 하는 비 이름이 잠비라고 또 따로 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비이긴 한데 오늘 내리는 비는 여러분에게 어떤 느낌일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화요일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방송되는데요.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쿵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방송 들으면서 사연이나 신청곡으로 참여해 주시면 선정을 통해서 국악방송에서 마련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생방송 문...

문자 참여 가능하십니다.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메시지는 50원, 긴 문자 메시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들 이야기나 이어서 듣고 싶은 노래들 적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꼭 알맞은 음악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어진

하는데요. 그중에 장구가 비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특히 그 장구에서 나오는 열채 가락들 듣다 보면 비 내리는 소리랑 진짜 비슷하다 생각이 드실 텐데 오늘은 설장구 가락을 두 분이서 연주를 합니다. 김용배, 이광수 두 명인의 연주로 들어볼 텐데요. 실제로 연주를 위한 공연이나 스튜디오에서 녹음된 것이 아니라 김용배 명인의 연습 과정을 이 카세트 테이프로 녹음한 것이 나중에 음반으로 복각이 되어서 나온 음원이기도 합니다. 잘 들어보시면 이제 방송용으로 보내드리는 거라 편집이 되었을 수도 있는데요. 실제 음원을 들어보시면 김용배 명인이 혼자 연습을 하고 있고 그 뒤에 이광수 명인이 즉흥으로 연주에 참여를 해서 두 분의 가락이 짠 것이 아니라 서로 즉흥적인 교감을 하면서 연주를 이루어 나가는 모습이 대단히 인상적인 그런 곡이기도 하죠. 김용배, 이광수 두 분의 장구 연주로 설장구 가락 이중주 보내드립니다.

김용배, 이광수 두 분의 장구 연주로 설장구 가락 이중주 보내드렸습니다. 처음 이 곡을 들었을 때 그야말로 삼놀이, 원조 삼놀이 멤버라고 불리는 분들인데 이분들의 어떤 젊은 시절의 모습, 연습할 때, 학습할 때의 모습을 이렇게 음원으로나마 이렇게 만나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감격스러웠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휘몰이 잡가 맹꽁이 타령 보내드릴 텐데요. 백영춘의 소리입니다.

선유배만 여겨 순풍에 도출 달고 명기명창 가객이며 거진 풍류 질탕하고 배반이 낭자하여 선유

아침인지 점심인지 한술밥을 얻어먹고 긴데 장죽에 담배 한대 피워물고 서태를 한량으로 종로 한마루로 오락가락 거니다가 행수나는 술락꾼에 들켰구나. 포승으로 아빠를 메고 어서 가자 제초라니 아니

백영춘의 소리로 휘몰이 잡가 맹꽁이 타령 들었습니다. 지인 중에 한 분이 그 맹꽁이 타령 있잖아. 네. 그거 맹꽁이 말고 다른 건 무슨 말이야? 이게 맹꽁이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계속 맹꽁이가 맹꽁이.

백영춘의 소리로 휘몰이 잡가 맹꽁이 타령 들었습니다. 지인 중에 한 분이 그 맹꽁이 타령 있잖아. 네. 그거 맹꽁이 말고 다른 건 무슨 말이야? 이게 맹꽁이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계속 맹꽁이가. 황민왕 선정 명곡 백선, 황선백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황유랑 선정 명곡 백선 황선 백. 예, 오늘은 김소희 명창의 구음을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황선 백 코너 준비하면서 100곡을 내가 채울 수 있을까, 100주를 방송을 하는 게 담보가 될까 이 생각을 하면서, 이제 원래는 이제 그때그때 그 어떤 곡을 선정할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하필 선정 명곡이 되다 보니까 집에서 곰곰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방송 전에 세어보니까 87곡 정도를 지금 미리 선곡을 해놨는데, 그중에 이제 상위 랭커이신 거죠. 김소희 명창의

합니다. 그리고 전반부가 끝나고 후반부로 이어지는데 후반부에서는 기악, 그 악기 연주, 대금, 아쟁 등과 함께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을 수 있는 구음을 하게 되는데 저는 후반부에서는 김서희 명창의 소리도 소리입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이생각 명인의 대금이 이 음악의 어떤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게 하고 활력을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게 하는 힘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면 다른 악기들도 보통 이 같은 음정으로 띠 해서 한번 음악이 끝났군. 그리고 다른 음악으로 넘기시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오늘 저희 PD님께 그거 방송용으로 이렇게 중간에 자르지 말고 원래 있는 버전으로 청취자분들을 한번 경험을 시켜보자. 그래야 다음에 뒷부분을 못 듣고 다른 음악으로 넘기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오늘 중간에 약간 그 텀이 길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김소희의 구음,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운을 이어가는 느낌, 이런 것들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국악방송에서 구음 입소리 이 음원을 보내드릴 때 앞서 말씀드린 전반부, 후반부 사이에 그 빈 공간이 꽤 길어요. 그래서 이 음반을 처음 들으신 분들은 그 타악과 구음 부분이 끝나면 음악이 끝났군. 그리고 다른 음악으로 넘기시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오늘 저희 PD님께 그거 방송용으로 이렇게 중간에

구음 입소리 보내드렸습니다. 김소희의 구음, 김덕수 사물놀이패의 닭 연주, 김무길의 검은고, 박종선의 아쟁, 이생강의 대금 연주였습니다. 요즘에 시나위 음악 듣다 보면 선율이 같이 호흡이 너무 찰떡같이 너무 똑같이 가서 오히려 긴장감이 좀 떨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 대금과 아쟁의 어떤 그 가락을

너무 똑같이 가서 오히려 긴장감이 좀 떨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 대금과 아쟁의 어떤 그 가락을 지어가는 방식들이 이게 때때로 달라서 계속해서 뭔가 활력이 유지되고 생동감이 유지되는 그런 음악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028님께서 어제 방송에서 박춘재 장대장 타령 들려주셔서 한 가지 요청을 드리고 싶어졌습니다.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유성기 음반 녹음이 세 가지가 있는데 꼭 듣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취타 굿거리 1913년 음원, 그리고 빅터 음반의 황실 대취타 별가라 굿거리 1907년, 그리고 김은산의 탈영조 시나위 장고무 음반이 있습니다. 노래가 좋다마니 2015년에 한국 음반 아카이브 연구소 소장이시고 저희 수요일에 우리 노래 뜻풀이 속풀이를 책임지고 계시는 배현영 선생님께서 이 동료 학자와 함께 발견을 하셔서 세상에 알려지게 된 음반입니다. 말 그대로 황실에서 연주된 대취타를 녹음한 음반인데요. 오늘날의 그 논문을 찾아보면 오늘날과 똑같은 가락이 53%, 비슷한 가락이 23%, 그리고 나머지가 조금 다른 가락. 그러니까 이제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 요즘에 그 역사 왜곡으로 또뭐 논란이 된 드라마들도 있더라고요. 그 마침 또 황실이 소재이기도 하던데, 뭐 여러분들의 개인의 각각의 의견이 다르겠습니다만, 오늘의 이 음악이 또 던져주는 어떤 시사점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20년 전 황제의 행진곡입니다. 황실 대취타 취고수 9인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황실대취타 퀴고수 구인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퀴고수 구인인 건 어떻게 알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또 음반을 복각하면 복각한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연주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논문으로 연구가 되어서 나오는데 잠깐 훑어봤는데 그 나오는 주파수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악기가 어떻게 다 쓰였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하는 그 맛이라고 할까요? 예, 그런 맛을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진섭의 소리로 남도 작가 육자백이 보내드리고요. 저는 음악 듣고 2부

0: 어서.
1: 제
0: 이지 경이
1: 제
0: 이지

논산 두레풍장 중에서 논 매는 소리 들었습니다. 주시준 외에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였습니다. 두레 하면 이제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해 있는 생활 공동체 문화였죠. 그래서 두레풍장 이렇게 현장에서 보시면 무대에서 말고 현장에서 보시면 저는 가장 인상 깊게 봤던 게 장구 치시는 분들이 그 일장갑 있잖아요. 저희 면장갑 하얀색. 그걸 양손에 끼시고 연주하시는 거 보면서 그래 저게 생활예술이지 라고 했던 생각했던 그 기억이 떠오르는데 정말 정말 신명나고 정말 정말 재미있고 아 이게 반복에서 오는 신명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꼭 현장에서 한번 보시기를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화요일 생방송 2부 시작했습니다.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홍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방송 들으면서 사연이나 신청곡으로 참여해 주시면 선정을 통해서 국악방송에서 마련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2부 역시 생방송 문자 참여 가능하십니다. 샵

시작하셨고 2년 만에 드디어 받아쓰기 100점을 맞이했습니다. 얼마 전에 초등학교 2학년 딸아이가 받아쓰기를 하나를 틀려서 약속한 선물을 못 받는다며 엄청 서럽게 울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뭐 100점을 맞으신 것도 대단하시고, 이제 이름 쓰시고 간판 글씨 읽으시니까 아마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라는 이런 마음이시지 않을까 싶은데,

이진홍의 소리로 공문 뒤풀이 보내드렸습니다. 9076님 그리고 받아쓰기 100점 맞으신 9076님의 외할머니께 보내드리는 곡이었습니다. 93세시니까 지금 이 음원으로 들은 노래를 한 이진홍 명창과는 뭐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시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약간 큰언니? 아 옛날로 따지면 안 되겠습니다. 약간 이모? 그런 느낌 될 것 같은데 9076님

민요에는 우리들 일상의 모습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볼 수 있었던 동물이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어르신의 용기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대단하십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맞아요. 이 열정도 열정입니다만 이 외할머니의 삶의 태도는 열정과 함께 용감, 예, 용감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참 저희가 배워야 하는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예, 오늘 화요일 생방송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일 2부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오늘 이 음악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는 개를 뜻하고요. 알락은 본바탕의 다른 빛깔의 점이나 줄이 조금 섞인 모양. 그러니까 얼룩을 뜻합니다. 검정 얼룩이 있는 숙회를 뜻하는 것 같고요. 이 개가 짖는 소리를 오봉녀 명창은 정말 실감나게 흉내를 내셔서 공연을 할 때면 관객들이 모두 웃곤 했던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오늘 음원 들어보셔도 어?

0: 소이
1: 주주
0: 다 채갔다
1: 모이가 아~
0: 소이
1: 주주
0: 다 채갔다
1: 모이가
0: 대마원상 소리기가
1: 한 마리 남은 건 어둡겠네.
0: 한 마리 남은 거는 지지고 볶아서 시어머니 몰래 너하고 나하고

0: 멋들었구나.
1: 멋들었게 옥동구 사달랬디.
0: 어디서 샀네?
1: 어디서 샀나고? 대통에서.
0: 통이라니 무슨 통?

0: 950리 바깥에 대피양 대동원통.
1: 야, 멀찍하니 누가 왔구나. 기린디고 얼마 좋네.
0: 얼마 좋나고?
1: 응.
0: 요렇게 좋다와.
1: 그렇게라니 짝살님.

오봉녀, 신정희, 유지숙 세 분의 소리로 서도민요, 개타령 보내드렸습니다. 아, 정말 그 흉내 잘 내시죠. 좀 내성적인 분들은 이 노래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1319님께서 문자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사진으로 딸기가 익어가고 있는 사진과 역시나 아마도 노래가 좋다 이 사진으로 사연 보내주시는 분들 늘 실망하실 텐데 저 때문에 역시나 엄청 예쁜 꽃밭이 펼쳐진 사진 보내주셨는데 어떤 꽃인지는 제가 네 모르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모내기 철 어김없이 집들의 딸기가 익어갑니다. 어머니의 딸기 떠나신 지 30여 년 올해도 변함없이 익어갑니다. 사실 이제 사투리로 이렇게 써서 보내주셔서 그대로 읽어드려야 되는데 제가 잘 살릴 자신이 없어서 말을 조금 바꿨습니다. 아무튼 어머니의

김영재의 해금 연주로 창부 타령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생방송 끝곡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박기종의 소리로 어랑타령 준비했는데요. 음악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서울 남산국악당과 서울 도남원국악당에서 관객들을 만납니다. 이번 국악위크는요, 전통예술 공연은 물론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까지 함께 마련돼 세대 구분 없이 누구나 국악을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는 축제로 꾸며지는데요. 특히 올해는 전통의 소리를 오늘의 감각으로 새롭게 풀어낸 공연들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먼저 6월 5일과 6일 서울 도남원 국악당에선 사이, 소리, 숨 공연이 펼쳐집니다. 이 공연은 소리와 소리 사이의 여백, 그리고 사라져가는 소리를 바라보는 시간에 집중한 무대인데요. 연주

0: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이어오고 있는데요. 밤전은 동해안 세습무들이 오구꽃을 부르던 향토 은어로 이번 공연에선 망자의 넋을 위로하고
2: 그대 미소가 번져요 사랑해요 국악방송
0: 호출보 HLQA

한웅원, 장서윤, 유태평 양의 노래로 빗소리도 님의 소리 함께 들으면서 5월 26일 화요일 맛있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문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전국적으로 비 예보가 있었는데 지금 여러분 계신 곳의 날씨는 어떤가요? 지금 현재 상암동은 촉촉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사실 퇴근길에 비 예보가 있으면 교통체증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앞서기도 하지만요. 그렇다고 내릴 비를 못 내리게 막을 수는 없으니까요.

사랑하는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이 소식을 전해드리질 못했는데, 치료 잘 받고 계신 거죠? 네. 아유, 얼마나 불편하실까요? 빨리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김영기님께서요, 드디어 비가 오는 저녁 시간, 만나와 함께해요. 수고들 하세요. 라고 해주셨어요. 아, 그러니까요. 우리 김영기님처럼 이렇게 비를 기다리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자, 비가 왜 좋은지. 비 오는 날이 좋은 이유. 여러분의 이유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자, 삼승 할부지님께서요. 보미님 오늘도 출석합니다. 그냥 애청자 번님들과 즐겁게 같이 놀고 싶습니다. 해주셨어요. 네, 오늘도 신나게 함께 걸어보도록 해요. 김인설님께서도요. 맛있는 라디오 출석합니다. 만나는 비 올 때 우산 같아요. 비 오면 우산이 필요하듯이요.

오세요. 자, 그리고 0511님께서요. 비 오는 날이 좋은 이유는 어린 시절에 비가 오면 엄마가 노점상을 하셔서 비가 자, 오늘은 또 어떤 노랫말에 담긴 표현을 특별히 돌보게 될지 오늘도 귀 쫑긋 마음 활짝 열고 기다려 주세요. 매일 코너 참여해 주시는 분과 사연과 신청. 그래요. 이렇게 또비 오는 날이 어머님을 향한 그리움을 네, 갖게 하는 그런 날이군요. 8888님께서요. 20년 전에 울릉도 성인봉 산행하고 독도 들렸다가 왔는데 날씨가 좋아서 큰 복이었네요. 라고 해주셨어요. 그래요. 이 울릉도 독도 갈 때는 날씨가 정말 중요하죠. 이것도 큰 행운인데, 아유, 그때 복 받으셨네요. 자, 7237님께서요. 비 오는 날 시골집 처마 밑에서 빗물이 투두둑 떨어지는 걸 보면 마음이 편안했어요. 빗물로 흙 범벅인 부모님 옷도 빨고 머리도 감았어요. 물웅덩이에 아이들과 첨벙첨벙 물놀이 했던 기억도 납니다. 큰아이는 벌써 예비엄마가 돼서 태교 중입니다. 라고 이렇게 또 추억 남겨주셨는데요. 아유, 우리, 아유, 큰따님 순산하시길 또 응원 드립니다. 2630님께서요. 오늘도 반가운 마음으로 채널 고정하고 한번 물놀이 했던 기억도 납니다. 큰아이는 벌써 예비엄마가 돼서 태교 중입니다. 라고 이렇게 또 추억 남겨주셨는데요. 아유, 우리, 아유, 큰따님 순산하시길 또 응원 드립니다. 2630님께서요. 오늘도 반가운 마음으로 채널 고정하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문득 창밖을 보다가 제가 왜비 오는 날을 이토록 좋아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게 됐어요. 저는 비가 오면 세상이

0: 하신 곡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4311님께서요. 비가 오면 첫사랑과 데이트하면서 우산 하나만 쓰고 다녔던 추억. 지금도 비 오면 좋아요 해주셨네요. 아유, 어떤 느낌인지 우리 모두 아시죠? 네. 자, 9274님께서요. 비 오면 우산 장사하셨던 우리 할머니 이제 안 계시지만 보고 싶어요 라고도 보내주셨고요. 국악사랑 꿀꿀이님께서는요. 두 아들을 키우고 있던 부모님 마음고생을 소환해 봅니다. 비가 내리면 소금 장사하는 아들 걱정. 비가 안 내리면 우산 장사하는 아들 걱정. 부모님들요. 항상 존경합니다 하셨어요. 아휴, 이렇게 아들이 둘 있는데 정말 이렇게 날씨를 이렇게 탈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하고 있으면 얼마나
1: 그 얼마나 좋건데
0: 전 붙일 때 소리 빗소리와 비슷한 듯해요 라고 해주셨네요. 그래요. 생각납니다. 부침개요. 자, 그러면 음악 듣고 와서 우리

이 첫 소절의 가사를 따서 이 단가의 제목으로 부르고 있기도 하니 오늘 맞춰주실 노랫말이 이 노래 제목이기도 한데요. 앞서 들려드린 음원에서 입장단에 가려진 원래 노랫말이 무엇인지 정답 아시겠는 분들은요.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 문제가 끝나자마자 정답이 도착했어요. 대단하신데요. 1790님. 와, 정말 멋집니다. 1790님께서 이 노래가 끝남과 동시에 네, 보내주셨어요. 오늘의 정답을요. 자, 그럼 오늘도 이 덩덩쿵쿵따 뒤에 어떤 노랫말이 이어졌는지부터 살펴볼게요. 앞서 짧게 들려드린 한 소절이 덩덩쿵쿵따

조선 블루스의 연주와 노래로 다사다난 힌트곡으로 듣고 왔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제 정답 잘 보내주고 계세요. 자, 볼게요. 0511님께서요. 국악방송 귀에 쏙쏙 들어와요 하시면서 오답 주셨습니다.

무거진 나무 그늘과 향기로운 풀이 어우러진 초여름의 싱그러운 자연 풍경을 한자어로 표현한 말이죠. 1번 녹두방정, 2번 녹음방송, 3번 녹음방초, 4번 동충하초 이렇게 보기를 드렸고요. 아까 3배속이 너무 빨랐던 것 같아서요. 이번엔 2배속으로 조금 느리게 네 하이패치 버전 힌트 다시 한번 들어보고요. 정답이 들리는 힌트곡 바로 듣고 올게요.

0: 순절이요 사월남.
1: 1번 녹두방정은요, 버릇없이 까부는 말이나 행동을 뜻하는 우리말이라고 하네요. 자, 오늘의 정답 녹음방초, 한자로 풀을 녹, 그늘, 조화 노래로 창부더락 듣고 왔습니다. 자, 맛있는 라디오 화요일 코너 김보미의 우리 노랫말 돌보미. 우리 전통 노랫말 속에 담긴 표현들을 하나씩 승화시라는 어구가 옛 노랫말에 참 자주 나오는데요. 초여름 경치가 꽃피는 봄보다 더 낫다는 의미죠. 오늘은 그 중에서도

0: 네, 단가 녹음방초의 도입 노랫말 첫머리부터 이 말이 나와서 아예 제목이 녹음방초로 불리는 단가를 우리 노랫말 돌보미 코너에서 만나봤습니다. 오늘 정답 맞춰주신 분들과 사연과 신청곡으로 쭉 소통해주시는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은요, 2부에 발표할게요. 자, 그럼 내일 날씨 알아보러 갈까요? 오늘은 제가 있는 상암동과 가까운 서울 마포의 한 동네로 갑니다.
1: 안녕하세요.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 DJ 이한철입니다. 행복한 퇴근길엔 맛있는 라디오, 즐거운 출근길엔 창호의 드린 햇살이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저녁을 채우는 고품격 음악방송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김보미 캐스터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0: 네, 저는 서울 공덕역 인근에 있는 마포 전 골목에 나와 있습니다. 빈대떡을 비롯한 각종 전들이 기름 위에서 지글지글 익어가는 소리가 꼭 빗소리를 닮아서 비 오는 날이면 빈대떡이 더 먹고 싶어지는 거라고 하죠. 안 그래도 맛있는 음식을 왠지 더 맛있게 느끼게 해준다는 것도 비 오는 날이 좋은 이유 중 하나일 것 같네요. 제주도와 전남부터 시작된 비가 늦은 오후부터 그 밖의 지역으로도 확대됐는데요.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 산간 많은 곳에 250mm 이상, 남해안에는 최고 120에서 150mm가 넘는 큰 비가 오겠고요. 시간당 최고 30에서 50mm로 매우 강하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또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으로도 최고 60에서 80mm의 제법 많은 비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내릴 수 있겠습니다. 밤사이 비구름이 이불 역할을 해 내일 아침은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못하겠습니다. 서울 21도, 대전은 20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 25도, 대구 22도 등 대부분 오늘보다 3에서 5도가량 낮아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날씨 김보미 캐스터였습니다.

퓨전 국악 그룹 헤이아의 연주로 빈대떡 신사 듣고 왔습니다. 3419님께서요. 아이가 저희 안 나온다고 녹음방초 한자성어 요즘 계절 느낌이라 함께 나눠볼게요. 방송 부탁드려요 해주셨네요. 우리 3419님과 아이의 이름이 어떻게 될까요? 네, 궁금합니다. 잘 나왔어요, 3419님. 네, 7548님께서요. 시골 저녁에 평상에 누워서 할머니가 까주는 참외 먹으며 한입 베어먹는 그런 기분인 것 같아요. 녹음방초라고 해주셨네요. 아유, 참 좋은 풍경이죠. 네. 0029님께서는요. 요리하다가 급하게 보내요. 조심하세요. 네. 오늘 범어사 올라가니 녹음방초 계절이 왔어요. 라고 해주셨네요. 정말 요즘에 어딜 가나 싱그러운 그런 느낌이죠. 국악사랑 꿀꿀이님께서도요. 저 불교 다니는데요. 우이동 도선사 절에 다녀왔어요. 사진 보냅니다. 신청곡은요. 토끼토리의 옷 많이 밤매 옴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해금 앙상블 금소리에 밀양아리랑 주제에 의한 작대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재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재과와 함께합니다.

송소희의 노래로 꾸미로다 들으면서 맛있는 라디오 2부 문 열었습니다. 2부에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식들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봄디의 세상 맛보기, 화요일은 화제 이슈가 기다리고 있고요. 비 오는 날이 좋은 이유를 주제로도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주세요. 샵 0302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덩덕궁앱 사연 쓰기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앞서 1부에서 2630님께서 송소희의 꾸미로다 저희 PD님과 네, 텔레파시가 통해서 신청해 주셨는데 2630님 잘 들으셨죠? 네. 3033님께서요. 저는 비 오는 날은 출근할 때 못 걸어 다녀서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라고 해주셨네요. 그래요. 출퇴근을 도보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비 오는 날이 조금 오늘은 조금 그런데 라는 날이기도 하죠. 네. 9249님께서요. 어린 시절에 비가 내리면 좋았어요. 왜냐면 농사를 지었던 부모님은 주말 없이 바쁘셨어요. 하지만 비가 내리면 학교를 다녀와도 부모님이 집에 계셨고 엄마께서는 비 내리는 날이면 송칼국수를 만들어주시고 갱식이도 끓여주시고 따뜻한 국물이 있는 음식을 만들어주셨어요. 내리는 비를 맞는 것은 싫지만 창밖으로 비 내리는 풍경을 보는 건 참 좋아요 해주셨네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아, 저는 그닥 좋아하지 않았는데, 우리 9249님은 참이 부모님과의 추억이 있으신, 네, 그런 음식이기도 하네요. 보나명님께서요, 남편은 비 오는 날은 술 먹고 싶은 날이라고 좋다고 합니다. 다들 비슷비슷하네요, 네. 그래서 비 오는 날은 술안주로 전을 하는데, 오늘 저녁은 김치전을 해서 먹고 있습니다. 비 내리는 날 국악방송 들으며 하루 일을 얘기하는 저녁 시간 편안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아우, 김치전 맛있겠습니다. 그쵸, 지글지글. 특히 김치전을 부칠 때 소리가 더 경쾌한 것 같은 느낌은 저만의 느낌일까요? 네, 맛있게 드세요. 삼승 할부지님께서요, 항상 마음을 다스리게 하는 맛있는 라디오 들으면 마음이 그냥 포근합니다. 해주셨어요. 아유, 정말 다행입니다. 어량거무님께서요, 어릴 땐비 오는 날을 싫어한 적도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습한 느낌이 썩 기분 좋지 않았던 적도 있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인가 비 오는 날을 좋아하게 됐어요. 비 오는 날 영화 비슷하게 연출해 본적 있는데, 알고 지내던 오빠랑 우산이 아니라 점퍼를 한 팔씩 나눠 입은 적이 있어요. 해주셨어요. 아, 이 점퍼를 한 팔씩 나눠 입으면 그 안에 두 사람의 몸이 들어갈 수 없는 거 아닌가? 등을 맞대고 옆으로 걸으셨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제가 너무 낭만을 깨나요? 3082님께서요, 요즘 단비가 내려서 채소 농사가 기름지게 잘 크고 있어요. 마늘, 하지감자, 오이, 얼갈이, 상추, 가지 등등 단비가 내렸습니다. 하시면서 농사 지으시는 작물들 사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요. 우와, 정말로 싱싱해 보여요. 정말 잘 크고 있네요. 아유, 정말 참잘 됐습니다. 이 채소들 그리고 식물들 입장에선 비 오는 날이 얼마나 반가울까요? 그쵸? 1319님께서요, 오늘은 비 온대서 일 챘는지 비가 안 와요. 하늘이 배신한 건지 기상청이 배신한 건지, 근데 내일도 비가 온다는데 이걸 믿어야 할지. 오늘도 성공 맛집 만나 해주셨네요. 그래요.

왜 그렇게 그런 곳에 발을 담그고 싶었는지 그렇게 발을 담그고 다녔어요, 저도. 그래서 늘 발을 담궈야 하기 때문에 비 오는 날은 샌들을 이렇게 신고 갔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음악 한곡 듣고 오겠습니다. 이봉근의 노래로 함께합니다. 처용.

봄 뒤에 세상 맛보기 화요일엔 화제의 이슈.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

송 컴퍼니의 연주와 노래로 니나노 여름, 태평가와 늘리리아 듣고 왔습니다. 여행 관련 소식 띄워드리니까요. 여행 가고 싶네요. 유명한 관광지가 아니더라도요. 우리나라 곳곳에 참 좋은 곳들이 많죠. 맛있는 지역의 음식도 먹고요. 경치도 구경하고 또 할인도 받으시는 야무진 여행을 기획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0218님께서요. 집 근처 공원에서 저녁에 생활 체조를 합니다. 달맞이 운동은 오늘 비 때문에 쉬고요. 맛있는 시간 여유롭게 저녁을 보냅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그래요. 이렇게 매일매일 생활 체조도요. 매일매일 하면은 효과가 있죠. 네, 잘하고 계시네요. 자 그리고 오늘 들려드리지 못한 0750님의 신청곡 그리고 0218님의 신청곡. 0750님은 박예리의 쑥대머리 신청해 주셨고요. 0218님은 동해바다 신청해 주셨는데요. 이 두 곡 금요일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선물 받으실 분들 계시죠? 범 장기지떡 떡 선물 세트는 7548님 드리는데요. 생산량의 차질로 배송이 한 달 정도 소요되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의 친환경 비누 세트 3082님 드리고요. 강지원 팜스 숙행복 한우떡갈비는 8074님 드립니다. 정가농산 어쩌다 못난이 포기 김치는 4311님께 보내드릴게요. 받으실 주소와 성함을 샵 030이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5월 26일 화요일에 함께한 맛있는 라디오 끝인사 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으로요. 이준의 가야금, 이현진의 피아노, 그리고 최선유의 첼로 연주로 풍년가 함께 들으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맛있는 라디오의 봄디 김봄이었습니다. 오늘 저녁도 맛있게 채워주세요.

참길로만 살아왔지만 후회한 적은 없어요. 요즘도 새벽 4시에 일어나 6시까지 2시간 정도 아침 연습을 하지요. 범패는 조금만 소홀히 해도 금방 가락을 잇게 됩니다. 불교의 진리를 깨닫기가 어렵듯이 불교의 노래인 범패도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기엔 정말 힘이 드는 것 같아요. 범패는 악보로 옮겨 적을 수도 없어 직접 소리로 전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훌륭한 재질을 지닌 젊은 제자가 많이 나타나

평회를 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나는 칭찬에 인색해서 내가 우리 벽심이한테 한 번도 칭찬을 한 일은 없습니다. 근데 오늘을 기해서 내가 한마디 한다면 공부는 우리 벽심이처럼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공부를 해야 제대로 공부를 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공부했다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처음으로 칭찬을 해주신 게 처음이에요.

가는 길 바로 골목길이죠. 새벽엔 깨끗이 쓸리고 저녁엔 밥 짓는 냄새가 번지고 하루에 사연들이 오가다 밤이면 가로등 아래 잠시 머무는 길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런 골목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처음 낸 길, 그 길을 따라서 오가는 시간이 쌓일수록 길은 조금씩 낡아지고 또 그만큼 친근해질 텐데요. 오늘도 당신을 위한 노랫길을 잊지 않고 찾아와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어서 두 곡 준비했습니다. 국현시 국현작곡 고향길 한켠에 바리톤 공병우의 목소리로 보내드리고요. 박원자시 이동훈 작곡 찬란한 그리움의 노래 소프라노 우수연의 목소리로 보내드립니다.

바리톤 공병호가 부른 고향길 한켠에, 소프라노 우수연이 부른 찬란한 그리움의 노래 두 곡 보내드렸습니다. 오늘의 시 한 구절입니다. 오늘은 주은규 시인의 시 보고파라에서 뽑았습니다. 그 시절 그리워서 그 얼굴 보고파서 햇빛도 달빛도 눈물을 떨군다.

0: 들어서
1: 돈 김승철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저희 애청자 9077번님이시죠. 송인철님께서 노동절이지만 24...

주은규 씨, 김성희 작곡, 보고 파라, 바리톤 김승철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저희 애청자 9077번님이시죠? 송인철님께서 노동절이지만 24시간 교대 근무 직업도 감사하며 근무 중에 당신을 위한 노래 듣습니다. 우리 가곡으로 위로 삼으며 오늘도 아름다운 시에 현대...

안녕하세요. FM구악당 송현민입니다. 오늘 FM구악당과 함께할 공연은 지난 5월 10일 국립고학원 풍류사랑방에 오른 임규수의 피리독주의 무제입니다. 무제라는 공연명처럼 제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무제라는 말은 오히려 아주 적극적인 제목처럼 다가오기도 하는데요. 어떤 뜻을 먼저 정해놓고 그 안으로 음악을 밀어넣는 대신 임규수의 피리가 내는 소리를 청중 각자가 자신의 방식으로 받아들이게 하겠다라는 뜻으로 읽히기도 합니다. 이러한 공연을 선보인 피리 연주자 임규수는 현재 국립고학원 창작악단 지도단원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를 졸업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예술전문사, 그리고 한양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국가무형유산 피리정악 및 대취타 이수자이며 2008년부터 피리독주회를 꾸준히 이어왔는데요. 이번 무대가 바로 다섯 번째 독주회입니다. 임규수는 무엇보다도 산조에 충실했었는데요. 2020년에 이충성과 정재국류 피리산조를 담아 또 2024년에는 서용석제 한세연류 피리산조를 담아서 총 두 장의 음반을 발매했고요. 2022년에는 이충선류 피리산조 연구라는 책자를 펴내기도 했습니다.

능력을 음악으로 드러내고자 했는데요. 두 대의 피리가 같은 숨을 쉬듯 걷는 듯 하다가 어느 순간 엇갈리기도 하고 피리 소리와 그 배면에 깔려있는 숨의 운동성 같은 것들을 잘 상상하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명이 선율을 연출할 때 한 명은 조용한 숨소리 혹은 침묵으로 웅수하고 또 둘이 같이 피리를 연주하면서 일종의 음악적인 시너지를 보여준 김기범이 작곡한 숨 들어봤습니다. 임규수와 황세연이 함께한 피리 연주로 만나본 이날 공연의 세 번째 무대였습니다. 이처럼 이날 공연에서는 두 명의 한국 작곡가 또 두 명의 외국 작곡가가 피리를 위해서 작곡한 작품들을 선보였습니다.

한 명이 선율을 연출할 때 한 명은 조용한 숨소리 혹은 침묵으로 웅수하고 또 둘이 같이 피리를 연주하면서 일종의 음악적인 시너지를 보여준 김기범이 작곡한 숨 들어봤습니다. 임규수와 황세연이 함께한 피리 연주로 만나본 이날 공연의 세 번째 무대였습니다. 이처럼 이날 공연에서는 두 명의 한국 작곡가 또 두 명의 외국 작곡가가 피리를 위해서 작곡한 작품들을 선보였는데요. 이번 독주회에서 선보인 네 개의 곡은 모두 피리를 중심에 두고 있지만 그 방향성은 제각각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임규수의 이번 선곡을 보면 그는 피리를 단순히 전통 선율을 재현하는 악기로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특유의 선곡력이 빛을 발하는데요. 그 선곡력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피리의 과거와 현재, 또 한국, 또 숨과 리드, 식임새와 떨림, 전통의 선율의 호흡을 끝까지 붙잡는 데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새로운 음악들을 모은 연주회라기보다는 피리가 어디까지 말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질문에 가까운 독주회이기도 한데요. 그래서인지 조심스러우면서도 또 보수적이지 않고 실험적이면서도 피리의 뿌리를 놓치지 않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이러한 균형감이 그의 창작 음악의 감각이자 이번 독주회의 가장 중요한 미덕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번 공연의 제목이 무제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균형과 확장이라고 이름 짓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곡으로는 토마스 오스본이 작곡한 찬트 오브 레인 준비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오스본은 하와이 대학교에서 작곡과 이론을 가르치며 또 한국 악기를 위한 작품도 꾸준히 쓰고 있는 작곡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그의 이름은 우리에게도 참 친숙한데요. 이 곡은 피리와 장구를 위한 작품인데요. 중세 그레고리오 성가인 로라테 카엘리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라틴어의 첫 구절이 그레고리안 찬트의 제목이 되기도 하는데요. 로라테 카엘리, 즉 하늘이시여 위에서 비를 내려주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렇다 보니 중세 그레고리안 성과 또 비의 이미지가 묘하게 섞여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흥미로운 점은 이 작품이 성가의 선율을 뚜렷하게 들려주기보다는 처음에는 살짝 감추어놓고 시작한다는 점에 있는데요. 음악은 점차 느리게 시작하고 성가의 흔적은 안개처럼 스며 있습니다. 그러다 점차 음악의 조직이 촘촘해지고 또 속도가 빨라지면서 원래의 성가 선율이 격렬한 흐름 속에서 도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곡의 끝부분에 이르러서 성가는 다시 희미하게 드러났다 멀어지는 일종의 그런 방식으로 작곡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토마스 오스본이 작곡한 찬트 오브 레인, 임규수의 피리, 김재하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송현민이었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작악단에 재직하고 있기 때문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 동료들과의 생각을 주고받고 또 다양한 공연들을 하고 있는 국립과학원 창작악단의 앞으로도 남은 공연에도 많은 관심과 부탁드립니다. 무제라는 제목은 결국 아무 제목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입니다. 오늘의 첫 곡, 이슬기의 여러분의 연주로 햇살 아래서 전해드리면서 5월 26일 화요일 글온도 생방송으로 문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프닝에선 안현미 시인의 시 구리의 한 대목을 읽어드렸어요. 한여름 쏟아지는 햇빛을 보면서 내 생에 햇빛을 함께할 사람을 생각하는 시였는데요. 어쩌면 우리의 삶은 그렇게 내 곁에 둘 사람을 찾아서 계속 헤매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의 마음 잘 보살필 수 있도록 오늘도 좋은 글과 음악 준비했습니다. 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세요. 3033님, 아유, 또 오늘 또 이제 6월 18일에 이제 본격적인 그 이제 취업 시작인데 이제

네, 전지현의 여러분이 함께한 여름날의 추억이었습니다. 5784님, 아 인찬님, 저는 엄마 검사가 있어서 토요일에 대학병원 갔다가 시댁 식구들이 와서 가족 모임으로 저녁 먹고 생일 축하도 받고 저에게 주는 선물로 일요일에는 콘서트 보고 왔어요. 다녀오니까

100원에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덩덕궁 앱을 통해선 정보 이용료 없이 사연을 남기실 수도 있어요. 방송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특별한 선물도 드리고 있어요. 슬림한 데일리 수건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을, 속초의 역사를 품은 칠성 주술소 카페에서 커피 드립백을 매주 두 분께 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선물 신청은 샵 0302 문자메시지로만 받고 있고요. 선물 신청해 주실 땐 말머리에 어떤 선물인지 꼭 함께 적어주세요. 당첨자 정보는 그론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7426님, 인천시인님, 오늘

네, 솔솔의 팔랑팔랑이었습니다. 7416님의 신청곡이었어요. 네, 그럼 이어서 사람과 세상을 읽어보는 시간, 이 밤의 단상 이어가겠습니다.

네, 모던 판소리 공작소 촘촘의 매직 카펠 라이드였습니다. 익숙하시죠? 자우림의 매직 카펠 라이드를 또 새롭게 우리 음악풍으로 풀어냈어요. 그리고 해바라기님, 임차님, 저 결정했어요. 다음 주에.

병신과 연관지어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방편이랑 방편이란 상대의 이해와 상황에 맞춰서 가르침을 전하는 일인데 원효대사도 귀족 중심이던 불교를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노래와 춤 같은 방식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우리 음악을 살펴봐도 불교에서 시작된 곡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영산회상이 있는데요. 영산회상은 조선시대 풍류음악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풍류란 멋스럽게 풍치가 있고 즐긴다는 의미가 담긴 말로 불교에서 비롯됐지만 종교의 전파가 아니라 함께 어우러지는 음악으로 발전한 거죠. 네, 그럼 오늘은 영산회상의 바탕이 된 영산회상 불보살을 새로운 명상음악으로 전해드립니다. 영산은 영취산을 뜻하는데 석가모니가 이곳에서 설법했고 이때 불보살의 자비와 성덕을 노래로 지어 부른 것이 조선시대 세종 때 악곡 영산회상 불보살입니다. 원래 노래가 있었지만 점차 사라지고 다양한 형태로 변주돼서 여러 곡이 모인 모음곡 영산회상이 지금까지 연주되고 있죠. 오늘은 김영동곡 영산회상 불보살을 황숙경의 구음과 서울시립 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네, 지금 이 곡, 오늘은 김영동 곡 영산회상 불보사를 황숙경의 구음과 서울시립 국악관현악단 단원들의 연주로 들었습니다. 이 불교가 젊어지면서 힙불교, 극락도 락이다 같은 재밌는 말들도 생겨났죠. 올해 열렸던 서울국제불교박람회엔 나흘간 25만 명이나 되는 역대 최대 관람객이 함께했는데요. 이 가운데 20, 30대가 73%, 종교가 없는 관람객도 48%나 됐다고 합니다. 기존 이미지를 탈피하고 친근하고 새롭게 탈바꿈한 불교 문화 속에 우리 음악도 늘 함께한다는 사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7397님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얼마 전 서점에 갔더니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보니 라는 책이 인기를 끌더라고요. 아이들의 소연씨도 너튜브에서 템플스테이 다녀오는 브이로그 찍기도 하더라고요. 참 인상 깊었어요. 저도 절에 가면 마음의 평화 얻을 수 있으려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확실히 요즘에 뭔가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느낌이 들죠. 약간 친숙하고 익숙한 느낌을 많은 분들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9249님 사진을 보내고 나니 진검다리 이거 사진 보내주신 사람이구나. 주말에는 전주로 문경으로 나들이 다녀왔어요. 그래서 저의 휴대폰에 풍경사진 가득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제가 들어가지 않은 풍경들 담게 되네요. 그 사진들 인차님께 모두 보내드리고 싶지만 두 장이 최대라서 고르고 골라서 보내드려요. 이 보내드린 사진들 진검다리의 산성의 돌계단 공통점이 돌인데요. 어린 시절엔 냇가에 진검다리가 있어서 도로로 가면 먼 길이지만 냇가에 진검다리 지나고 나면 버스 타는 곳이 가까워서 그곳으로 다녔는데 지금 냇가의 풍경은 그때와 많이 달라졌고 진검다리도 당연히 없어졌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그래요. 풍경 사진들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풍경 사진 찍어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 풍경들이 정말로 다 변해버리니까요. 우리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기억 속에 남기기에는 좀 다 담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진들 마음과 시간을 담아서 기억을 담아서

됐거든요. 쇼폼은 성이 안 차고 롱폼을요. 오늘은 송강호 배우의 인터뷰 보게 됐는데요. 그의 영화 모두 다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차님은 배우. 게 처음으로 생각 들었던 게 저는 이나영 배우였거든요. 와, 너무너무 대단하다 막이 생각하면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박하사탕님 저는 사실 너무 바빠서 책 읽을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드라마 영화 볼 시간이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잠시 숨 돌릴 때는 정말 너튜브에서 짧은 영상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요즘은 진짜 그런 시대이긴 한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음악 한 곡도 듣고 돌아오도록 하죠. 김경아의 피리 연주로 바람의 정원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현실만 생각하다 보면 심심하고 반대로 취향만 고집하면 그건 그것대로 신경 쓸 게 많은데요. 그래서 중요한 건 그 사이 어딘가 적당한 균형을 찾는 거겠죠. 편한 운동화를 고르더라도 좋아하는 색깔은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에요. 자, 지금 여러분의 취향은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지금부터 이세준입니다.

2026년 5월 26일 화요일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문 열었습니다. 스위스로우의 괜찮아 떠나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어요. 저와 함께 2시간의 음악 여행 같이 떠나보시죠. 옛날 DJ스럽다 좀 느낌이. 약간 이문세 씨, 변진섭 씨 느낌 나지 않아요? 화딱지님께서 취향 저격 이음밤 잘 도착했습니다 하셨어요. 아 그러게요. 고맙습니다. 금은동님, 월요일 같은 화요일이네요. 어제 보이는 라디오가 없었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3033님, 오늘 병원 구내식당에 실습하러 갔었습니다. 첫날이라 아직 많이 낯설지.

하지만 정식 입사는 6월 18일입니다. 인수인계를 잘 받아서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하셨는데 그래요. 예, 중요한 날이었네요. 다들 예, 중요한 하루 잘 보내고 오신 거 맞죠? 자, 오프닝 때 말씀드렸죠. 마음을 따르고 싶지만 현실 때문에 그 마음을 접는 일이 참 많습니다. 예, 너무 슬픈 일이긴 한데 하도 많아서 이제는 좀 무감각해지기까지 했어요. 그래도 우리 기본적인 우리의 취향까지 다 예, 포기하지는

중요한 하루 잘 보내고 오신 거 맞죠? 자, 오프닝 때 말씀드렸죠? 마음을 따르고 싶지만 현실 때문에 그 마음을 접는 일이 참 많습니다. 예, 너무 슬픈 일이긴 한데 하도 많아서 이제는 좀 무감각해지기까지 했어요. 그래도 우리 기본적인 우리의 취향까지 다 예, 포기하지는 않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자존심은 갖고 있어야지.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번호 샵 0302로 보내주세요. 자, 덩덕궁 앱은 무료입니다. 원래 수요일...

잘 보내고 오셨나요? 여기는 비가 안 오더니 저녁에 조금 내렸답니다. 오늘도 즐겁게 잘 들을게요 하셨는데. 연휴였죠? 예, 월요일인 어제까지 휴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이 월요일 같은 화요일이다라고도 얘기해 주시는 것 같은데 전국에 약간 날씨 편차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계신 곳에 따라서 비가 많이 온 곳도 있고 바람이 많이 분 곳도 있고 비안 왔는데요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0: 있게 되었습니다. 씨야의 세 분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우리 씨야 완전체로는 처음이신데 한 분 한 분 우리 이은밤 청취자분들께 이제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1: 네, 이은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씨야의 남대표 남규리입니다.
0: 남대표님 반갑습니다. 예.
2: 이은밤 시청자 여러분, 시아의 연지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연지님. 네.
2: 김전무. 아, 김전무입니다. 네.
3: 혼났어.
4: 그러게, 안녕하세요. 네. 시아의 이상무 이보람입니다. 반갑습니다.
0: 이상무, 이상무님. 아니, 직책은 어떻게 정하신 거예요?
4: 나이순?
1: 리더.
0: 아, 리더. 뭐 역시 상무가 나이순이라고 크게 그냥 예. 질러버리시네.
1: 나이를 줄이시는 거 좋아해요.
4: 아, 예. 이게 40이 되니까
1: 한 살 차이로
4: 맞아. 맞아. 적고.

0: 조금 앞서서.
1: 네, 맞아요. 예, 왜냐면 예. 세준 오빠 요거 시작하실 때 예. 그때쯤 아~ 초창기에 나왔어가지고 네, 네. 좀 한 2,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네.
0: 근데 그러니까 뭐 매해 한 분씩 와주셨는데 이제 오늘 우리 그
2: 처음
0: 남 대표님은 처음이세요. 네. 네. 국악방송 전에 와본 적 있으세요?
2: 아니요.
0: 그렇죠.
2: 네, 없고 근데 이제 저희 딴 데서 봤잖아요. 다른
0: 우리 저기 저작권협회
2: 등록하러 갔는데 예, 예. 작성하고 있는데 네. 계셔가지고
0: 거기서 그냥 우연히 만났는데 네. 너무 반가워서 짧게나마
2: 맞아요. 인사를 예. 나눴던
0: 예예 예. 네. 근데 이렇게 세 분 같이 한꺼번에 보니까 이제 우리 한 분 한 분 볼 때도 그랬지만 셋이 보니까 진짜 연예인 같아요.
1: 아 아닙니다.
0: 진짜 딱 연예인들 보네요.
2: 웬 연예인입니까?
0: 굉장히 좋은 소식들을 많이 전해주고 계신데 7535님께서 네. 지난 21일에 시아와 영상통화 팬사인회를 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다 전하지 못해 시간이 야속하기도 했어요. 무엇보다 사인 멘트가 너무 궁금한데 아직 배송이 오지 않아서 매일 기다리고 있답니다. 이게 뭐예요?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3: 저희가
2: 음감에다가
1: 네. 음감회를 했었는데요. 네. 음감회를 하면서 팬사인회를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0: 넉넉하게 느긋하게 즐기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시야로 웰컴 이행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메시지 샵 0302 우물정 0302로 보내주시거나 무료인 덩덕쿵 앱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리 그 규리님은 떡 좋아하세요?
2: 저는 다 좋아하는데 예. 지금 떡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는데 예. 갑자기 배고픔이 확 올라왔어요.
3: 문자 아까, 보내보세요. 시야로.
2: 네?
3: 문자 보내보세요.
2: 저번에 한 거.
0: 이행시 보내세요. 예.
2: 저는 해봤어요.
0: 뭐를 이행시를요?
2: 다른 라디오 가서 예, 예. 이행시를 해달라고 해서 네. 안 시키려고 하셨는데 제가 호기롭게
0: 결과가 좋았습니까?
2: 네.
1: 반응이 네. 좋았어요. 맞아요. 여기서도 해봐야 되겠다.
0: 그럼 이따가
1: 해봐.
0: 그 이행시는

0: 20주년 기념도 더 심한데 뭐가 있을까요?
1: 기념?
0: 네. 그 그러니까 4집 정규.
1: 아, 그래서 영예 보인다.
2: 4집 이제 4집밖에 안 된 거야?
1: 네.
2: 4집짜리 가수들. 알겠습니다. 4집의 예, 더블 타이틀곡 봄처럼 그댄 이제 음원으로 먼저 듣겠습니다.
0: 네.

0: 2번, 1번 모든 곡이 다 추억 같아요. 명곡입니다.
1: 네. 9414님은요?
2: 네. 9414님 굿굿굿굿굿
3: 매일 살았죠.
2: 거기 가서 뭐 아주 너무 어린 후배님들이 참 많으실 텐데 저희의 음악을 거기서 뭔가 해서 괜찮을런지 이런
1: 훨씬 재밌는 문자가 됐네. 예, 2016님.
4: 2016님 알고리즘님 저를 여기로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씨야 화이팅!
1: 아, 그렇군요.
3: 감사합니다.
1: 예, 모두가 감사할 일이네요.
0: 네. 랄랄님이면 그 랄랄님은 아니시겠죠?
1: 아, 아니죠.
0: 네, 음악 방송은 안 나오시나요?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1: 아직 안 하셨어요?
0: 아직 계획이 없어요.
2: 저희가 네. 그냥 네. 뭐 네. 그런 음악 프로그램 같은 촬영은 했는데 네. 이제 예전처럼 뭐 그런 음악 방송은 저희가 네. 아직 예정이 없어요.
1: 아, 그래요? 네. 네.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2: 진짜 됐어요. 보람님이 BTN 라디오 DJ 됐어요. 이은 밤에서 좋은 기운 받은 덕인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해요.
1: 와, 축하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지금 라디오 DJ 하시더니 말투가 라디오 DJ인
2: 맞아요.
0: 처음 들어봤어요.
2: 벌써 DJ 장착했어요. 네.
1: 몇 시예요? 몇 시?
2: 저는 9시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만 해요.
0: 2시간.
1: 거기도 출연 하셔야 되지 않아요? 그럼 같이
0: 아직 못했어요.
2: 제가 아직 적응 단계라서 멤버들이 오면 방송사고가 날 것 같아가지고
0: 적응 단계라는 얘기예요.
2: 네.
0: 짓궂게 하겠습니다.
2: 여기 통제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1: 아, 그리고 거기 그 채널 자체가 약간 좀 차분한 채널이죠.
2: 아니 근데 그렇진 않아요. 뭐 종교적인 얘기는 전혀 없고 예, 그냥 예. 가요 똑같이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라서 네. 그런 건 전혀 없더라고요.
1: 아 그렇구나. 기대가 됩니다. 또 세 분이 가가지고 다 모여가지고 한번 뒤집어 놓아
2: 아이고야 여참
0: 자신 있습니다.
1: 아니 근데 남규리 씨는 네. 제가 이제 TV에서 볼 때도 항상 그랬는데 되게 뭔가 요즘 뭐라고 표현 이런 표현 뭐라
0: 막눈광
1: 그게 정확하게 뭐의 줄임말이에요?
2: 맑은 눈.

0: 예, 20살 예,
1: 네.
0: 뭐 대학 새내기들 같아요. BK7님께서 태어나서 이런 실시간 영상 처음 보는데 씨야라서 흐뭇하게 보느라 끌 수가 없네요.
2: 감사합니다.
3: 와, 감사합니다. 왜 흐뭇하시지?
2: 그냥 이렇게 재결합한 모습이
4: 우리 막 얘기하는 게 얘기해주신 것처럼 모습이 좋아 보이신다 이거죠.
0: 그러게요. BK7님 왜 흐뭇하신지도 좀 적어주셔야지 예, 저희가 제대로 오해 없이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쯤에서 예, 라이브 한 곡을 좀 청하고
2: 네.
0: 예, 라이브 야, 이 노래는 사실은 세 분이 같이 네. 하는 건 진짜 오랜만이고 한 분씩 맞아요. 부르는 거는 많이
2: 네,
0: 들어봤거든요.
2: 네, 네.
0: 이 노래를 야 우리 이음밤에서 세 분이 함께 불러주시는 그런 라이브를 듣게 됐습니다. 저 뒤에 그,
2: 네,
0: 예,
2: 네.
0: 라이브석으로 이동을 해주시고요. 제 기억이 맞다면 연지님도 와가지고 혼자 이 노래 불러주셨고 그렇죠?
5: 네.
0: 보람 씨도 혼자 불러줬었고 얼마 전에 이솔로몬 씨 콘서트 보러 갔었거든요.
5: 맞아요.
0: 거기 게스트로 오셔가지고 또 거기서도 불러주셨었는데 오늘은 남규희 씨까지 예, 같이 진짜 원래 자기 파트만 집중해서 불러주시면 되는 네. 예,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씨야의 첫 번째 라이브 선물입니다. 사랑의 인사.

와, 속이 다 시원하다. 자, 세 분이 함께 불러준 예, 사랑의 인사 들었습니다. 라이브 선물이었습니다. 9663님, 싸이월드를 경험한 세대는 이 노래를 모를 수가 없어. 쿠키초코님, 최고의 걸그룹. 아, 꽁님께서 왜

0: 노래할 땐 있습니다.
1: 그러니까 뭔가 펭귄이 열심히 날개짓 하는 느낌 같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0: 이거는 태토가 아니라 애견인데.
2: 선물이었습니다. 9663님, 싸이월드를 경험한 세대는 이 노래를 모를 수가 없어. 쿠키초코님, 최고의 걸그룹. 아, 꽁님께서
3: 왜 못 들지?
2: 뭐.
0: 좋아서.
3: 아, 좋아서.
2: 자, 오늘 우리 여러분들 그 뭔가 문자를 보내주실 때 그 이유까지 네. 정확하게 좀 아니, 보내주세요. 남겨주시는
3: 나중에 위해서. 성분님한테 여쭤볼게요.
0: 예, 예, 예. 네, 네.
2: 어, BGS님 사연 좀 읽어주세요. 연진 씨.
0: 어, 네. 네. BGS님, 각자 활동할 땐 다들 맏언니고 카리스마 뿜뿜인데 세 명을 모아두니까 그냥 애기들 같아요.
2: 제 생각이 딱 이래요.
3: 아, 진짜.
2: 네, 예, 예. 이제 사실 뭐 좀 20주년이 네, 될 만큼 네. 후배들도 많이 생기고 아, 활동하다 보면 선배님보다는 후배들을 더 많이 만나게 되는 시기인데 근데 아직도 이렇게 애기들 같으면 어떻게 해요?
3: 좋게 어. 얘기해 주시. 어. 철딱선이 없다 이 얘기인가?
2: 아, 네.
3: 철딱선.
2: 네, 그 얘기예요. 아. 아니 근데 네. 세 분 노래하시는데 저는 이제 네. 화면으로 이렇게 보고 네. 있는데 어, 화면이 너무 멋진 거예요. 매, 어. 우리 매일 하는 그 스튜디오인데 거기 맞나 싶어.
0: 아,
2: 오늘만 맞아요. 오늘만 다른 카메라 쓰나?
0: 어,
2: 너무 진짜요? 신기하다 진짜. 와. 어. 제가 가끔 화면에 나오는 제 모습이 네. 제가 기대한 것보다 조금 덜 어. 멋지게 나오는 것 같아서 아 이랬는데 카메라가 문제가 아니었구나.
0: 아니요. 갑자기 또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네요.
2: 아 진짜 진짜 와.
3: 그 너무 칭찬이다.
2: 아니
3: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뭔가 그 왜 이렇게 또렷하지? 이 세 분들은 화면이 정말 신기하네.
0: 도려? 그냥 또 오랜만에 이렇게 뭉쳐서 예쁘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2: 아, 그 뭔가 시너지.
0: 필터로 네. 이렇게.
2: 시너지. 아, 뭐 그런 것도 없잖아 있겠지만, 그러니까 네. 그 일단 그 새 함께 있는 모습 자체가 너무 반갑고 네. 행복하니까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예, 너무 너무 아름다운 세 분이 예, 밝은 아. 모습으로 노래해 주시니까 너무 좋은데 진짜 궁금한 거
0: 네. 네.
2: 활동 새로 시작하시고 이 질문 진짜 많이 받으셨을 텐데 아, 어떻게 같이 하게 된 거예요. 예.
3: 뭐 짧게 얘기, 예, 예. 수도 없이 얘기하긴 했는데요.
2: 그렇죠. 예. 아직 못 들으신 분
3: 혹시 아시는데
2: 저 몰라요.
3: 아, 진짜요? 예, 예. 사실 작년 수감한 그때 이후로 이제 재결합이 안 돼서 작년에 주변에서 많이 재결합을 하자.
0: 갑자기 또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네요.
2: 아 진짜 진짜 와.
3: 그 너무 칭찬이다.
2: 아니
3: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뭔가 그 왜 이렇게 또렷하지? 이 세 분들은 화면이 정말 신기하네.
0: 또렷? 그냥 또 오랜만에 이렇게 뭉쳐서 예쁘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2: 아, 그 시너지.
0: 필터로 네. 이렇게.
3: 그러면 전화를 못할 것 같아서 한다. 네. 그래서 보람이도 너무 놀라면서 이제 전화를 받고 그럼 우리 한번 만나서 밥을 먹자 언제. 그래서 그때 저도 뭐 작품을 찍고 있었고 노래하면서 보람이도 뭐 노래를 준비하고 맞아. 있었어요.
0: 공연 준비하고 네, 있었고.
3: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시간이 또 한 달 반 지났는데 제가 갑자기 기업 행사가 들어온 거예요.
2: 네.
3: 기업 행사도 중요하잖아요.
2: 그럼요.
3: 해야 되잖아요.
2: 아, 그럼요. 고마운 진자리인데.
3: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꼭 씨야 노래 두 곡을 해달라 예. 요청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네.
2: 저 몰라요.
3: 아, 진짜요? 네, 네. 사실 작년 수감한 그때 이후로 이제 재결합이 안 돼서 작년에 주변에서 많이 재결합을 하자고 이렇게 좀 의견을 주셨어요.
2: 네.
3: 근데 각자 회사가 다르고 건너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뭔가 이게 쉽지 않겠다 해서 다 이제 못하게 됐거든요.
2: 네.
3: 앨범, 그 MR 작업을 전날 밤 12시 반까지, 12시인가 그쯤까지 했는데 도저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2: 네.
3: 그래서 보람한테 바로 전화를 했죠. 보람아, 언니 MR 빌려줄 수 있어? 근데 뭐 사실 빌려주긴 뭘 빌려줘요. 받으면
2: 그치.
3: 너무 근데 또 흔쾌히 언니 무조건 바로 보내줄게 찾아서 그러더니 이제 보내주더라고요.
2: 네.
3: 그래서 다음날 행사를 하고 너무 고마워서 바로 전화를 문자를 했어요.
2: 네.
3: 보람이 덕분에 너무 잘했다 고맙다 언니가 꼭 밥 살게 이랬더니 그럼 나 17일 26일 29일 돼 이러는 거예요.
2: 네.
3: 아주 빨리 데이트하고 싶다는 그런
2: 네,
3: 네. 막 느껴졌어요 감정이. 그래서 너무 웃겨가지고 보고 웃다가 그래 그럼 17일날 제일 빠른 날 보자 이래서 17일날 만난 거예요.
2: 네.
3: 그래서 그냥 막 밥 먹고 막 맛있는 거 먹으면서 얘기하다가 우연히 이제 그때 재결합을 못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막 이야기가 나왔는데 거기 안에 너무 큰 오해들이 있었던 거예요.
2: 아이고
3: 수감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0: 네.
3: 그리고 이번에

0: 또 서로 이제 오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어서 왜 같은 얘기라도 약간 뉘앙스가 달라지면 조금 다르게
1: 맞아요.
0: 많이 들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 연주도 한번 만나볼까? 그래서 연주랑 만나서 얘기했더니 연주도 뭔가 오해를 많이 하고 있고 저도 그랬었고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걸 서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이제 셋이 한번 만났죠. 근데 셋이 만날 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때 시야를 20주년을 할 건지 안할 건지 다들 생각
2: 해서
0: 한번 해서 와라.
1: 와라.
0: 그래서 이제 만나서 생각을 이제 답을 듣기 전에 만약에 여기서 안 하면 나는 한다는 사람이랑 하겠다.
1: 어머.
0: 무조건 하겠다. 그게 한 곡이든 두 곡이든 아니면 뭐 둘이 뭐 프로라도 하든 뭐
2: 할수 있는 걸 하겠다.
0: 할수 있는 사람은 세 명이니까 한다 그러면 한 사람만 더 해서 두 명만 하는 거잖아요.
1: 네.
0: 하겠다. 그랬더니 다들 자기들도 다 하고 싶어.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1: 세상에 그 MR을
0: 네, MR이 참그
1: MR이
0: 기업도 좀 감사해요. 기업 행사에.
1: 감사하긴 한데 기업 행사를 한 10년만 일찍

0: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1: 팀에 그런 사람 있어야 돼요. 아, 예. 예, 우리 상무님의 추진력으로 그 대표님과 전무님의 또 결단으로 그쵸. 이렇게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 세 명이니까 한다 그러면 한 사람만 더 해서 두 명만 하는 거잖아요. 네. 하겠다. 다들 자기들도 다 하고 싶어. 오케이.
1: 아, 드릴게요. 네. 예. 섭외 받았어도 10년 전에 할 수도 있었던 거네.
2: 아 근데 제가 음악을 못하는 상황이 있었어서 14년 동안 못하다가 예. 그러니까 무대랑 행사를 한 지가 작년부터였어요. 작년 네. 말.
1: 어찌됐건 너무너무 네. 감사한 계기가 되었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또 즐겁게 이은 밤에서도
2: 보람이가
1: 네.
2: 바로 또 날짜 좋아지고
1: 보람씨 아주 그냥 우리 상무님 아주 그냥
0: 아니, 저는 뭔가를 할 때 그냥 빠르게 하는 걸 좋아해요.
1: 좋아요. 좋아.
0: 예, 오래 막 끌고 이런 걸 그렇게 그런, 좋아하지 않아서
1: 팀에 그런 사람 있어야 돼요. 아, 예. 예, 우리 상무님의 추진력으로 그 대표님과 전무님의 또 결단으로 그쵸. 이렇게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네. 음악 중에 이번 네. 음반 중에 I Believe 아. 팬분들이 되게 많이 청해 주시는데
0: 맞아요.
1: 이거 음원으로 네. 빨리 들어야 되겠다. 네. 잠깐 노래 듣고 나서 설명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지친 퇴근길에 위로를 받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항상 곁에 있는 것이 바로 음악이죠. 그 한 곡의 노래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누군가는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창작의 고통을 견뎌냅니다. 창작자가 자신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때 우리는 더 좋은 음악을 계속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저작권은 대한민국 문화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한국 음악을 끊임없이 성장하게 하는 강력한 동력입니다. 음악이 멈추지 않는 세상, 창작자의 꿈을 응원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0: 님, 전무님, 상무님 장난처럼 얘기하시지만 진짜로 회사를 설립하셨다고요?
1: 네, 진짜입니다.
2: 시아 엔터테인먼트.
0: 시아 엔터칼도 하는 거네요.
1: 했었어요.
0: 네. 이름만 그냥 건게 아니고.
1: 네. 그래서 앨범 만들어주신 이제 뭐 프로듀서님들과 막 작곡가님들과 소통도 다 제가 하고 뭐 의상도 그렇고 막.
0: 그러면 대표님을 맡고 있으면 대표 뭐 무슨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1: 아주 많은 일을 합니다. 정말 이 헤아릴 수 없어요. 잠을 못 자요.
0: 잠을 못 자요.
1: 제가 한동안 네. 핸드폰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알람을 맞춰놓잖아요. 뭐 세 시간을 자도 저희는 알람을 맞춰놔야 되니까 못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촬영 가도 계속 전화.
2: 맞아 맞아.
1: 못 들어가고 있고 막.
0: 아니 그러면 우리 전무님은 김현지 전무님.
1: 전무님은 지금 아직 역할을 못 하고.
2: 이게요.
0: 맡은 일이 전무에서 전무입니까?
1: 네, 아니 이게 5만 원 갖고 온 돈으로 5만 원만
3: 안 냈죠.
1: 안 냈어요.
2: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니 저한테 대표님이요.
1: 회사를 받아오라고. 네, 제 말을 들어보세요. 제 말 지금 쌓인 게 많으시네요.
0: 입틀막 하신데 입틀막.
1: 가만히 보세요. 지금 투자를 받기로 해놓고 만 원도 안 갖고 오길래.

0: 1호님 있잖아요.
1: 맞아, 1호
2: 있잖아요.
0: 감사합니다.
3: 영광입니다. 와. 자, 이번에 음원으로 하나 더 들으려고 하는데 예전 곡 가운데 하나 또 하나 뭐 골라주시겠어요?
0: 아, 저희가 또 올해 20주년을 기념해서 또 앨범이 네. 나왔으니까 네. 저희 데뷔 앨범에 맞아요. 빠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아. 저희가 이 곡으로 최단기간 그때 당시 1위를 했어요. 네. 여인의 향기라는 곡 네. 듣고 오겠습니다.
3: 여인의 향기 들을까요? 여인의 향기 말고
0: 아닌가요?
2: 아이빌리브
3: 여인의 향기는 아까 들었잖아요.
0: 네. 아, 저희가 이렇게 떠들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가지고
3: 다 듣고 최단기간 또다시 듣자는 줄 알았어요.
0: 아이빌리브 이 분위기 살려서 미친 사랑의 노래
2: 들어봅시다.

0: 자, 미친 사랑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1: 네.
0: 이쯤에 그 구두?
2: 어, 네.
0: 그 구두란 노래가 그 이쯤에 불렀던 노래인가요?
2: 요 바로 전에
3: 나오네요.
0: 바로 전에.
3: 네.
0: 어, 저 그 노래 진짜 좋아했어요.
1: 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0: 손이가 흔들릴까 봐.
2: 네, 네, 네.
0: 예, 막 그
2: 진짜 많이 좋아해 주셔요.
0: 그 약간 그 템포가 있는 마이너가 약간 시아의 이제 원래 색깔이라고
2: 네.
0: 하지만 저
2: 네네네
0: 예, 막 그
2: 진짜 많이 좋아해 주셔요.
0: 그 약간 그 템포가 있는 마이너가 약간 시아의 이제 원래 색깔이라고 네. 하지만 저한테는 그 노래가 굉장히 그죠 임팩트가 남자? 컸거든요.
1: 남자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2: 신기하게 뭐 남성분들이 유독 구두를 좋아하세요.
0: 그러니까 그게 여자의 마음을
2: 네,
0: 한 거잖아요.
2: 네, 맞아요. 맞아요.
0: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혹시 마주치면
2: 네.
0: 혹시 마주치가 몰라서 뭐 구두도 높은 거 신고 막 네. 화장하고
2: 예쁘게 하고. 나보고 흔들리라고
0: 맞아
2: 맞아 네.
0: 혹시나 우연히 만나면
2: 네, 네,
0: 나보고
2: 네,
0: 흔들리라고
2: 맞아요.
0: 네. 그게 약간 이런 게 있어요. 남자들이 헤어지고 나면 내 옛날 여자친구가 혹

0: 네. 전무님, 상무님은 우리 대표님의 가사가 어땠어요? 딱 접하는 순간.
1: 언니가 얘기한 것처럼 저도 똑같이 그런 순간들이 있었다 보니까 예. 너무 깊은 공감이 됐고 좀 위로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래 부를 때 저희가 되게 열심히 막 진짜 한 글자 한 글자 하나하나 되게 공들여서 막 참여해서 맞아요. 했던 맞아요. 곡이에요.
0: 언니가 써준 가사는 맞아요. 처음 불러본 거잖아요.
2: 네네네. 네.
0: 그쵸, 그쵸. 은지 씨는 어떠셨어요?
2: 이게 그 나는 나를 믿어 그리고 일어나 힘을 내 이런 거라서 굉장히
3: 그냥 직설적인
2: 직설적이지만 어떻게 보면 더 위로받을 수 있는 곡이다. 그리고 또 각자만의 그런 사연들도 다 있고 그런 경험치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떠오를 수 있게끔 하는 그리고 또 각자로서도 그런 것들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가사였던 것 같아요.
0: 아, 예.
2: 네, 그래서 이거 부를 때 사실은 다들 컨디션도 안 좋고 되게 힘들었거든요.
3: 마지막, 네, 거의 마지막.
2: 마지막쯤이어서 저희 뭐 녹음을 몰아서 해가지고
0: 뭐 한 두세 달 만에 다 했다고요?
3: 아니, 3주.
0: 3주?
2: 네, 녹음을.
3: 녹음을.

0: 저도.
1: 이봐.
2: 네. 네.
1: 5316님.
2: 5316님.
0: 약간 되게 리얼해요.
2: 네. 정말 그 시절에 네, 정말 야간 자율학습 하면서 시아와 함께 했던 것 같은 그 느낌이 전해져서
1: CD 플레이어로 밤새 들었던 그 시절 목소리 야간 자율학습 시간을 달래준 나의 스타 시아. 아 진짜.
2: 그쵸, 너무 진짜. 좋죠.
1: 네, 너무 좋다.
3: 그 시절의 그 내용이라서
0: 리얼해요. 진심이 느껴지는.
2: 네. 네.
1: 자, 1조의 장원은 5316님이시고요. 바로 2조 넘어가겠습니다.
0: 네. 네.
1: 2조도 요령은 같습니다. 자, 먼저 3496님.
4: 시. 시킬까 말까 고민할 때는
0: 야!
4: 야식이 정답입니다. 야식 시켜!
1: 떡 시킬까, 떡?
0: 떡? 아, 너무 좋다.
4: 뭐든 좋을 것 같아요.
0: 떡 주세요. 네.
1: 종이배님.
5: 씨!
0: 네. 씨야도 떡 먹을래? 아니면 나랑 사귈래?
5: 야!
0: 야, 나 견과류 알레르기 있어.
1: 와. 아, 이 정도는 알고 들이대야지 세상에. 아, 그... 큰일 나겠네. 자, 위대한 개차반님.
5: 씨!
4: 시부야 부녀회장. 어머.
5: 야!
4: 야노시오.
0: 멍미.
1: 재밌었어요. 어, 네. 깜짝깜짝 놀리기도 네. 하면서 네, 재밌었어요.
0: 네. 선배님.
1: 예, 계절 그리기님.
5: 시!
1: See you again.
5: 야!
1: 야리가또 고자. 이게 뭘까요? 자, 네 분 가운데 한 분 뽑아주세요.
4: 다시 돌아와줘서 아리가또 고자이마스인 거
0: 그러니까
4: 같잖아요.
0: 그러니까 야리가또 고자이마스.
4: 맞아요.
0: 아, 영어랑 일본어구나.
4: 네.
0: See you again.
4: 글로벌하고 좋네요.
0: 야리가또 고자이마스.
1: 어떤 거? 어떤 거?
0: 뭐였지?
4: 저는 3번.
2: 그러니까.
4: 네.
1: 그냥 직관적으로 딱.
0: 저도 그냥 4번.
4: 저도 4번.
1: 그래 4번.
4: 네.
1: 다시 앵콜하기 좀 약간 조심스럽긴 한데 계절그리님 예 다시 만나서 너무 반갑다는 의미로 적어주신 네. 계절그리기님.
0: 계절그리기님. 네.
1: 예, 단문 50원, 네. 장문 100원의 문자.

위해서 이 노래를 라이브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야. 저 라이브는 솔직히 말로 라이브는 처음 들어요. 그것도 바로 앞에서 세상에. 예, 스테이라는 곡. 뭔가 분위기가 되게 묘하고 그냥 아까도 표현했지만 그냥 젖어들게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예. 과연 또 라이브는 어떤 느낌일지 여러분과 예, 함께 감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로 제가 청할게요.

0: 되게 고가의 인이어일 텐데.
1: 그러니까요.
2: 수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오래 걸린다고 하니까 아직 수리를 못 맡겨가지고.
3: 아, 네.
0: 그래서 예예.
3: 제가 말 앞에 좀
1: 괜찮아요. 라이브를 못해서 이거 맞추다가
0: 전혀 몰랐어요.
3: 네.
0: 정말. 여백의 미기 알려주신 거죠. 예.
3: 네.
0: 아 세상에. 예. 5326님께서 저 노래방에서 씨야 노래 부르고 노래방 사장님한테 박수도 받고 서비스도 30분 받았었대요.
3: 와. 뭐, 왜지?
0: 못해.

0: 게 많은 더 이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계속 20년 동안 활동했으면 이렇게 친하기 힘들 것 같거든요.
1: 맞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 서로에 대한 오히려. 그리움이 좀
3: 그러니까 이렇게 네. 저희가 예전에는 방송 같은 거 할 때 이제 뭐 이렇게 대화를 토크하고 이런 데서 사실 앞에서는 잘 못했거든요.
1: 대한 거가 이제 또 교류를 하면서 네. 더 그런 관계가 또 애틋해져서 그런 게 있지 않을까?
3: 못 만난 네. 시간만큼 좀 더 잘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많이 들어서 네. 뭐 아까 막 투덜댔지만 막 대표 힘들어요 막 이랬지만 그래도 최대한 이제 멤버들 좋은 쪽으로 맞춰주고 싶어서 진짜 노력하기도 하고 아마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0: 예, 맞아요. 예. 네. 갑자기 생각났어요. 아까 네. 우리 남 대표님도 네. 이행시 할 거 있다 그랬잖아요. 그거 하자. 근데, 생각나세요?
1: 네. 아, 생각났는데
3: 여기 누가 약간 비슷하게 하시는 분이 계신데
1: 그래도 해봐요.
0: 아, 그래도 뭐, 오리지널 들어봅시다. 네. 그럼.
1: 띄워주다.
4: 자, 시.
3: 시의 정규 앨범 4집에 나왔대.
4: 야!
3: 야호!
1: 띄워주다.
4: 자, 시.
3: 시의 정규 앨범 4집에 나왔대.
4: 야!
3: 야호!
0: 자, 우리 저 피디님. 이분 저 떡 받으실 만 해요, 안 해요? 오케이. 그럼 저희가 매니저님 번호로 해가지고. 야!

0: 5일 토요일 네. 부산 KBS 홀에서 합니다. 네.
1: 지역까지만 말씀해 네. 주셔도 될 것 같아요.
0: 그리고 대구 9월 10일 토요일 하고 대구에서 네. 청주 10월 9일 금요일날 네. 합니다. 그리고 수원이 10월 17일 토요일날 합니다.
1: 아우, 네. 팬분들이 네. 얼마나 좋으실까 기다리고 기다리던 CI 네. 콘서트를 네.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예, 예. 네.
1: 그래요. 1170님께서 시아 정식 토크쇼 런칭 해야겠어요. 대표님 진행시켜.
0: 오, 괜찮나?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2: 이게 토크쇼가 될지 저희 네. 그냥 수다방이 될지 모르겠는데.
0: 맞아. 근데 이게 콘서트로 오시면
2: 그쵸.
0: 네. 네. 진짜 조금 더 이제 좀 더 리얼하게 네. 네.
2: 예, 과거 재미있는 시간을
1: 과거보다 좀 더 자유롭게 열려있는 네. 그런 네. 무대를 만날 네. 수 있을 것 같아서 많이 기대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너무 아쉽지만 시간이 진짜 많이 흘러서 마무리할 시간인데 오늘 어떠셨어요? 한 분 한 분 예, 간단한 매점만 예, 전무님
3: 네, 정말 또 오랜만에 이렇게 또 세준 오빠와 이은밤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데 또 이렇게 저희가 함께 팀으로 또 오게 되어서 더 의미가 있었고 네. 오늘 너무 즐겁고 편안하게 해주셔가지고
1: 아, 그러셨어요?
3: 네, 네. 저희가 그냥 진짜로 다 하는 거 다 받아주시고 너무 더 예쁘게 봐주시고 해서 정말 즐거운 시간 보내고 갔고요. 엔젤 투자 너무 감사합니다.
1: 아, 아유, 고맙습니다.
3: 최고예요.
1: 무엇보다 청취자분들이 너무 좋아하셔서 저도 네. 신이 많이 났어요.
3: 아, 네.
1: 예.
3: 아, 네. 너무 행복했습니다.
4: 저도 이제 혼자 나왔을 때 이제 당연히 시아에 관한 질문도 하셨고 좀 함께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 해서 제 스스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 이렇게 함께 좋은 소식 가지고 다시 이은밤에 인사드리러 올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요. 예. 시아 정규 4집 앨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1: 네, 그래야죠. 그리고 네. 대표님. 예.
0: 네, 저는 오늘 너무너무 진짜 선배님 덕분에 즐거웠고요. 그리고 저희를 이렇게 진짜 좋은 눈으로 시각으로 바라봐 주셔서 이렇게 막 순수하게 바라봐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시아가 이렇게 모이게 되기까지 참 많은 시간들이 흘렀는데 네. 이제 이렇게 함께 활동할 수 있게 됐는데 여기서 많은 시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게 돼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엔젤 투자랑 떡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혹시 필요할 때 올게요.
1: 언제든지 오시면 되고 공연 네. 잘하시고 네. 또 뭐 좋은 소식이 있으면 또 저희한테 네. 꼭 네. 와주세요. 저희 기다리고 네. 있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콘서트 초대하겠습니다.
3: 네. 네. 네. 꼭 와주세요.
1: 꼭 네. 네. 네. 네. 저희 스태프도 같이
0: 아, 좋습니다. 아, 네. 네.
1: 자, 끝곡 그 앨범 정규 앨범 가운데 하나 또 골라볼까요? 마지막 곡으로 네. 네.
4: 계절은 돌고 돌아라는 곡인데요. 네. 시아를 예전에 많이 사랑해주셨던 분들이 또 굉장히 이 곡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곡이 왜 타이틀이 아니냐 할 정도로 이 곡도 정말 좋은 곡인데 그치. 아쉽게 타이틀에서 탈락하는 곡이에요.
1: 그렇구나.
4: 정말 저희가 돌고 돌아 15년 만에 어렵게 이렇게 앨범이 나왔는데 그 마음 가득 담아 또 밝은 곡으로 돌아왔어요. 계절은 돌고 돌아 들려드리겠습니다.
1: 자, 세 분에게나 팬들에게나 너무너무 지금 소중한 시간일 것 같은데 마음껏 누리시면서 건강도 네.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3: 감사합니다.

이한철 씨의 노래 산책까지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 시아 세 분과 함께한 시간. 이 시간대에 경험하기 힘든 텐션이었죠? 예. 우리 스태프들이 다 기가 빨려가지고 지금 다크서클이 되어와 있는 것 같아요. 자, 모쪼록 여러분들께 아주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마음을 가다듬고 국악을 들으러 가보겠습니다.

몸통 옆에 날개가 달렸습니다. 상상 속 동물이죠. 아마도 무덤을 지키는 역할을 하라고 만들어 넣었을 텐데요. 이 동물을 진묘수라고 합니다. 2024년에는요. 백제문화재 70주년을 맞이해서 이 신비의 동물 진묘수 이야기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이 공연의 주제의 음악은요. 미남당이라는 드라마 주제곡 부채춤을 춘다를 개사하고 편곡해서 만들었어요. 웅장하면서도 흥겹고 아주 재미있는 곡입니다. 4인조 퓨전 국악밴드 고니아 그리고 소리꾼 유태평양이 함께합니다. 백제춤을 춘다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세 번째 뇌, 그걸 우리는 인류의 뇌 혹은 이성의 뇌라 부르는데요. 고도의 정신기능, 창조기능을 담당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추론하거나 자기 존재의 의미를 찾고 보다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뇌이고요. 당장 눈앞의 만족이나 쾌락을 넘어서서 자유, 평등, 정의, 사랑과 같은 걸 생각하는 부위인데요. 이성의 뇌 덕분에 우리 인류가 오늘날의 인류 문명을 창조할 수 있게 됐다고 하죠. 이 세 번째 이성의 뇌에 있는 각성 중추를 자극하는데 좋은 문학 작품과 예술이 큰 역할을 한다고 하죠. 오늘 산책길에서 그런 음악, 자진한잎 중에 계면두거를 새롭게 연주한 음악 듣겠습니다. 권성택의 집박, 국립부산국악원 기악단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찾아 나서고 이전과는 다른 내가 되려고 하고 보다 높은 가치를 향해 가고자 하는 마음이 모두 세 번째 이성의 뇌 역할인데요. 예술을 창조하는 행위도 이 세 번째 뇌 담당입니다. 우리가 매일 음악을 듣고 생각하고 여러 아이디어를 얻는 그런 일도 세 번째 뇌를 원활하게 활동하는데 좋은 역할을 한다는 사실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유료 문자 혹은 무료로 참여하는 덩덕쿵 앱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전해주시면 실시간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은 여창가곡 계면조 중거입니다. 중거라고 하는 이름, 중간 부분을 높게 들어 노래한다 해서 중거라 부르는데요. 중간이라 해도 정확하게 중간은 아니고요. 초장의 12번째 박부터 높이 들어서 노래합니다. 산촌의 조용한 밤 풍경을 노래하는 음악이라서 뭔가 고즈넉하면서도 다소 쓸쓸한 서정을 전해주는 노래입니다. 산촌의 밤이 드니 먼데 개 짖어온다. 11일 열고 보니 하늘이 차고 다리로다. 저 개야 공산 잠든 달을 짖어 무삼하리오. 여창가곡 계면조 중거 산촌에 듣겠습니다. 김영기의 노래, 홍종진의 대금, 박문규의 피리, 우종량의 해금, 이재화의 검은고, 김상순의 가야금, 이두원의 단소, 김웅식의 장구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산촌에 밤이 드니 먼데 개 짖어온다. 시비를 열고 하늘 보니 하늘이 차고 다리로다. 저 개야 공산 잠든 달을 짖어 무삼하리오. 여창가곡 계면조 중거 산촌에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가곡 보유자 김영기의 노래였고요. 홍종진의 대금, 박문규의 피리, 우종량의 해금, 이재화의 검은고,

산촌에 밤이 드니 먼데 개 짖어온다. 시비를 열고 하늘 보니 하늘이 차고 다리로다. 저 개야 공산 잠든 달을 짖어 무삼하리오. 여창가곡 개면조 중거 산촌에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가곡 보유자 김영기의 노래였고요. 홍종진의 대금, 박문규의 피리, 우종량의 해금, 이재화의 검은고, 김상순의 가야금, 이두원의 단소, 김웅식의 장구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보뜰마을님 오셨는데요. 궁중정제 반주음악 한 곡 골랐습니다. 학연화대 처용합설무 중에 처용무 반주음악입니다. 신라시대로부터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처용설화인데요. 처용설화 이야기는 삼국유사에 수록돼 있습니다. 신라 헌강왕 때 이야기인데요. 지금의 울산 지역에 해당하는 개운포 바닷가로 왕이 놀러 나갔죠. 그런데 구름과 안개가 자욱해지면서 주변이 어두워지자 일관이 말하기를 이건 동해 용의 짓이라서 좋은 일을 베풀어야 풀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왕이 마침내 용왕이 아니라 왕이 용을 위해서 절을 짓도록 명했고요. 그러자 어두운 구름이 걷혔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죠. 그래서 그곳을 개운포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때 동해용이 일곱 아들을 데리고 나와서 춤을 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왕을 따라왔습니다. 그가 바로 처용이죠. 처용은 달밤에 거리에 나와 가무를 즐겼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왕은 그에게 아름다운 여성과 짝을 맺도록 하고 벼슬까지 주었습니다. 어느 날 역신이 와서 처용의 아름다운 아내를 범하려 하자 처용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데요. 그 모습에 감화된 역신이 마침내 모습을 나타내고는 처용 앞에 무릎을 꿇고 빕니다. 그 이후에 역병이 찾아왔을 때 백성들이 처용의 형상을 그려서 문간에 붙여놓으면 그 집은 해를 입지 않았다고 하죠. 당시에 처용이 춘 춤이 처용무라 전해지는데요. 그걸 보아서는 원래 1인 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춤이 조선시대에는 다섯 방위에 해당하는 오방 처용무로 확대되고요. 학무 연화대무와 합설해서 학연화대 처용합설무로 큰 규모의 춤이 됩니다. 오늘 그중에 처용무 반주음악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거희의 집박, 정재국의 피리, 박용호의 대금, 정수년의 해금, 고명진의 좌고, 이흥구의 장구, 이동규의 창사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수재천에 이어서 신라성대 수성대를 부르는 전대창사, 향당교주, 관악영산회상의 세령산 사면도들이 반염불, 산하천리곡을 부르는 후대창사, 그리고 끝곡 웃도들이까지 감상할 수 있었는데요. 학연화대 처용합설무 중에서 처용무 반주음악이었습니다. 이거희의 집박, 정재국의 피리, 박용호의 대금, 정순현의 해금, 고명진의 좌고, 이흥구의 장구, 이동규의 창사로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문을 여는 이야기로 뇌 이야기 전해드렸는데요. 지초실님께서 그와 관련된 문자 주셨어요. 어느 직업이나 공부에 열심히 하고 노년의 대화가 내 건강에 좋다는 것입니다. 쇠구슬처럼 늘 서로 부딪혀서 굴려야 녹슬지 않듯 뇌도 그런 것이겠죠 하는 문자 주셨습니다. 우리 뇌라는 것이 끊임없이 개발하고 끊임없이 창의적인 생각을 하고 할 때 더 많이 개발된다는 그런 사실이죠. 그런 문자 주셨습니다. 또 마들째님께서 오늘 누군가 자기가 모두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더군요. 그런데 감정이든 이성이든 뇌가 쉽게 이해하기도 힘들고 감동해서 동의하기도 어렵네요. 당분간 지켜보려고 합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설화로 존재하긴 하지만 그와 유사한 방식으로 생각할 내용들이 참 많죠. 오늘 마들제님께서 핵심적인 그 내용을 들으셨습니다. 네. 두 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음악으로 현악기로만 연주하는 우리 정악 보허자 계통의 음악 보허사 준비했습니다. 고려시대부터 전해지는 보허자가 조선 후기 무렵 풍류방에서 현악기 위주로 연주되기 시작하는데요. 1572년에 옛 악보인 금합자보에 이 음악이 수록되기 시작했습니다. 금합자보에는 보허사란 이름을 쓰지 않았고요. 옛 이름 그대로 보허자라고 표기하다가 18세기 후반 무렵부터 보허사란 곡의 이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음악이 특별히 우리 문인들의 애호곡이라서 여러 검은고 악보에 수록돼 있습니다. 검은고 가야금 양금의 현악기로만 연주하는 음악인데요. 오늘 이 3종의 악기 여러 대가 함께 연주하는 보허사 듣겠습니다. KBS 국악 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보허사 혹은 현악보허자 아명으로 황하청 들으셨는데요. KBS 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3136님 문자 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그제 일요일 가진회상 전곡 명인의 연주를 감상하니 긴 곡을 구름에 달가듯이 흐트러짐 없이 너무너무 잘 감상하였습니다. 잘 몰라서 여쭙습니다. 가진회상 합주로 할 때 상현하고 밑도드리로 갈 때 다른 악기들은 밑도드리로 하는데 세피리는 밑도드리로 하나요? 윗도드리로 하나요? 아니면 그때 정하기 나름인가요? 하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밑도드리 연주는 다 밑도드리를 연주하는데요. 간혹 새롭게 하고 싶어서 웃도드리를 같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래는 밑도드리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네,

음악 문화의 여백 박송암 스님 이야기. 매주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음악 문화의 여백 코너입니다. 오늘은 지난날 국가무형유산 범패 보유자셨던 박송암 스님 이야기 만나보려고 합니다. 열화당에서 펴낸 유익서의 책

하루를 끌라 하면 하루를 끌고 한 시간에 하라면 한 시간에 하고 또 30분에 마치라면 30분에 다 마칠 수 있는 것이 맞추어 야구 결승대회 결과를 어찌 예측하냐고 우리에게 물었다. 저 노구의 야구라니 나날을 그렇듯 젊게 산다는 것일 수 없는 것이 범패의 특징이었다. 범패는 봉원사에 입적해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었다. 당시 봉원사에는

0: 선임되었으나 한사코 사양하고 오로지 범패에만 전념해왔다. 신림동 장안사의 오송강, 봉원사 이승음이 유난스러웠지. 소리에 대한 자부심은 대단했다. 청량하고 유려한 성음을 지닌 송암은 그 후 각종 재에 불다. 새벽에 일어나면 범패를 구음으로 흥얼거리며 뒷산을 산책하고 제자를 가르치는 일이 일과 중 가장 보람이 있다는 스님은 그렇지만 아직도 몇 시간 괴속되는 재는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은 지녔다고 미소 지었다.
1: 지신을 정

염불하면 불법이요 불법하면 요술인데 요술의 당 문무주공 삼강오륜 팔조먹은

이 세상에 나온 사람 이내 말삼 들어보소 대명천지 밝은 나를 눈먼 소용이 어찌 볼까 지공무사 밝은 나를 높은 산에 먼저 듣고 대자대비 불보살은 정성시주를 먼저 보내 정성이면 지성이요 지성이면 가문이라

풍락성에라 하는데는 승성남녀 존비기천을 물러나고 너도 나도 차별 없이 임의자재로 수영하며 수량이 무궁하야 무상쾌락 수영하며 다시 생사 아니 봤다 불생

보살은 사막도에 빠진 중생, 근전에는 도사시고 지옥도 중에 수곡에 보시하고 시중하에

범패의 화청 들으셨는데요. 박송암 스님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매주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음악 문화의 여백 코너에서 오늘은 지난날 범패의 명인이셨던 박송암 스님 이야기 함께 나누셨습니다. 열화당에서 펴낸 유익서의 책 소리와 춤을 살았더라에 수록돼 있는 박송암 스님의 삶에 대해서 부처님께 달리 무엇을 공양하라 하랴 범패 박송암이란 제목으로 쓴 글 소개해드렸습니다. 박송암 스님이 아직 생존에 계시던 1980년대 스님이 74살 때의 이야기라서 더욱 생생하게 전해지는데요. 스님은 개화파의 거두 박영효의 손자이고요. 그의 부친이 봉원사에 승적을 둔 운허 스님입니다. 젊은 시절에 여러 직업을 전전하셨는데요. 13살 때에는 봉원사 앞에 간이 이발소를 차려서 봉원사 스님들의 머리를 깎는 일도 하셨고요. 경성호텔 사무원, 또 화공약품을 수입하는 무역중개회사, 또 양복점의 사무원 등으로 일하시다가 마침내 나이 19에 봉원사에 입적했습니다. 범패는 봉원사에서 배우셨고요. 평생 범패를 위한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오늘 음악 문화의 여백 코너에서 박송암 스님 이야기 함께 나누셨습니다. 보뜰마을님께서 그동안 송암 스님 범패를 종종 들려주셔서 스님에 대한 말씀이 더욱 반갑습니다. 송암 스님께서는 절대음감을 가지신 듯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음악성이 아주 풍부한 분이셔서 범패를 아주 빨리 배우셨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가야금과 아쟁해금 석대악기로 연주하는 산조 삼중주 듣겠습니다. 발현악기 가야금 그리고 찰현악기인 아쟁과 해금 이 세 악기의 어울림이 궁금한데요. 오늘 정경옥의 가야금 김일구의 아쟁

0: 왕이 수구조종 만조백관을 일시의 영을 내려놓으니 세상 갖고 보면 일품 재상님 내가 들어올 도로대.
1: 제.
0: 수국이라 물고기 등물들이 벼슬 이름만 따가지고 들어오는 뒤 이런 과관이었겠다. 성상은 그 성진은 도 판선비노 추수고징어 할냄팡 대대산동대로 모 방청사조계 해운공방계 평사청어 군수해구정다몽어 조부장조구 부별랑 정창의 승례 정달이 가오 자우나조리 금군보조 상순치 논치 준치 삼치 병치 가득 가오리까지 영을 듣고 그저 박박박박 어전에 목지어야 대왕의 절을 그저 구벅구벅 병든 용왕이 이만 하고 보시더니만은 내가 용왕이 아니라 생선전의 토물주가 되었구나.
1: 그렇지.
0: 경례 중에 어느 신하가 세상에를 나가 토끼를 구하여 짐의 병을 구하리까. 좌우 오독지졸 면면 상구하여 묵묵 부답이었다. 왕이 똘똘

0: 다리 가오 자우나 요리 근근 보조 탕순치 논치 준치 삼치 병치 가재 가오리까지 영을 듣고 그저 빠가 흰일한 죽을 임금을 살렸던 만흥은 병든 용왕이 이만 하고 보시더니만은 내가 용왕이 아니라 생선전의 토물주가 되었구나.
1: 그렇지.
0: 경례 중에 어느 신하가 세상에를 나가 토끼를 구하여 짐의 병을 구하리까. 좌우 오독지졸 면면 상구하여 묵묵 부답이었다. 왕이 똘똘

0: 살리요
1: 다유제
0: 정은 인가 열자가 오

0: 더불어
1: 다 좋다. 어이. 어이.
0: 세상을 나가오며
1: 얼씨구
0: 인간들이 잡으다가 한때여 제모장도 밑에 살짝 당근 면벽이며 주위로 세상을 나가오면 여기 옛 가물고 와려고 조그마한 산천수 이리저리 날 사립농돌이 입각기다 물에다 봉등 탐식으로 덜덜 생겨 담물려대로 죽거드면 인간의 이질 백지 설사배 피란디약으로 먹 싸구니 보내지는 보들이다. 이때요 해운공 방계란 놈이 열 발을 쩍 벌리고 살살 기어들어오며 흰호양은 세상이라 정인병 개선춘수가마니 참신하야 청복만악을 받으듯집어다가 대왕전을 바치리라. 용왕이 이만 하고 보더니 내 이놈 너도 신하란 말이냐.
1: 그렇지.
0: 내 저놈 조감이 있다. 두 엄지발만 뚝 뛰어나 내 쫓아라. 방첨사 조개가 어떠하뇨.
1: 좋다.
0: 방첨사 조개는 철갑이 꾸꾸고 방신체도 구르고 싸구나. 예그릴렀으되 화! 방주울지 세우고 자수인지공이라 세상을 나가

0: 서로도 치를 못할 적이 어부에게 한편으로 가서 속절 없이 모두 죽게가 된지 세상 천지는 못 가리라.
1: 좋다.
0: 이렇다시 공론이 미결할 적에 영등 전리로 한신하가 들어온다.
1: 슈하이

0: 상해를 나가 죽게 되면은 인간의 진미가 된다 하니 그 아니 온통오냐. 별주부 여자 오대 소신은 수족이 넣으시라 강상에 둥 실로 빗떠 망 보기를 자라와 인간의 봉패는 없사오나 해중지 소생으로 토끼 얼굴을 모르오니 화상 하나만 그려주시면 꼭 잡아다 바치겠나이다. 글랑은 그리 하여라.
1: 판소리 수군가 중에서 초합부터 어전회의 대목까지 들으셨는데요. 임현빈의 소리, 김태영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어전회의를 소집하자 수국의 여러 신하들이 모였는데요. 적임자가 나타나지 않자 마침내 별주부가 자청해서 자신이 다녀오겠다 하고 상서를 올렸네요. 별주부가 토끼의 얼굴을 모르니 화상을 하나 그려달라 하고 청하는 내용까지 들으셨습니다. 보뜰마을님 신청음악이었습니다. 1007님께서 사진과 함께 사연 주셨어요. 저도 식물 사진 보내드려요. 엄마가 키우시는 식물 화분이에요. 엄마가 식물을 좋아하세요 하셨어요. 양증맞은 화초들이 참 예쁘네요. 이 시간 끝곡으로 기악 연주 농부가 듣겠습니다. 한국 민속

농부가 기악 연주, 한국민속음악연구회의 연주였습니다. 5619님께서 앞서 감상한 수금과 재를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야외에서 활동하기 좋은 계절이 되면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지는데요. 이용이 늘어나는 만큼 안전사고의 위험도 커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헬멧과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주변 소리를 차단하는 이어폰 사용은 자제해 주세요.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내려서 이동하고 야간에는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반사 장비나 전조 등은 이용 전에 확인합니다. 특히 전동 킥보드는 한 사람만 탑승하고 음주 후에는 이용하지 않는 등 기본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녹두를 따먹는 도끼에 골치 아픈 영감이 곰곰이 생각을 하다 좋은 꾀 하나를 생각하는구나. 좋참!

발등에 자두 얹고 손가락 사이사이 살구를 끼워 넣고 입에는 홍시 물고 턱에는 대고이고 양겨드랑이에 사과를

시간이나 달라 토끼들이 영감 옆으로 살살 다가와서 어찌 죽었노? 코피 나고 입이 막혀 배꼽이 쑥 빠져갔다. 아이고 영감, 녹두심어 먹여주더니 우리더러 장사 지내달라고 녹두마 채워서 죽었구나. 토끼들이 녹두 영감 장사를 지내려고 자갈 치우고 질경이 뜯어 직넝쿨로 염을 놓고 머리에 둘러이어 거리제를 지낼 적으 헌헌 찬호화노 땡그랑 땡그랑 땡그랑

즐겁지 아니할 것인가? 토끼 잡는 것을 포기한 녹두 영감은 마을 사람들과 토끼와 함께 어울려 한

아동뱅이 군자지 규교의 의지뱅이라. 십실촌에도 충신이 있었고 삼척 유아라도 효제를 일삼으니 어찌 불량한 사람이 쓰려마는 요순의 시절에도 사흉이 있었고 공자님 당년에도 도척이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어찌 일동여기를 인력으로 할 수가 있나. 전라도는 운병이 있고 경상도에는 함양이 있는데 운봉 함양 두 을품에 박씨 형제가 살았으되 형 이름은 놀보요 아우 이름은 흥보였다. 사람마다 다 오쟁이 육보인디 놀보는 오쟁이 칠보였다. 그 어찌 칠보냐 하면은 이놈이 밥금 먹으면 남한테 심술 부르는 보 하나가 왼쪽 갈비 속에 가서 장기 궁짝 많은 것이 붙어가지고 병부 좀 지찬 듯 딱 이놈이 앵겨가지고 남한테 심술을 부리는디 꼭 이렇게 부르겠다. 똘보심사 볼짝시며 술 잘 먹고 쌈 잘 하기 대장군방 벌목시켜 오규방에 일사원 구삼설방에다 집짓기고 남은 오적이 불기르고 불붙는 뒤 부채질 새초분으로 불지르고 생잡고 춤추기와 소대상의 주정내어 남의 지상 깨뜨리고 질까는 과갱양반 재고를 뜻이 붙들었다 해다지면 내어 쫓

라면이 본세난 네 만못기와 글씨는 네 엽수시고 사지병어 비상없고 지주병이다 가래춤 뱉고 옹구진 가래 뜨고 사긋기만 작대기 자고 우는 애기는 발꾸락 빨리고 똥누는 놈 주잔치기 새암가상에 허방을 놓고 호박에다가 말뚝 박고 겁사둥이는 뒤집어 놓고 안진뱅이는 택견하고 이런

0: 저를 부르겠습니까? 오냐, 너 불렀다. 너희놈, 네 자식들 장계를 보내시면 손자를 몇 살로 짓겠니? 너희놈 늙어가는 행만 믿고 집안에서 할 일 하나 없이 뛰어똥뛰어똥 슬슬 돌아다니는 게 내 눈꾼대야 시어 보아줄 수가 없구나, 이놈. 오늘부터서는 네 계집사식 싹 다리고 나가보라라.
1: 아이고, 형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0: 용서고 무엇이고 쓸데없어. 썩 나가. 넌 내 성질 알지? 만일 안 나가서는 이놈 사륙지함이 날 것이다. 썩 나가.
1: 흥보 듣고 기가

들어 들어가서 여보 마누라 들어보 형님이 나가라 하니 어느 여기라 그 여금요 어느 말씀이라고 안 가겠소 자식들을 챙겨보 큰 자식아 어디가

옷이 낫겠다. 훈소로 막 고먹을 것이 없어노니 흥보 자식들이 배가 고파노니 밥을 달라 떡을 달라 적으러 간단 말이야. 그렁저렁 돌아다닐 적에 고을이를 찾아들 밥 좀 주고 또 한 놈 나앉으며 어머니 나는 그 호박 시리떡 좀 해주시오. 그놈이 그 두 가지로 담는다. 따수면 따수하도 달고 식으면 식은 대로 호박 시리떡이 달지요. 또 한 놈 나앉으며 어머니 나는 그 육개장 곡덕촌을 당도했는디 일간 초역입이었거늘 그 동네 사람들이 흥보 내외를 인권하여 거다가 몸을 잠시 으태가야 하실 적에 흥보 내외 근실은 좋던가 자식들을 낳았어도 깜빡이 하나 없이 아들만 또 구형제를 저러 국에다가 흙은 쌀밥 좀 말아주시오. 또 한 놈 나왔더니만은 어머니 나는 거 연계탕 생치구이 어만두 육만두 두누 산적 좀 해주시오. 먹어볼라요. 없다 그놈 입맛도 안다. 또 한 놈 나앉으면 없다 그놈들이 그 음식 타령을 해놓으니까 쇼기 니운니구나 죽겠구려. 나는 아무것도 말고 우유차 한 그릇 뜨근뜨근 끼려주시오. 아이고 이놈아 나는 우유차 이름도 모른다. 흥보 큰아들 놈이 쓱 나왔더니만은 어머니 아이고 이놈아 나는 왜 코 안 뚫은 코동부살이 목성음으로 어미를 부르느냐. 어머니 아버지 공론하고 날 장가 좀 들여주시오. 어머니 아버지는 그 손자도 안 늦어가요. 흥보마누라 이 말을 듣더니만은 어따 이놈아 야 이놈아 말 듣거라. 우리가 형씨가 있고 본변 네 장계가 여태 있으며 중원 가장을 헐베끼고 어린 너희들을 베끼었느냐.

끼워졌어. 환사방한테 문의가 있어왔지만은 곁들이실지 아닌지 모르지. 무슨 문의요? 권설은 많고 먹을 것이 없어서 환자심이나 주시면 갖다 먹고 가을이 착실히 갚아드리게 말은 거치실지 아닌지 모르지. 아, 박생환 백시장이 부잔디 그 환자 자신한 말이 웬 말이오? 형님 것이라도 너무 여러 번을 갖다 먹고 보자니까 열 개면 서른이에요. 여기 누구든지 말 타고 다녀오라는 마삭단장까지 제지기 놨으니 그 일 한번 해보실래오? 흥보가 곰곰 생각을 해보니 돈 30냥을 가지시면 1년 유행이 풍족하고 돈 또 단냥을 가지시면 우선 호기가 될 때다야. 여보시오, 그 일고 어긋나다게 하여 주시오. 내가 말 타고 다녀올 것 없고 정쟁이 말로 가 다녀올 것이니 그 돈 단냥 날려주시오. 아, 굴란 꾸리하오. 저 아연 그 동을 보아라. 귀문을 열컹 열고 돈 단양을 내어주니 흥보가 받아들고 나 다녀오리다. 예, 평안히 다녀오시오. 박응보 좋아라고 질청 밖을 썩 나서며 얼씨구나 얼씨구나 돈 받아 돈 받아

나온다. 박응보 마누라 나온다. 아이고 여보 영감, 영감 오신 줄래 몰랐소. 내 잘못되었소. 이리 오시오, 이리 오시오.

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
여봐라, 이 돈 가지고 쌀 팔고 고기 사서 육죽을 우루먹에 좀 많이 끼려라. 그래서 객기 한 통씩 먹어보자. 자식 데리고 흥보 내외가 한 통씩을 막 먹어놨더니 배가 불러가지고 자식들 코끝에서 국말귀기 쇠주 후죽국 내리듯 댕강댕강 흐르며 고자백이 잠으로 모두 앉아서 자지. 그 틈을 타가지고 흥보 마누라가, 아이고 여보시오, 이 응감 대체 낮에 그 돈이 어디서 나시며 어디서 그렇게 약주를 많이 잡수고 오셨소? 쉬, 시끄러. 큰일 보통은 비불발설이었다잉. 내미 알면 큰일 날 돈이시. 낮에 그 돈이 다른 돈이 아니라 우리골 좌수가 백령 영문에 잡혔는디 좌수 대신으로 곤장열만 맞으면 몇 싹은 한 개의 성냥씩, 열 개면 서른냥이요. 낮에 그 돈은 난 말 타고 다녀오라는 마삭단냥일시. 자네 혼자만 하소해. 흥보 마누라 이 말을 듣고 중원가장 폴지 품을 팔아 생명구지를 온다으니 하나리 빈 돌고 땡이 툭 꺼지 난도 떴다가 절컥 거꾸로

내려갈 적에 혼자 말로 군담 먼다. 아이고 아이고 내 신세야, 어떤 사람 팔자 좋아 고대광실 좋은 집에 후가 사로 잘 사는디 나는 무슨 팔자가 안디 내 품이단 말이 웬 말이냐. 금영태명 내려갈 적에 백령 영문이 무섭구나. 샌디 내 품이단 말이 웬 말이냐. 금영태명 내려갈 적에 백령 영문이 무섭구나. 쉬어다 보니 대장기요, 내려굽어 보니 숙

집이냐? 내 집이라 들어가면 밥 달라고 우는 자식이 떡 사주마고 달래지고 떡 달라고 우는 자식은 엿사주마고 달랜던디 돈이 있어야 말하러지 금형 폐명 올라갈지 그때요 흥부 마누라는 영감 폐명 간지 후에 후원으로 단어를 묻고 지성으로 비는 말이 비난이다 하나님 전 비난이다 병역가신 우리 영감 내 한 개도 아님 받고 무사히 돌아오시라 천만 축수도 비난이다 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
너를 바라보며 어찌하야 못 오는고. 병영령은 권장을 맞고 장도지 나서 못 오나. 시대 오다 욕을 보느냐. 아이고 어쩔 거나. 어찌가야 숨못 오느냐. 한참 일이 설리 울다가 막둥이를 업고 마중을 나와보니 흥보가 허멍 패명 울며 올라오지. 아이고 여보시오 영감, 어디 매맞으시면 장채나 좀 봅시다. 장채가 무엇이고 예편에 죽은 것이고 놔둬. 원 예편에가 예지간이 밤새도록 방정을 떨어야지. 가시오 마시오 그 우는 것을 앞집 교수협이라는 놈이 알았던가 없어. 아 그래갖고 내 발등거리 해버렸단 말이오. 아니 그러면 매를 안 맞았던 말씀이오. 매 맞으시면 사람 자식이 아닐까. 흥보 마누라 좋아라 춤을 추면서 논다. 얼씨고 나 얼씨고 지와자자 좋네. 영감 병영 간지 후거 후원 으다가 단어를 묻고 부대매를 맞지 말고 무사히 돌아오시라고 하나님 전에 빌었더니 내 아니 맞고 돌아오니 이런 정사가 또 있나. 옷을 헐벗어도 나는 좋고 굶어 죽어도 나는 좋은데 얼씨구 얼씨구 얼씨구 흥보도 좋아라고 도구대 춤을 한번 추는디 얼씨구나 좋다 지워다 좋다. 한참 일이 춤을 추고 놀다가 안으로 들어가서 이건 흥보 마누라의 말이었다. 여보 영감, 그런 그 허황한 소리 지의 발 믿지 말고 건너 말 가서 아주머니 댁이나 한번 다녀오시오. 형제간에 어찌 그리 보고 싶지도 않소? 아 글씨 말씨 어찌 형제간에 보고 싶지 않겠나마는 만일 건너갔다가 형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전국간에 다소간 주시면 좋으되 겁 만일 보리를 주면 어떻겠는가. 보리라니까 흥보 마루라는 먹는 보리.

제때를 부서지게 깨뜨리며 에헴 에헴 이런 때는 어느 놈이 날다리에 무얼 달라든지 무얼 어디로 왔든지 나를 그렇게 하루에 온 놈이시면 이놈 능지처 처벌 내리라. 이런 사람 같으면 제사가 빗났으니 썩 나올 일인데 빌면 줄 줄 알고 빌로 한번 들어가 보는데 우르르르르 쫓아 들어가 영창 밑에 엎지며 이 놈의 똥으로 가서 물어보시오. 흥보 기가 막혀. 아이고 형님 피난이다 피난이다. 형님 주전 피난이다. 인명이 제천이라. 설마 은돌 축설일까 만원 여러 끈이를 불모 논이 할일 없이 죽겠네다. 형님 쓰라를 물러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국악방송입니다. 국악방송은 서울 경기 일원 FM 99.1MHz, 부산 일원 FM 98.5MHz, 대구 일원 FM 107.5MHz, 대전 세종 일원 FM 90.5MHz, 광주 일원 FM 99.3MHz, 전주 일원 FM 95.3MHz, 경주 포항 일원 FM 107.9MHz, 청주 일원 FM 107.5MHz, 강릉 동해 일원 FM 103.3MHz, 제주 일원 FM 91.3MHz, 서귀포 일원 FM 106.9MHz, 목포 진도 일원 FM 94.7MHz, 남원 일원 FM 95.9MHz,

이맘때 동네 식당 앞을 지나다 보면 하나 둘 보이는 안내문이 있습니다. 콩국수 개시. 어떻습니까? 이 다섯 글자만 보면 뭔가 떠오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느껴지는 것. 저는요, 아, 여름이 가까이 왔구나. 맞죠? 그런데요, 이 냉면도 있고 또 뭐 부산 쪽에는 밀면도 있고요. 차가운 면 음식이 사계절 내내 흔해졌잖아요. 그렇지만 이 콩국수에는 여름 음식 이상의 정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넉넉하지 않던 시절부터 가족들 더위 먹지 말라고 콩을 불리고 또 삶고 갈아내던 정성. 차가운 콩국물 한 모금에 땀을 식히고 또 속을 든든히 채우면서 또 열심히 일하던 시간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한여름은 아니지만 햇살은 조금씩 뜨거워지고 몸도 마음도 서서히 여름 준비를 해야 할 텐데요. 오늘은요, 콩처럼 담백하게 속을 채워주는 마음을 담아서 내 곁에 있는 그와 그녀, 네, 누구든 좋습니다. 그에게 안부 한마디 건네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더위 오기 전에 맛있는 것 좀 챙겨 드세요.

하시고요. 자,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솔바람 물소리 어떻게 진행되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부에서는 우리 음악을 해설과 함께 깊이 있게 만나보는 도들볕 우리 음악 준비되어 있고요. 또 100세 시대에 꼭 필요한 정보 챙겨드립니다. 건강 더하기 마련되어 있습니다. 2부에서는 전국 곳곳의 문화 소식들을 전하는 풍경소리, 그리고 수요일 코너죠. 개울가의 세탁기, 우물가의 정수기도 함께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가야금 경기 대풍류 듣겠습니다. 연주에 이지영 외

애써왔습니다. 오늘은 아쟁 특유의 깊고 거친 숨결, 그리고 스승에게서 제자로 이어지는 산조의 맥을 따라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서정호의 아쟁으로 박종선류 아쟁산조 14분여의 긴 호흡으로 감상해 보시죠.

수현장 지곡이었습니다. 연주의 KBS 국악 관현악단이었습니다. 건강한 몸과 편안한 마음을 위한 다양한 건강의학 정보를 알아봅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건강 더하기. 신장은 우리 몸의 노폐물을 걸러내고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맞춰주는 아주 중요한 장기인데요.

만 초로 같은 우리 인생 한번 아차 죽어지면 육진장포 일곱

남아 있건만 초로 같은 우리 인생 한번 아차 죽어지면 육진장포 일곱

소용이 딴 말가 사후에 만반지 인수 차려놓은 들 무엇하며

0: 초로 인생 잘 들으셨습니까? 소리의 박일엽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일부 마무리곡입니다. 진도 씨김굿 성주경 벼슬궁 함께 할 텐데요. 연주의 박병천 외 여러분입니다.
1: 명당 터잡아 지경다가 집을 짓었으니 성주경을 한번 쳐드립시다.

울산이 떨어져서 영암 울출 생기시고 울출산이 떨어져서 해남 노릇 생겼다. 떨어져서 한금산이 생겼던가 만금산이 떨어져서

0: 독성하야 자유야 두고 국가유야 대평하야 정가를 주시거든. 법에다 안고 자한궁에 들어가서 설지 발을 바로 이 걸정을 닦고 묶거든 냉겨내가
1: 마무리하라 중산에다가 무선 열고
0: 예쁜 희귀하니 문 열어 가지며라 대국은 손목이라게 일청의 손자 가야 자동급자 하야기로 예 하도와 요탄

추천해드리죠. 전국 곳곳에서 들려오는 문화 소식들을 편안하게 전해드리는 풍경소리 마련되어 있고요. 또 수요일 코너 개울가의 세탁기, 우물가의 정수기 마련되어 있습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추억을 공유하게 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국악방송 솔바람 물소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야외에서 활동하기 좋은 계절이 되면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지는데요. 이용이 늘어나는 만큼 안전사고의 위험도 커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헬멧과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주변 소리를 차단하는 이어폰 사용은 자제해 주세요.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내려서 이동하고 야간에는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반사 장비나 전조 등은 이용 전에 확인합니다. 특히 전동 킥보드는 한 사람만 탑승하고 음주 후에는 이용하지 않는 등 기본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전국 곳곳에서 들려오는 문화 소식들을 편안하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풍경 소리. 오늘은 서울 서초구로 예술가들의 무대가 국립국악원에서 마련됩니다. 2026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음악과의 정기 연주회 소식인데요. 공연은 오는 6월 29일 오후 7시 30분입니다. 서울 서초구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열립니다. 이번 무대는 전통예술원 음악과 학생들이 갈고 닦은 기량을 선보이는 자리입니다.

한국 거문고 앙상블의 연주로 유현의 춤 듣고 오셨습니다. 다음 들으실 곡은 월광입니다. 연주의 강원 도립 국악관현악단이고요. 12분의 긴 호흡으로 이어드립니다. 이 월광은요, 국악 작곡가 정동희가 억완용 시인의 시 표정 없는 달을 읽고 받은 느낌을 음악으로 풀어낸 곡입니다. 바다 위에 비친 달빛,

할머니, 그땐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리고 지금은 또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을까요? 개울가의 세탁기, 우물가의 정수기, 아버지의 할아버지, 어머니의 할머니, 그땐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리고 지금은 또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을까요? 일상 속 그 발자취를 따라가 봅니다. 개울가의 세탁기, 우물가의 정수기.

0: 않네. 그저 기다리고 돌아오면 속 나누고 살 줄 알았는데.
1: 목욕이나 가실라우 들으셨습니다. 노래의 판소리 아지트 노래박스였습니다. 개울가의 세탁기, 우물가의 정수기, 오늘은 수박 한 통에 담긴 이야기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달라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자르기 전에 먼저 씻는 건데요. 껍질은 먹지 않는데 왜 씻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칼이 껍질을 지나 속살로 들어가잖아요. 그때 껍질에 있던 세균이 수박 속으로 옮겨갈 수 있답니다. 또 하나, 먹다 남은 수박을 반통 그대로 랩을 씌워 냉장고에 넣는 경우가 많죠. 안전하게 보관하려면 한 입 크기로 잘라서 밀폐 용기에 담아서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미 랩을 씌워 보관했다면 다시 먹을 때는요, 절단 면을 조금 잘라내고 드시는 것이 안전에도 좋습니다.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남도민요 기악연주곡 자진육자백입니다. 가야금의 지성자 장구의 김청만입니다.

들려드린 곡은 남도민요 기악 연주곡 자진육자백이었습니다. 가야금의 지성자 장구의 김청만이었습니다. 개울가의 세탁기, 우물가의 정수기,

오늘의 마무리곡 축제 같은 하루였습니다. 연주의 꽃별 외 여러분이었습니다. 매일 건네는 말이라도 그 안에 마음을 담으면 그 말은 어느새 하루를 여는 작은 힘이 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의 하루가 조금 더 환하게 피어나기를 바라며 함께 마음을 모아서 외쳐보겠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 가장 젊고 푸른 날, 마음껏 누리자. 지금까지 연출의 임희연, 구성의 유금령, 저는 김성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방안을 가득 채운 악보, 수천 번을 고쳐 쓴 가사 한 줄, 이렇게 만들어진 음악은 창작자의 분신입니다. 열심히 만든 곡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때 국내외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당신의 음악을 찾아내고 그 노력의 대가를 정당하게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음악 생태계를 만드는 시작입니다. 당신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당신의 열정이 내일의 선율로 이어지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의 음악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음악의 가치를 더 높게, 창작자의 권리를 더 넓게, 사단법인 한국음악

해야겠습니다. 불안도 결국 내가 삶을 진지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신호일 테니까요. 자, 2026년 5월 27일 수요일 지각, 잠깐의 금전적 어려움 같은 일상의 작은 걱정들이 돌멩이 같은 불안이라면 바위 같은 불안은 생명

알아야 하겠습니다. 불안도 결국 내가 삶을 진지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신호일 테니까요. 자, 2026년 5월 27일 수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이들인 햇살 시작하겠습니다.

5월 27일 수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의 들인 햇살. 오늘 첫 곡은 아리수의 노래로 들어봤습니다. 앵매기였습니다. 삼성할부지님, 요즘 저희 프로그램에 가장 먼저 도착하는 문자를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수수하게 웃는 수요일 아침 앵매기 타령 들으면서 창호의 들인 햇살 출석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맨 앞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자, 오늘 오프닝에서 불안을 돌멩이 혹은 바위에 비유하는 한 정신과 의사의 얘기를 전해드렸는데요. 누구나 마음속에는 돌멩이 같은 불안 몇 개쯤 품고 살고 또 가끔은 바위 같은 불안에 시달리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 내가 지금 불안해하고 있구나. 그 사실을 알아봐 주는 것만으로도 불안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내 마음 읽기 오늘 잘하면서 혹여라도 돌멩이 같은 바위 같은 불안이 고개를 이렇게 들라치면 너 누군지 알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전국 날씨 살펴보니까 흐리거나 비 오는 곳 대부분입니다. 언제 어디서 비 올지 모르니까 오늘 출근하시는 분들은 비 대비하는 의상, 우산, 뭐 장화 장화까지는 아닌가요? 왜요? 요즘 패션 장화도 많은걸요. 챙기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아침 문자 주제는 요즘 나를 불안해하게 하는 순간은 언제였는지 이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건강검진 결과 기다릴 때 통장 잔고 아 얼마 없을 텐데 월급날 들어왔나? 뭐 이런 식으로 약간의 불안을 머금고 통장 잔고 확인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혹은 아이가 외출 중 저녁 9시 지났는데 당최 전화를 안 받을 때 문자를 안 읽을 때 요럴 때 깜짝깜짝 놀라고 은근히 불안하죠. 좋습니다. 이런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크든 작든 내 마음에 돌멩이처럼 남아있는 걱정이나 불안 이런 거 사연 보내주시면 제가 잘 알아봐 드리고요. 토닥토닥 해드리는 그런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창호의 들인 햇살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자는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 이용하시면 되고요. 국악방송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앱 덩덕궁 다운받으시면 무료 사연 쓰기 그리고 방송 청취도 가능합니다. 카카오톡으로도 사연 나눠주실 수 있는데요.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국악방송 검색하시면 국악방송 라디오 채널이 딱 보이실 겁니다. 채널 추가 눌러주시고 사연과 신청곡 그쪽으로도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자, 두레소리의 노래 사소한 이야기 듣습니다.

두레소리의 사소한 이야기, 삼산의 파파파파까지 두 곡 이어들었습니다. 창호의 드린 햇살, 오늘 아침에는 나를 불안하게 하는 순간 언제였는지 그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황성희님, 내 마음에 남아있는 돌멩이 같은 걱정과 불안. 제가 57 여성인데요. 요즘 체력이 급하게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걱정이라는 돌멩이가 제 마음속 우물에 가라앉은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우물 밑에 가라앉아 있는 걱정이라는 돌멩이 길어 올려야죠. 운동을 조금씩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너무 무리한 운동보다는 조금씩 조금씩 키워나간다 생각하시고 사소한 운동, 짧게 할 수 있는 운동으로 한번 도전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운동 0204님 이미 하고 계시는데 월수금 나가는 헬스 프로그램에 연휴가 끼어가지고 일주일 만에 운동을 가네요. 새로운 마음으로 잘하고 싶습니다. 아자아자 파이팅 하셨습니다. 0204님 그리고 앞서 사연 보내주신 황성희님 두 분 다 건강히 잘 될 거야 응원 드립니다. 1324님 아들이 남편 차를 몰고 나가면 그렇게 불안합니다. 들어올 때까지 심장이 벌렁벌렁하고요. 근데 내가 왜 이렇게까지 걱정을 하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한디 얘기 듣다 보니까 생각났어요. 결혼 전에 남동생이 차를 몰고 나갔다가 큰 사고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나가면 그렇게 불안합니다. 들어올 때까지 심장이 벌렁벌렁하고요. 근데 내가 왜 이렇게까지 걱정을 하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한디 얘기 듣다 보니까 생각났어요. 결혼 전에 남동생이 차를 몰고 나갔다가 큰 사고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 기억이 아직 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나 봅니다라고 하셨어요. 트라우마가 있으시군요. 그죠? 그래도 뭐 아드님에게 안전운전 해야 된다. 나는 이런 불안이 있다. 엄마의 마음을 잘 공감할 수 있도록 자분자분 얘기를 건네주시고, 또 아들이 안전운전 잘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의 불안보다는 불안의 양을 한 4분의 3 정도 덜어내셔도 아무 문제 없을 것 같다고 저는 장담합니다. 자, 계속해서 사연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요즘 불안하게 하고 있는 게 뭔지 그 사연.

얼터너티브 그런지 락 스타일로 풀어낸 사년불 싱싱의 노래와 연주였고요. 그에 앞서서 소리꽃 가객단의 걱정 들었는데요. 가사가 아주 인상적이죠. 걱정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오지 않는 일에 대한 걱정이었다. 그러면 30% 정도가 남는데 그중에도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수수료 좀 빼면 한 4% 정도가 진짜 우리가 걱정해야 될 일이다라는 가사 오늘 아침 곱씹어 봅니다. 2919님 아이들 대학 졸업시키고 결혼하고 나면 걱정 없어질 줄 알았는데요. 그게 아니더군요. 혹시 아이들이 부부싸움은 하지 않나, 손자, 손녀, 교통사고 등 위험은 없나, 이런 걱정들이 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이러한 걱정조차도 떨쳐내고 사람이 살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게 건강한 생각이다. 아, 내가 역시나 조부모로서

0: 이한철의 창호에 드린 햇살.
1: 이한철의 창호에 드린 햇살에서 드리는 선물 알려드려요. 국악의 선율을 금빛으로 물들이다 주식회사 미인골드에서 전통 디자인 식용금박 티골드 세트를, 나를 위한 건강 루틴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 정가농산의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를 드리고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장기지 떡에서 떡 선물.

0: 뭔가 공사 이런 거에 대해서 선거운동을 하기는 어려워진 분위기가 된 것 같고.
1: 고가차로 아래 철도가 지나잖아요.
0: 네, 맞아요. 그래서 어제 그 전차들도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지연 연착된 것도 있었고요. 그 오늘도 열차가 그 경의선 서울 수색 구간이 운행 중지되는데 예.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중교통편 잘 확인을 해주시고요. 어허. 앞으로 이제 경찰은 그 붕괴 조짐이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안

0: 예전에는 그랬어요. 예전에는 정치적 진영이 어느 쪽이든 간에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인간적으로 지키는 선이 있었단 말이에요.
1: 그렇죠.
0: 근데 어느 순간 사람이 죽는 문제에서도 너 어느 쪽이야? 어느 진영이야? 이렇게 정치적 해석으로 꼬리표를 달게 되는 좀 이런 문제들이 있는
1: 이게
0: 거고요.
1: 이제 정치 진영 사이에 그 명칭의 극자가 앞에 붙더라고요.
0: 네. 그래서 어쨌든 일베로 인해서 많은 상처를 낳았고, 사이트 폐쇄해야 된다, 관리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뭐 십수년째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자 이재명 대통령이 공론화와 실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1: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인데요. 삼성전자 노사 갈등 여파가 경쟁사인 대만의 TSMC 직원들에게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역시나 성과급 때문인가요?
0: 네, 맞습니다. 대만에서도 우리도 한국처럼 파업하자.
1: 우리도 반도체 많이 팔았는데.
0: 네, 그런 거예요. TSMC 이게 일베 닫는다고 혐오 표현이 없어지겠느냐?
1: 아, 다른 사이트로 옮겨갈
0: 네.
1: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0: 뭐
1: 있으니까.
0: 주소지 간판만 바꿔 달고 더 심해질 것이다. 라거나 또 반면에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무분별한 혐오를 유통하면서 방치하는 플랫폼에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돈 벌고 있는
1: 아,
0: 거거든요.
1: 그런 거예요.
0: 네, 혐오 콘텐츠로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운영자에 대해서도 삭감설이 돌면서 직원들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1: 더 벌었는데 성과급은 덜 준다.
0: 네, 그러니까 TSMC는 뭐 지금 추정이지만 전 세계 반도체 공장 새롭게 또 동시에 건설하면서 자금이 대규모 들어가기 때문에 성과급을 줄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TSMC 일부 직원들은 삼성도 저렇게 노사협상 했는데 우리도 파업해야 된다. 가만히 있으니까 우리한테 돈 줄인다고 하는 거다라는 거고 지금 반응은 그래서 좀 하이닉스가 독을 푼게 삼성한테까지만 푼게 아니고 전 세계에 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도 나오고
1: 네, 그러네요,
0: 있어요.
1: 정말.
0: 예, 그런가 하면 삼성전자는 노사 간에 협상을 했잖아요. 근데 이 합의안에 대해서 직원 투표 진행 중입니다. 투표율이
1: 오호.
0: 90%에 달했는데 비반도체 직원들 중심으로 이루어진 동행 노조는 투표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합니다.
1: 아, 노조들 사이에서 노조 안에서도 좀 내부적으로 충돌이 있네요,
0: 네,
1: 의견이.
0: 노조가 여러 갠데요. 협상 이번에 한 그 노조는 초기업 노조라는 곳이고
1: 초기업 노조.
0: 여기에 동행 노조가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왜냐하면 투표권을 박탈했다라는 거예요. 이 동행 노조는 이번에 투표를 못 들어가게끔 이렇게
1: 그래요?
0: 그래서 목소리를 못 담으니까 이거에 문제가 있다. 동행 노조를 투표에서 배제한 것이 문제가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다른 외국 기업들은 이렇게 TSMC도 그렇고 다른 데 투자를 하잖아요. 번 돈은 투자한다. 번 돈은 투자한다. 이건데 직원들이 욕심 부리고 망치고 있다라는 여론이 생길만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완제품 부분, 특히나 휴대폰 사업부는 적자 부문이 아니에요.
1: 아, 그래요?
0: 반도체가 힘들 때도 늘 효자 실적 유지하면서 삼성의 반도체가 버틸 수 있게끔 돈을 가져다 준 부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제 동행 노조도 할 말이 있는 것이고, 예, 무엇보다 이제 투표에서 배제된 이 과정이 좋지 않다라는 건데 이번 주 안에 투표 결론이 나올 거라고 해요. 근데 만약에 가처분이 인용되면 지금의 노사합의 자체가 무효가 될수 있어서 핵심
1: 아이고.
0: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1: 네, 어찌어찌 협상안, 노사 간의 협상안은 타결됐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이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뉴스. K-POP의

0: 그래도 늘 효자 실적 유지하면서 삼성의 반도체가 버틸 수 있게끔 돈을 가져다 준 부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제 동행로 미국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도 상 받고 예? 2월 달에 그래미에서 상 받고 3월에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상 받더니 이번에 이렇게 AMA요. 근데 만약에 가처분이 인용되면 지금의 노사합의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어서 아이고.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1: 네, 어찌어찌 협상안 노사 간의 협상안은 타결됐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이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뉴스. K-POP의 위상이 또 한 번 입증됐습니다. K-POP 데몬 헌터스 캐대언 주제곡과 BTS가 미국 AMA에서 큰 상을 받았네요.
0: 네,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줄여서 AMA 시상식입니다. 네. 미국 3대 대중음악 시상식 중에 하나고요. 그 스트리밍, 판매량, 라디오 방송 횟수 등을 종합해서 후보를 선정합니다. 이번에 골든, 예, 캐대헌의 골든은 또 테일러 스위프트를 꺾고 우와. 이번에 상을 받았는데요. 골든이 1월 달에도 미국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도 상 받고 예? 2월 달에 그래미에서 상 받고 3월에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또 상 받더니 이번에 이렇게 AMA에서도 받은 겁니다.
1: 와, 진짜 엄청난 히트인데요.
0: 히트도 쳤지만 참 용기하고 희망을 주는 노래가 사랑받아서 너무 좋더라고요.
1: 그러네요.
0: 예. 그 영화도 글로벌 누적 시청 5억 회 넘기면서 오징어 게임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탄소년단 BTS는 무려 대상을 수상했어요.
1: 그래요?
0: 예, 정확한 이름은 올해의 아티스트 부문이고 대상에 해당하는 건데 경쟁 후보만 봐도 브루노 마스, 저스틴 비버, 레이디 가가, 테일러 스위프트 등등 있었지만 예. 이 대단한 이름들을 제치고 트로피를 차지했습니다.
1: 와, 오히려 미국 사람들을 좀 위로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자기네 나라 시상식인데 우리가 너무 많이 받았어 미안해. 이런 마음입니다. 자, 끝으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0: 네, 어제 내린 비가 당초 오늘 대부분 그칠 걸로 예상이 됐는데요. 오늘 비가 좀 그쳐가다가 내일 한 차례 더 쏟아질 수도 있습니다. 예. 어제 오늘 내린 비가 이 짧은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된 거라서요. 지하차도 고립이나 하수도 역류 또 저지대 침수 등이 우려돼서 위험지역 접근은 자제해 주셔야겠습니다.

어우, 오랜만에 들었더니 정말 좋네요. BTS의 버터 듣고 왔습니다. 자, 청해드린 햇살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7시 51분 36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한철이 고르고 고른 음악 아무리 바빠도 이 노래는 못 참지. 자, 오늘은 호주의 소프트록 그룹 리틀 리버 밴드가 1978년에 발표하고 엄청난 히트를 기록했던 노래 레미니싱 듣겠습니다. 이 레미니싱이란 말이 추억에 잠기다, 과거를 회상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밴드의 기타리스트 그레이엄 고블이 흑백 영화, 그러니까 78년 당시에 오래전 음악들, 오래전 영화를 엄청 좋아했다고 해요. 그런 이유로 만든 노래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존 레논이 굉장히 좋아했던 노래, 또 프랭크 시나트라가 1970년대 나온 노래 중에서 이게 최고예요 라고 인정해줬던 음악입니다. 리틀 리버 밴드의 레미니싱 들으면서 1부 마무리하고 저는 2부에 되돌아오겠습니다.

사람이 좋아서 숲이 아닌 마을에 사는 새가 있습니다. 견우직녀의 다리가 되어주고 멀리 있는 그리움을 가장 먼저 물어다 주기도 합니다. 또 기쁜 날이면 처마 끝에서 함께 울어주고 외로운 날은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새. 어쩌면 우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까치의 그 작은 날개에 마음을 기대

되어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리랑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의 일상에 함께하며 언제 어디서 들어도 반가운 노래. 해금 앙상블 금소리에 미량아리랑 주제에 의한 작대를 들으며 까치의 노래 같은 반가운 소식들이 늘 우리 곁에 머물기를 기원합니다.

0: 네, 대한민국 영웅가 속 가려진 인물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다시 한번 음악 들어보시죠.
1: 천마 타고 온 박혁거세.
2: 가려진 인물은 고구려를 이어갖고 발해를 세운 인물이에요. 고왕이라고 불렸던 이 인물은 과연 누구일까요?
0: 자, 고구려 멸망 이후 옛 고구려 유민들을 모아서 만주에 발해를 세운 인물 과연 누구일까요가 문제입니다. 보기 다시 드리겠습니다. 1번 주몽, 2번 왕건, 3번 대조영, 4번 김동영입니다. 확실하게 한 사람은 아니죠. 현대를 살고 있는 사람의 이름이 하나 끼어 있고요. 이 인물의 이야기를 담은 대하드라마도 있었는데 주인공은 최수종 씨. 아, 근데 보기에 이런 드라마가 두 개나 있네요. 그게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겠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30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추첨 통해서 다양한 선물도 드리니까요. 도전 한번 해보시죠. 자, 최수종 주연 최수종 씨. 아, 근데 보기에 이런 드라마가 두 개나 있네요. 그게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겠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30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추첨 통해서 다양한 선물도 드리니까요. 도전 한번 해보시죠. 자, 최수종 주연의 이 드라마, 오늘 정답인 드라마의 주제곡입니다. 주병선의 노래고요. 노래 제목은 어머니의 나라.

0: 주병선의 노래 어머니의 나라 듣고 왔습니다. 자, 창호이들이 넷살 2부 창호의 퀴즈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고구려 멸망 이후 고구려 유민들을 모아서 만주에 발해를 세운 인물 과연 누구일까요가 문제였고요. 보기 4개 드렸습니다. 1번 주몽, 2번 왕건, 3번 대조영, 4번 김동영이었는데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 많습니다. 8908님 정답 3번 대조영, 또 2096님도 정답을 보내주셨는데 1번 주몽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아이쿠야, 제가 물레동 사는 최수종 박씨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오호, 가정을 잘 아끼는 그런 우리 애청자분이신가 봅니다. 화딱지님도 1번 주몽으로 보내주셨어요. 우리 남편도 최수종 씨처럼 멋져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7507님 정답 3번 대조영일 것 같아요. 보기 중에 4번 김동영에서 큰 웃음 터트립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이, 근데 뭐 김동영 씨도 훌륭한 사람이죠. 네, 잘생기고 효자이고 또 먹는 것을 돌같이 보고 무력이 조금 있는 것이 흠이긴 한데, 아, 흠은 아니죠. 예, 하여튼 그렇긴 한데, 그래도 주몽, 왕건, 대조영 사이에 이름이 낀 것은 엄청난 영광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자, 오늘 정답 과연 뭔지. 7444님은 초등학교, 중학교 때 열심히 역사 공부한 보람 있네요 하시면서 대조영으로 보내주셨어요. 이 정도면 이쪽인 듯한데요. 자, 정답 들어봅니다.
1: 오늘 정답은 3번 대조영이었어요. 근데
0: 아하.
1: 한철이 삼촌, 지는 발해가 이름부터 뭔가 멋있는 것 같아요.
0: 맞아, 맞아. 그리고 발해라는 이름은 바다 이름에서 나온 거라더라.
1: 지도 알아요.
0: 아는구나.
1: 암튼 이제 속내관 아저씨한테 웃기는 사교육 받으러 가야 하니까 선물 받으실 분들 좀 얼른 불러주세요.
0: 좋습니다. 오늘의 당첨자는 5055님 범장기지 떡드리고요. 3137님 어쩌다 못난이 김치, 1001님 소금구이 막창, 그리고 7555님께는 전병 세트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당첨자 발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5055 3137 1001 7555입니다. 번호 불려주신 오늘의 당첨자께서는 샵 030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성함과 주소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겠습니다. 창호야, 오늘도 수고 많았어. 인사 나누자.
1: 창호의 퀴즈. 저는 퀴즈돌 창호였어요. 지는 내일도 올게요. 안녕.
0: 안녕. 창호 보내면서 윤선 작곡가가 만들고 다스름이 연주했습니다. 바람의 나라 함께 듣죠.

윤선 작곡 다스름 연주로 바람의 나라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수요일 코너 오늘도 송내관 송용진 쌤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어떤 역사 이야기 나눌지 기대 갖고 만나봅니다.

0: 우리 역사가 귀에 쏙쏙쏙 재밌고 즐거운 역사 시간 속내관에 웃기는 사교육. 속속 송내관 송용진 쌤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송내관입니다.
0: 네, 네. 지난 일주일 편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1: 네, 한국사책 관련 강의가 많이 들어와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0: 와, 또 전국으로 발로 뛰셨군요.
1: 네, 반응이 좋습니다.
0: 아, 네. 지난 시간에 송내관님의 야심작, 송내관의 재미있는 한국사 기행, 개정 증보판 속 역사 이야기 살펴봤는데요.
1: 네, 그렇습니다. 원래 그 경복궁 답사를 해야 되는데
0: 예.
1: 예, 물이 들어오면 노를 저어야 되기 때문에 예, 특집으로 한번 제가 편성을 해봤습니다.
0: 좋습니다. 예. 송내관의 글과 사진, 입담 그리고 드라마 장면까지 같이 들으니까 굉장히 입체적이고 재밌습니다.
1: 준비 많이 합니다.
0: 아, 자, 그러면 오늘은 야심작 송내관의 재미있는 한국사 기행 어떤 부분부터 시작해 볼까요?
1: 아, 오늘은 133쪽 한번 해보겠습니다. 133쪽.
0: 오, 여기는 사진이 굉장히 이국적인 곳이네요.
1: 이국적이죠. 이곳은 이제 우즈베키스탄의 사마르칸트라고 아주 유명한 곳이죠.
0: 우와. 예.
1: 그 이게 왜 한국사 기행에 갑자기 우즈베키스탄이 나오느냐? 이곳에 고구려인이 있는 벽화가 있어요.
0: 아, 그래요?
1: 예. 그러니까 5,000km 떨어져 있는 이 우즈베키스탄까지 고구려 사신이 온 거예요.
0: 우와. 그러니까
1: 당시에 고구려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 우린 지레짐작할 수 있겠죠.
0: 그러네요.
1: 예. 그러니까 당시가 당나라랑 신라가 고구려를 막 협공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구려가 좀 급한 거야.

0: 34페이지는 분명히
1: 우즈베키스탄에
0: 있었는데 다음 페이지에서는 일본에 또 가 계시고 그런데 역사적인 이야기 흐름은 바로 연결이 되고 그러네요.
1: 그렇습니다. 이게 오사카 인근에요. 기즈가와시라고 예. 작은 도시가 있어요. 거기 가면은 고려 사지라고 적혀 있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여기서 고려는 고구려를 뜻하는 겁니다. 예, 고구려의 절터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 거기가 아 여기도 대중교통편이 안 좋아가지고 아이고, 또 렌트를 뭐, 해가지고
0: 렌트
1: 힘들었어요. 힘들었어요. 근데 이곳이 그 왕인의 그 문화권이었거든요. 이 지역이요.
0: 예.
1: 오사카 지역이 그래서 가면요 왕인 공원도 있고요.
0: 와.
1: 왕인 병원도 있어요.
0: 네,
1: 그 영역입니다. 이곳이요.
0: 예. 일본의 문화에 우리나라 영향이 아주 컸다라는 것을 또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자, 경기도립국악단의 연주로 고구려의 혼 듣고 와서 계속해서 송대관님과 역사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0: 얘기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자, 책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송내관과 함께 한국사 살펴보고 있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책 선물도 주신다고요?
1: 그렇습니다. 와,
2: 준비했습니다.
0: 지난주에 이어서
2: 공유해야죠.
0: 우와, 좋습니다. 여러분, 송내관의 재미있는 한국사 기행 원하시는 분들은 샵 03022 50원 그리고 긴 건 100원입니다. 유료 문자로 책 필요해요, 송내관님 응원해요 이런 내용 보내주시면 책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몇 페이지로 가볼까요?
2: 145 페이지로 한번 가볼까요?
0: 145. 예. 오, 큰 사진 있는데 여기는 발해예요? 발해?
2: 예, 발해 석등. 야, 이거
0: 우와. 발해를 꿈꾸며 그 발, 거기에 발해요?
2: 발해. 그 서태지의 발해를 꿈꾸며 그 발해예요. 예. 예.

0: 공격을 막지 못했죠.
1: 아이고.
0: 결국 왕은 강화도로 도망칩니다.
1: 예.
0: 그런데 아, 여기서 또 기적이 일어나죠. 백성들이 그 백성들이 또 힘을 모아서 몽골군과 저항을 해요. 제가 이 장면 보면 정말 영화 같아, 영화 같아.
1: 영화죠. 영화 만들었잖아요.
0: 진짜. 예. 예, 당시에 그 몽골 장수 살리타라고 있어요. 살리타.
1: 살리타.
0: 지금 우리로 치면은 사단장급입니다.
1: 예.
0: 근데 그가 이제 대군을 이끌고 우리나라를 초토화시켜요. 와서 몽골군과 저항을 해요. 제가 이 장면 보면 정말 영화 같아, 영화 같아.
1: 영화죠. 영화 만들었잖아요.
0: 예. 예, 당시에 그 몽골 장수 살리타라고 있어요. 살리타.
1: 살리타.
0: 지금 우리로 치면은 사단장급입니다.
1: 예.
0: 근데 그가 이제 대군을 이끌고 우리나라를 초토화시켜요. 근데 지금 용인에 처인성에서 그를 죽여요.
1: 우와.
0: 그를 살해합니다. 우리 그
1: 백성들이.
0: 우리 백성들이. 예. 이거 원래 몽골은요. 대장이 죽으면 확 물러납니다.
1: 아, 그래요?
0: 예, 그래요. 그래서 오. 갑자기 싹 물러났고 그래서 그때 시간을 벌었고 우리가 재정비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1: 예.
0: 그래서 그 기적이 처인성에서 일어나서 제가 그게 너무 그 이야기가 감동스럽게 다가와서 예. 제가 그 장면을 넣었어요. 책에다가. 예. 그 지금도 처인성 가면은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라마 한 편 준비했잖아요.
1: 아, 그렇네요. 예. MBC 드라마 무신 속의 장면입니다. 처인성 전투 장면 오디오로 만나봅니다.
2: 대고려국의 이름으로 널 처단한다, 살리타이. 금방 스님, 몽고군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살리타이의 목을 수습하라. 그리고 승군을 처인성으로 보내 몽고의 적장이 죽었다고 고하라. 예, 스님.
0: 오. 아, 바로 이 드라마의 현장, 처인성. 203쪽에 있습니다.
1: 203쪽에 아주 비중 있게 송내관의 역사 수첩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영화 같은 처인성 전투에 대한 글도 담겨 있는 송내관의 재미

0: 둘이 이제 막 논쟁을 하죠. 쉽게 말하면 백분 토론을 했던 거예요. 예. 그 제가 이제 그 역사적인 상황을 제가 공부를 하고 예. 이걸 어떻게 묘사를 할까. 아하. 태어난 나라는 고려이고 내가 죽을 것도 고려일세.
1: 이야. 좋아, 좋아, 좋아, 좋아.
0: 자, 우리끼리 이렇게 정진 승리하지만 그냥 우리는 애송이.
2: 자, 새 나라 조선의 건국 시점에 예. 두 분 선생님이 나눴던 대화. 제가 삼봉 정도전. 정도전 예. 역을 하고
0: 제가 이제 포은 정몽주 역을 합니다. 네. 하는데 실제로 이거 제 책에 나와 있는 그대로 원고 제가 읽어볼게요. 이제 같이 네. 연기해볼게요. 네.
2: 포은 선생님. 대화 장면 만나보시겠습니다.
3: 사형, 어차피 나라란 창업을 하고 나면 수성기가 있고 중흥기를 거쳐 난해 시기가 오는 것입니다. 이미 고려의 제도는 그 폐단이 백성을 죽일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 백성들은 새 나라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학에서 말하는 천명이 아니면 무엇이 천명이란 말입니까?
4: 하늘이 고려를 버리지 않았다면 자네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낼 수 있겠지. 설사 이 나라의 운이 다했다 해도 나는 유자로서 내 나라와 최후를 함께하겠네. 내가 죽기 전에는 고려는 끝나지 않을 것이야.
0: 아, 완전히 비교되죠?
2: 아, 근데 우리가 거의 쭈구리가 될 그런 쭈구리야. 상황이었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드라마 속에는 음악이 빰빰빰빰빰이라는 대화 장면 만나보시겠습니다.
3: 사형, 어차피 나라란 창업을 하고 나면 수성기가 있고 중흥기를 거쳐 난해 시기가 오는 것입니다. 이미
2: 자, 성내가 되어있기는 사교육 오늘 수업 여기서 빠르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죠.
0: 네, 감사합니다.
2: 네, 보내드리면서 드라마 육룡이 나르샤 OST 수록곡입니다. 이봉근의 노래로 하나리 부리시니 들려드리면서 저도 끝인사 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자, 성내가 되어있기는 사교육 오늘 수업 여기서 빠르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죠.
0: 네, 감사합니다.
2: 네, 보내드리면서 드라마 육룡이 나르샤 OST 수록곡입니다. 이봉근의 노래로 하나리 부리시니 들려드리면서 저도 끝인사 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오늘도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 다 잘 될 겁니다.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매력 때문이었습니다. 거의 일생을 통해 이 한 길로만 살아왔지만 후회한 적은 없어요. 요즘도 새벽 4시에 일어나 6시까지 2시간 정도 아침 연습을 하지요. 범패는 조금만 소홀히 해도 금방 가락을 잇게 됩니다. 불교의 진리를 깨닫기가 어렵듯이 불교의 노래인 범패도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기엔 정말 힘이 드는 것 같아요. 범패는 악보로 옮겨 적을 수도 없어 직접 소리로 전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훌륭한 재질을 지닌 젊은 제자가 많이 나타나 그들과 함께 범패 연구원을 세우는 것이 저의 유일한 꿈이 훌륭한 재질을 지닌 젊은 제자가 많이 나타나 그들과 함께 범패 연구원을 세우는 것이 저의 유일한 꿈입니다. 1979년 9월 18일 동아일보에 기록된 송암 스님의 말씀입니다. 송암 스님은 통일신라 시대부터 전승되어온 범패가 일제강점기와 근현대 산업화 시대를 거치며 전승이 단절될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우리 스님 칭찬이 없으세요. 95년에 처음 칭찬 들어봤어요. 94년 내 우리 스님 8순이셨어요. 그 전 세계 스님 제자가 그리 많아도 스님한테 이렇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하고 제대로 자리를 마련하고 보여드리는 분은 제가 공부한 이래로 한 번도 본 기억이 없는데, 제가 스님 8순을 위해서 제가 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했더니 절대 반대로 하셔요. 법당에 올리는 의식을 뭐 극장에 그 저작거리에 그렇게 내놓으면 부처님께 벌 받는다, 안 된다. 근데 스님 저는 좀 하고 싶다고 했더니 고집 세다고 이제 많이 혼났죠. 근데 사실 나는 스님한테 8순 되시기 전부터 집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극장도 다 예약을 했고, 스님 저 이렇게 준비하고 스님께 여쭈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내놨더니 화도 안 내셔요. 그날은 연습을 하냐?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제 다음날 오셔가지고 한 달 동안을 매일 오셨어요. 스님이 매일 오셔서 마지막 다 점검해 주시고 그런 공연을 했는데, 우리 스승님이 입구에 의자를 깔고

혼났죠. 근데 사실 나는 스님한테 팔순 되시기 전부터 집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극장도 다 예약을 했고, 스님 저 이렇게 준비하고 스님께 여쭈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내놨더니 화도 안 내셔요. 그날은 연습을 하냐?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제 다음날 오셔가지고 한 달 동안을 매일 오셨어요, 스님이. 매일 오셔서 마지막 다 점검해 주시고 이제 그런 공연을 했는데 우리 스승님이 입구에 의자를 깔고 여기 앉으셔가지고 팜프렛을 들고 얘 다음에는 뭐 할 거니까 빨리 너희 준비해라. 거의 끝난다. 나갈 준비해라. 이거를 다 스님이 뒤에서 다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연을 무사히 마쳤어요. 며칠 있다 품평회를 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나는 칭찬에 인색해서 내가 우리 벽심이한테 한 번도 칭찬을 한 일은 없습니다. 근데 오늘을 기해서 내가 한마디 한다면 공부는 우리 벽심이처럼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공부를 해야 제대로 공부를 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공부했다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처음으로 칭찬을 해주신 게 처음이에요.

0: 나다. 5월의 국악인 영산제 예능보유자였던 송암 스님의 제자로 현재 조계종 어장이신 동희 스님의 기록입니다.
1: 가지 염불을 할 때는 어떤 마음의 가짐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가장 소중한 사람이 떠났을 때 그분을 위해서 내가
2: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빠르고 익숙한 음악들 사이에서 조금 천천히 마음을 들여다보게 만드는 우리 소리의 무대가 찾아옵니다. 대구시립국악단 화요국악무대 정가의 밤이

앞으로의 국악 무대를 이끌어갈 젊은 연주자들을 미리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무대가 찾아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이 주최하는 제31회 대학생협연회의 밤, 젊은 예인의 밤이 6월 4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연지홀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은요, 열정과 실력을 갖춘 신진 연주자들을 발굴해 국악원 관현악단과의 협연 무대를 통해 차세대 국악 스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인데요. 치열한 오디션을 거쳐 선발된 대학생 9명이 이번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특히 올해 공연은 전통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보다 현대적인 감각과 확장된 해석이 돋보이는 무대들로 꾸며지는데요. 공연에선 거문고 협주곡 신쾌동류 거문고 산조를 비롯